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 역시 우리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0: 네.
1: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근뇌 보신환이 아니라 동화악여제약공장에서 만든 동어젠노부성환입니다. 예.
0: 네.
1: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 우리 그 젠노라는 거는 우리 뇌 조직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쓴 부순하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에서 콩팥은 선천적입니다. 선천적으로 어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느만한 기와 원기를 갖고 난단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염병을 한다, 감기를 한다, 수술을 한다, 무슨 교통사고 생긴다, 많은 만성병이 시달리면서 몸의 원기가 점점 싹 없어지게 되죠.
0: 네.
1: 우리 몸은 원기가 다 없어지면 사망합니다.
0: 네.
1: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그 외에 우리 비장이가 후천적으로 이 콩팥이 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장기입니다. 비위가 우리 좋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약물, 여러 가지 이런 보약 이걸 원기를 보충하는 데 쓰게 되죠.
0: 네.
1: 이래서 부선하는 약들은 꼭 피선 동调합니다. 비장, 후천적인 비장하고 선천적인 콩팥이 기능을 동시에 조절해준다 이 말입니다.
0: 네.
1: 따라서 콩팥이 좋아지면 심장이 좋아집니다. 간도 좋아지고, 이래서 샹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하고 콩팥이 사귄다 이 말인데,
0: 네.
1: 심장하고 콩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알고 보면은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으로서 그 효과가 좀 종합적으로 납니다. 때문에 이 약을 쓰는 분들 우리 효과 반응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심장이 두근다근하면서 심들물란이 있어서 예 좁아요 황찬이요 진단받았던 사람들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이런 말도 하죠. 다 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맛이 돌아온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경을 심장이가 지배한단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건뇌보신환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이 당뇨합병증이 이제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손이 나빠질 때다. 예.
1: 네.
2: 오, 소백이구도 나, 아이가 그 누기 애 나고, 깡치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1: 오, 심했습니다.
2: 예. 그래서 이거도 이걸 내서 병원에가 그냥 이 소염제 땡기다 하고 그래도 어제 또 며칠에만 돌아섰대다. 예.
1: 맞습니다. 당뇨병성 신염은 예, 당뇨병이 치료해야 되는 한 그게 잘 쉽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냥 땡기가고 해야 됩니다.
2: 예, 그래도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땡기고도 가맞고 맞고 1년에 몇 번씩 그래 막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위도 싹 나빠져서 밥도 못 먹자. 그리고 이와의 소설이 그도 이 밥 먹기 영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군에 보셔서 때 소변도 깨끗해지고 입이 쓰던 게 간이 좋아졌는데 이 지방가에 재담이 그래더라 말라. 네. 간이 좋아졌는데 입도 안 쓰고 밥맛이 돌아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난다.
1: 아주 좋죠. 당뇨병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소갈증입니다. 입이 마릅니다에 따라서 입이 쓰게 되고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몸에 진액이 확 들어오면서 예. 입도 마르지 않고 쓰지도 않고 당뇨병성 신염 특히 당뇨병 합병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약이 딱 맞습니다.
2: 예, 어쨌든지 여름에 놀러 예. 손이 좋아서 그런도 입도 안 쓰고 속도 편안한 것 같고 예.
1: 예.
2: 어쨌든지 머리 상태도 별로 맑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형 이 써보니까 건네보지 않은 내 당뇨병이 지금 딱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1: 당뇨병 환자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약.
2: 예, 합병증인 여러 가지만 해가지고 병원가 뭐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알 치료라겠는가 이랬던 게 지금 이 형 속도 편안하고 병원 안 다닌다.
1: 네, 혈당 조절도 잘 됐겠습니다. 이 홍삼이 들어가면 예.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2: 혈당 조절이 잘 돼서 혈당을 예. 아예 먹어도 지금 이롭습니다.
1: 당뇨병 환자들은 꼭 홍삼 잡숴야 됩니다.
2: 어, 그렇습니다.
1: 예, 예. 홍삼이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많이 쓰입니다.
2: 예, 그래서 예, 선생님 또 나는 그래도 이 당뇨에 내게 지금 좋은데 우리 친구는 지금 무슨 증세 있는가 뭐 이 심장이 어제 막 이렇게 그런 후두두 거리면서 이제 붙인 다음에 꼼짝 못 하겠다.
1: 예.
2: 게다가 예, 소변이 또 예, 거긴 찌쩍찌쩍 자꾸 나간단다고도.
1: 예.
2: 지금 이 들어온 거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 팬티를 그냥 지침에 산다네. 그런데도 좋은가 물어봐 달란다.
1: 그분은 아마 콩팥이 문제가 있으면서 심장을 쳤단 말입니다. 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예, 금방 따라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오래 두면 예, 이래서 이런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 심장이나 콩팥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이게 싹 없어집니다.
2: 자꾸 이래 후들후들 너무 떨려서 이 예. 심장에서 어디 뚝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이래 손으로 꾹 누르고 있다면 그래지.
1: 심장에 그래. 피가 모자라면 허혈성 심장병이면 그렇습니다. 이 약이 아주 맞습니다.
2: 예, 예.

0: 그러면 오늘에는 요문도 가서 배달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친구 오늘이 그러면 그래서 도타 한번 즉시 빨리 갔다 쓰겠다. 오늘 배달 받습니다.
1: 요즘에는 우리 전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예.
1: 배달 전화번호 적고 배달을 받으십시오.
0: 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1: 예, 맞습니다.
0: 행동량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네, 저도 지금 건네 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여기 머리 휘감이다. 머리에서 소리 나, 귀에서 소리도 나고. 허리 다리 아프니 걷기 좀 바쁘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다다가도 이래서 내 지금 이 건립보시안 선택해서 봤는데,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예.
3: 머리 피나던 것도 많이 났고, 자꾸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1: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귀를 잘 못 듣는다, 이게 다 콩팥이한 사람들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이 무슨 약입니까? 불순한 약이니까. 그런 증상은 직접적으로 없어지고 해결됩니다.
3: 특히 소변 차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예.
1: 그렇죠.
3: 골기 바쁜 것도 지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1: 예.
3: 이번에 활도 특별히 좋다니까 활도 장관에 좀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약이 25가지나 되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약을 들어보면 중요한 약재인가 아닌가 이거는 조금만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약재들이 다 재배 약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공장이가 동화악요 제약공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좋다는 게 이 양치라는 게 왜서 자꾸 말하는가, 약이 질량을 보존하는 데는 그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나도 건네 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혈압이가 다들 많습니다. 가다 나갔다 하면서 예, 그냥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뭔가 그 밤에 예, 꿈이 많고 잠이 아여오고 아, 그러고서 밤 중에 혈압이 올라가 혈압이 약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 건네 보시안을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예, 나사졌죠. 예.
4: 예, 그리고 예, 뭐니까 난 또 배가 나빠갖고 예, 맨날 폐염증 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목에서 가래 떨어야 되지.
1: 네.
4: 기침이 딱 너무 기침 나갖고 어떨 때는 사람 어른들이 가기도 어떠했습니다.
1: 예.
4: 폐지력 있는 것 같은 게 딱 남자 시리하는 것 같은
1: 게. 가래도 있었습니까?
4: 예, 가라는 구겼는데 마른 기침.
1: 마른 기침이죠, 예. 마른 예. 기침이면 이 약에서 그 즉시 효과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방주라미, 렌츠라미, 진화라미, 이게 다 소염시키면서 진액을 보태주는 약이기 때문에 폐가 좀 진액이 나오면 예, 부드러워지면서 마르지 않으면 그런 기침은 뚝 끊어집니다.
4: 예, 그래, 기침도 없어. 그렇게 뜯기 침한 짓지 않을까, 지금, 예.
1: 네.
4: 그래, 예, 콩팥이도 나쁜, 그저 사전 차수를 한게 그래서 하루에도 소변 몇 번 받는지도 모릅니다.
1: 예.
4: 그래는 제 무슨인가. 소변도 예, 밤새랑, 그저 한, 만약에 한 번도 보고, 어떨 때는 안 보고, 사전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예.
1: 그럴 겁니다.
4: 예, 소화기 때 좋지 않아서 밥도 잘 못 먹고, 밥은 못 먹으니 맥이 없지. 맨날 누워있을 공유밖에 안 했는데, 이게 소화에도 영 독수입니다, 예, 이야기지네.
1: 그렇죠. 콩팥이 좋아지자면 소화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배출봉종 산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4: 예, 그래, 소화도 그렇게 잘 되지. 그렇게 소화해.
1: 예.
4: 근데 아무런 거 먹어도 일 없습니다. 지금 어떨 땐 제 안에 먹습니다.
1: 맞습니다.
4: 좋아서. 예.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봐서 예, 이 약을 좀 쓰려고 예, 지금 약은 있었는데 선생님 15가지 돈 현금 1,000원 빼줍니까?
1: 1,000원 빼준다. 저래 약값에서 그 보조금 그 나오는 1,000원만큼 덜어주기 때문에 약값이 예, 절반도 아이 되죠. 15곽 사면 15곽 주는데 또 1,000원 빼주니까 예, 이번에는 싸놓으십시오.
4: 예, 정말 우리 활동도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 15가구 좀 살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5: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네받으신 할 우리 집에 아바이께서, 아, 우리 아바이 연세지가 나이 102형 많습니다. 다섯 곳을 이전에 한 석 달도 썼겠다. 어, 다른 약도 많이 썼는데, 이 썬이 나빴어. 썬이 나쁘고, 심혈관병도 있고, 예. 그리고 어째 특히 썬이 나쁘고, 위도 어째 나쁘단 말입니다.
1: 위 나빠온 게, 위 나쁜 걸 먼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썬이 나빠집니다.
5: 아, 벌써 위 나쁜지는 어쩐지. 예. 한 20년.
1: 그걸 더듬으면 콩팥이 나빠집니다.
5: 그
1: 다음에 콩팥이 나쁜 걸 또 그렇게, 예, 그죠. 어, 그, 뭐, 너무 열이 나고 염증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놔두면 또 심장이 나빠지고. 이게 다 도리 있는 말입니다.
5: 지금 심장도 나쁩니다. 그러게.
1: 예.
5: 예. 그래서 뭐, 이하고, 야, 병원에서 입원돼, 썬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해서 댄디도 해보고, 무슨, 리료도 해보고, 이런 거 해봤는데, 아이들은 게, 이약사 쓰고 지금 효과 좋다며, 우리 아빠의 나한테, 야, 이렇게 좋냐, 예. 우리, 언니 뭐, 견적 그랬다면서, 예, 그래, 그러면서, 잡수는 게, 열심히 잡습니다, 지금.
1: 예.
5: 열심히 잡수고, 썬이 나빠서.
1: 그러면 또, 이 효과 더 잘 나온다. 이거, 예, 약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약을, 요 약을 꼭 쓰기 쉽다, 이런 마음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효과는 더 빨리 나옵니다.
5: 그렇지만 어느 약보다 효과 좋다면서요. 지금 기뻐하면서요. 매일 열심히 사요. 뭐 먹으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으로 찾아 먹고. 예. 그러니까 썬이 또 나빠놓거나 그런 콩팥이 그런 콩팥이나
1: 전일성 비대가 있죠.
5: 전일성 비대가 있어서 그때는 딸이 싸다 아프고 무슨 소변장이 자꾸 그다음에 소변에 색깔이 별로 다른데 지금은 소변량이 많아서 그런지 용의 전분기 좀 시원하다 말량도 좀 많답니다.
1: 예.
5: 그래 시원하다 제가 그리고 저녁에 또 어서 소변 자꾸 보잖아요. 저녁에 미니 잡으려 봐요. 와서 다섯 번 여섯 번 깨라든지 요즘은 이거 잡순다면 저녁에도 한두 번 깨나오고 아이 깨납니다.
1: 남성분들이 이 약을 쓰면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대부분 70대 이상은 이 전립선 비대로 엄청 고생합니다.
5: 예.
1: 그 방면에서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5: 야, 여기 좋다는데, 이 약이, 예.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먹은 중에서는 이 약이 제일 좋다면서, 열심히 먹고, 계속 다른 약을 먹던 거 다 지어버리고, 아예 다시겠던데.
1: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약종이.
5: 그렇지, 근데 위에 여기 좋았어. 요즘은 밥을 미래, 내려 밥 안 먹었어. 여기 애나 그러는데, 밥을 영 다 잡습니다, 요즘.
1: 예, 그럴 겁니다.
5: 예.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 이번에 좀 많이 써라. 열다섯 꽉 싸면, 저는 뺐습니다. 말아 올까?
1: 예. 열다섯 꽉 더 드리고, 또 이렇게 자문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 열다섯 꽉 싸면, 열다섯 꽉 더 드리고, 1,000원 빼드리고, 그래. 그다음에 그 후미 큐십 두 통 드립니다. 예. 이 후미 큐십도 심장 영양제.
5: 심장약인데.
1: 예.
5: 심장약인데.
1: 예.
5: 후미 큐십.
1: 예. 너무 좋습니다.
5: 예, 그거 우리 싸먹고 있습니다.
1: 예.
5: 그러면 좋겠네. 15가지, 30가지, 뭐, 어려, 좀 어려 먹겠네.
1: 어려 먹습니다. 지금,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약종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가 제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딱딱 연필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파서 무슨 약을 선택할 때라도 이 선생님 이 약은 어떤 작용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약을 선택하기 아주 쉽습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하는 특징이가 자꾸 날마다 몇 번씩 강조드리기 싶은 게 뭔가 약종이 질량을 보존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누구 보증해줬다고 믿는가? 제약공장 보란 말입니다. 제약공장이가 확실히 이름 있는 제약공장인가? 산동 동화아교 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십시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대규모적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노을 보내드립니다. 인생도 석양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어간다면 참 좋겠죠?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전옥선 작사, 량성어 작곡의 우리의 인생사,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며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부,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만남, 따뜻한 정,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행복은 인생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숙 작사, 장영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 희망이 피어나는가요?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연별 보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어떤 말로 담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가요와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며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한테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가요입니다.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 많은 우리 연변 보내드립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감성적이며 희망적인 가요들로 이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옌변 노래가 좋아하는 늘 청취자들에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조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 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소, 다발성 뇌경,

염증,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병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주말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아,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맞이 우대 활동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진수산 타의 혈배가 이 두 가지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러, 팔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그 증상에 따라서 어느 약을 선택해야 되는 거는,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저하고 직접 상담해가지고 제가 진맥도 하고 환자분들의 증상에 맞게서 약을 이렇게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황진수산 타입니다. 이를 새로 승급 판 혈배강은 우리 황진수산타의 이름하고 혈배강 이름이가 한곽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황진수산타의 뒷면에는 혈배강. 예. 두 가지 약이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산타에는 주약에 우리 혈전을 녹이면서 특히 여기에 세 가지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하게 우리 중풍을 치료하는 겁니다. 공농 주치에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중풍 탄환, 탄환된 거 회복해준다. 어째서 회복해준다는가? 우리 약 이름이가 그 본명이가의 펜탄후연왈입니다. 예, 펜탄이란 거는 반신마비에 그리고 후연 복원한다. 다시 회복해준다. 이런 게죠. 예,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수록된 것이가 우리 진구야올리 거기에 직접 수록된 겁니다. 예, 옛날로부터 전문 중풍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래서 이 황진수산타에는 6곽에 3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곽에는 10곽 더 드립니다. 그럼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15곽에는 2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곽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서 전면적으로 침을 제가 놔드립니다. 그런 데서는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는 전국적으로 또 이런 게 없습니다. 차로 다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되죠. 그 다음에 와서 침 맞고 또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래서 우리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첫감에는 이래 부축해서 옆에 가족 이래 부축해서 왔는데 후에 와서는 점점 나사지거나 자기절로 집행해 짓고 이래 다니는 분들도 수두룩 합니다. 예, 그래서 왕청, 훈춘, 도문 이런 데서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떻게 다니는가? 기실은 우리 침은 다른 침과 틀립니다. 다른 침은 매일마다 맞지 않습니까? 몇 개 놓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전면적으로 다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놓는다는 거는 침 많을수록 사람이 이런 기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원래 우리 고대 침조법이라는 건 고대라는 게 뭐인가? 우리 황제 내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지우다성 거기에서도 그렇고 이 침 놓는 원칙이가 그렇습니다. 원래 매일 맞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사들을 보게 되면 좀 돈벌이 하길래 해서 매일마다 막 놓고 이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제일 많아서 두 번입니다. 이래고서는 좀 휴식하고 한 번씩 맞고 이래야 사람이 이 회복이가 빠르고 효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배강은 10곽 쌓으면 10곽 더 드립니다. 그럼 10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20곽에는 40곽을 더 드리고 30곽에는 70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침을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만은 오늘이 전화채서 나는 사겠다. 오늘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 20곽 이상부터는 우리 혈배강 10곽을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이 우대 활동이 크게 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되고 직접 로호재산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도 됩니다.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면 예약할 수도 있고 저와 직접 이런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하게 우리 혈배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혈배강은 처방이가 생매금에서 나온 겁니다. 승마인이란 거는 고대로부터 엄청 유명한 경전방입니다. 전문 우리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경전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질환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지금 병원에 가서 내가 뭐 진단은 안 나왔습니다. 심장이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병원 가서 검사할 이런 정도면 아무 일도 없이 맨 안에 가서 검사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불편하거나 가 검사하는 게죠. 그래서 검사해보게 되면 또 아무 일도 없고. 그런데 확실히 나는 심장이 자꾸 바쁘고 땀이 줄줄줄줄 나고 숨이 차고 반드시 눕지 못하고 누우면 숨이 차서요. 근본상 숨 쉴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앉아서 자야 되고. 예, 이런 분들 이게 다 심장이 진액이 모자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혈배강 본신이가 심장이 그 혈관이가 다 막혀가지고 90% 막혀서 쯤밖에 없다. 쯤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는 500돌든 작은 분장으로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몽땅 녹여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적인 임상실험을 거치 나온 결과 보게 되면 혈배강은 60세 되는 심장을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것이 중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60세 된 심장, 30살 된 심장 바꿔줄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호신지 칭신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안에 나쁜 물질들을 빨리 청결해내가고 심장 근육세포를 빨리 활성화시키고 이것이가 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제일 하기 좋아하는 일이 뭐인가? 내가 어떻게 오래 살겠는가? 그런 게죠. 오래 살자면 좋은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돈만 하나 까나고서 좋은 심장을 갖다가서 이식수술을 하는 게죠.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혈배강 먹고 있습니다.
1: 네, 예.
2: 예, 처음에는 어째 먹었는가 하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뇌경색이란 게 두 번 왔단 말입니다.
1: 네.
2: 그리고 심장통이 있어서 가슴이 막 돌 얹어놓은 것처럼 아프고 잡아 두드렸던 아이 되고 어떤 조그만 돌 올려놔도 아이 되더라 말입니다.
1: 네.
2: 예, 그리고 고혈압, 고혈지도 이렇게 높고 나도 이렇게 모르게 자꾸만 땜이 나온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심장 아픈 사람 땀 세게 흘립니다. 예.
2: 예, 아니, 정말 이상한. 그리고 사변 사수가 많아지고, 내숨 없고, 숨이 차고, 아이, 용, 막 가슴 아무리 무슨, 어째, 없겠다, 누웠다 해도, 그냥 그 숨이 차고, 아, 정말 사는 게 용 고통스러웠습니다.
1: 네.
2: 예,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어느 병원 탓하는, 뭐, 이사고, 뭐, 첨약이고, 이렇게 정말, 돈 대 들어가는데, 아, 병이 아예 났더라면, 먹을 때는 그 당시 뿐인데, 똑같이 며칠 하지만, 또

0: 막 숨이 차고 해. 이렇더라 말입니다.
1: 네.
0: 예, 그 선생님의 실방이 약간 걸 들었다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선생님 친구까지 이렇게 깨랍했는데, 아니, 도마에 날에 남아다 이렇게 나서진 게 아기더라 말입니다.
1: 나왔습니다, 예.
0: 예, 벌써 친구 첫날부터 예, 가슴이 벌써 시원한 감이 들고, 예. 예, 그리고 정신이 나고, 예, 마음이 벌써 편안한 이런 느낌이 들더라 말입니다, 벌써.
1: 예. 그, 저한테 예. 직접 오게 되면, 제가 저 직접 말합니다. 심장주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우리 혈배관 예. 쓰게 되면 심장주사 할 필요 없다고 저 얘기를 해드립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도, 이모니까 선생님 친구, 깨라봐, 혈배관 못 가까이, 소화도 좋아지고, 얼굴 색깔이 벌써 좋아지고, 예. 혈압도 어떻게 될까?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아유, 머리도 막아지고, 마음이 편안할까, 잠 잘 살 수 있습니다.
1: 그렇지. 예.
0: 그래서 예, 내가 이래 호가 보니까 예 저기 뭡니까 우리 아바이 때문까
1: 네.
0: 우리 아바이니 침대에서 이름 못 납니다.
1: 아 예.
0: 예, 그리고 마두에 딱딱하게 이렇게 이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주자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 어떻게 했을까 주제를 한다는 것도 말해 경제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선생님 용하다는 말을 듣고 예, 선생님도 네. 듣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 친구도 하고 혈액관 약국 이렇게 먹었는데 아이 정말 예, 완전한 효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두 달 조금 아이 됩니다. 예, 친구 같이 깨라고 혈액관 약국 두 달 아이 되는데 지금 완전한 효과를 보고 예, 주제도 아이 합니다. 지금 아이도 됩니다.
1: 네, 예, 아예 됩니다.
0: 예. 벌써 주제를 아예 남았는데, 그리고 ICP는 타이전까지 아예 먹고, 혈압도 온정되고, 몸도 가볍고, 예, 정신이 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꾸만 예, 웃음을 웃고, 예, 영, 좀 막 기뻐서, 이렇게, 야, 이 선생님, 이런 선생님, 언양 알았다면, 다운 데로 아이 들어가 깨는 그랬다고, 이렇게 선생님 칭찬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유명한가?
1: 아스피린, 타딘카이람 이런 거에 달러 잡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약 네. 오래 잡수게 되면 혈관이가 자꾸 이렇게 얇아져가지고 쉽게 터지고 그리고 뇌출혈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 안에 직접 순중약제로 된 이런 혈전을 녹이고 피를 맑게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단삼, 칠설 텍사 이런 약재들 들어가서 또 비타민 E라면 이게 다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리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이미 주자란 분들이라면 타딘카이라면 아스피린 또 이나플리라면 이런 약들을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생 달고 있느라 하게 되면 가이 다 나빠집니다. 가이 나빠지면 눈이 점점 못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걱정할 필요 없지 안전하게 서리 병 치료할 수 있죠. 예.
0: 예, 또 말입니다. 예, 우리 아빠가, 예, 명기 시내도 막 영화다고 달아나니, 예, 친구도 많이 마다한데 아이디더라 합니다.
1: 네, 아이디입니다. 예,
0: 예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생님이 친구가 혈배강 먹고서 뒤에, 지금 계속 같은 효과를 볼까? 얼마나 이 집에 병이 없어요. 집에.
1: 예.
0: 그렇죠.
1: 그렇죠. 예, 옆에 사람들 애 나지 않죠. 예.
0: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혈배강과 친구에서 우리 또, 양조를 살렸다니까.
1: 예.
0: 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 한번 예,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예,
1: 예.
0: 이번 그 할때 제가 15세트에 우리 두 양도가 참가해서 싸려고
1: 합니다. 세트를 싸게 되면 15세트 직접 예. 15세트 더 드립니다.
0: 예, 예 15세트 싸게
1: 됩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시험도 12번 맞을 수 있고 예,
0: 예, 예. 지금도 12번도 15세트 3도 15세트 주세요. 이런 활동이 얼마나 정말 대규모적입니까?
1: 예.
0: 예,
1: 그래서
0: 예.
1: 구체적인 건 288-0018번 또 전화 치시.
0: 예, 예, 예, 예. 전화해서 사례가 합니다.
1: 예, 예, 예.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나도 혈배왕 이거 언제든 오란다 했는데.
1: 예.
3: 혈배왕 처가면은 효과돼서 모르겠는데. 효과 날라고 휴가에 취해서 효과, 계산하고 효과 연소했습니다.
1: 예.
3: 끝났더니, 이, 지금 혈관 먹기 전에는, 바로 걸지도, 집에 사는데도, 어디는 무슨 말을 조금 지우 떠나나, 그 신대가지고, 예. 기다리면 더나 하면, 그 내려오면 난리 쳤어요. 근데 지금, 한, 더, 더, 더,

0: 어디나 어디나 동문 이런 동네라든 농촌에서 산 거. 동문을 다닐 때야 돼. 무슨 뭐 그저 저놈에 간다고 해. 뒤에서 근신다한다.
1: 네.
0: 그때들도 그 그래. 그날 저 연간 그날 때도 쳐다 씹어서 다시 여기 지금 걸어 다닌다. 지금 그러고 난 또 내 이런 약을 먹기 전에요. 전에 말도 제대로 못해 아주세.
1: 네.
0: 모두에 가서 오야 뭐이란다 알아먹겠다는지 또 잘 듣지 못한다는지.
1: 네.
0: 아 그래 연말이만 해서 그래서 그럼 나 이 약을 쓰면서 맞으면 이런 사람들
1: 말을 지금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적감이 네, 시작할 때는 말도 잘 못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0: 이전에 내 말아 모두 얼굴 나도 알인다.
1: 예예. 예.
0: 그러던 게 그래 지금 약을
1: 걸음걸이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0: 예. 친구도 하니까, 친구도, 친구 맞은 한 사람을 두고, 누가 대박을 잡습니다.
1: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약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침구죠. 그리고 우리 약은 딱 그 중풍을 치료한다고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이름에서 저리 펜탄후엔왈 딱 썼습니다. 예, 중풍 펜탄한 사람들 회복해준다고 딱 썼죠. 예, 그리고 침구는 이 침구력법 전문 이 전신의 경락을 열어주고 특히 저한테 또 독특한 이런 중풍 바다쇠 이걸 결합하게 되면 이 탕환된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내게 되겠습니다. 언니 알았더라면 언니 그랬던 돈도 줄려.
1: 그렇죠. 예, 예.
0: 이전에 고맙네요. 그래, 알아줬자. 돈 정하게 형신 줄. 이만한 돈도 모른다. 근데 지금 무슨 약값이 또 좋지 않을까.
1: 그래, 예.
0: 우리 할돈 자꾸 하지 않을까.
1: 네, 예.
0: 그러나 이번에 저기 구경 들어맞이해서 큰 할돈 할까, 그.
1: 네, 예, 이번에 큰 활동 참가하세요. 예.
0: 예, 예
1: 그. 침투도 12번 맞고, 예.
0: 예, 계속
1: 하겠습니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0: 예, 예. 예.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계속 미국의 억만부자의 이 이름 뭔가 위한 다이웨이슨 로커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커펠러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슴 애를 다 썼죠. 20억이나 평생 동안 투자해가지고 서리 심장 평생 동안 6번 바꿨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예,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고, 내 토요일 날,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저리 필요한 환자입니다.
1: 예.
3: 예,
1: 나. 필요했습니까, 예.
3: 예, 치료받아서 예.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1: 아, 예.
3: 예, 나도 예, 선생님께서 뭐, 울며 들어갔다가 웃음에 나온 환자잖아.
1: 그렇죠, 예.
3: 예, 선생님들은 가게 치료를 하게 되면, 그분이 정말, 아주 좋아서리 우리 환자들이 병이 어서 무슨 뭐 절반은 다 낫은 것 같습니다.
1: 예, 오랜데 오게 되면 분위기 영 좋습니다. 환자들끼리 서로 친구가 돼버리고 예. 서로 자기 이런 낯선 데 대해서 서로 분享하고 예. 그리고 예. 그 센창에서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 연산
1: 이렇게 울며 들으면서 웃으며 나가는 거 다 볼 수 있죠. 예.
3: 예, 나도 선생님들 가서 친구금 하면서리, 이래내서리, 그런 환자를 많이 목격하고 만나고 이랬자가.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정말, 어디네 이런 곳이 있을까?
1: 네.
3: 정말 전국적으로도 예, 정말 또 이래 치료를 하려 다니면서도 숭해주고 숭해 오고 하는 곳은 정말
1: 세상에
3: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박선생하고 전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정말 예, 나는 정말 그 바람에 정말 시름 넣고 서리 우울증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생각이
1: 들었습니다. 예. 작가님 왔을 때 정말 얘기를 하기도 싫어하고 우울증이 예. 심했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래서 목이 말할까봐 겁이 나하고 예.
1: 그렇죠. 예.
3: 예. 그래던 게 하도 그래서 정말 예. 선생님네 너무 정말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나 마음을 열게 되더라 말입니다. 예.
1: 그렇지. 예.
3: 예.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게 예. 정말 좋은 효과를 받습니다.
1: 네.
3: 예. 예, 우리도 예, 둘 다, 우리, 그런, 이, 황진선 다, 이 두 개 다 쓰지 않을까,
1: 예? 네, 예.
3: 부부가 다 쓴다 말입니다.
1: 네.
3: 그게 우리 남편도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3: 그럼, 한 일을 고혈압 환자 돼서 그래야던 게 무슨 혈압약은 언영 아니면 선생님 되어서 무슨 약 쓰면서 그것도 치료를 받으면서 또 무슨,

0: 그냥 아이 쓰고 뭐 그래도 너무 해라 파도 아이 생기고 예. 영 조절이 잘 되고
1: 예,
0: 있습니다.
1: 이야기 직접 혈압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예.
0: 예. 이야기는 누기단에 거기서 치마를 나댕기면서 환자들마다 다 칭찬하는 게 그거 영 칭찬 세게 한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건강하고 혈압이 좋아진다고.
1: 그렇죠. 예.
0: 예, 다른 데 가서 달고 약 써도 잘 아이 되던 게 서로 우리는 환자들끼리 예, 교류하면서.
1: 교류하지 않습니까? 예,
0: 예 그래 놓으니까 잘 안다 말입니다.
1: 예.
0: 우리 집에 남편도 예, 다가성 내경 살기 와서리 계속 이 돈가스에서 계속 땡기를 맞아 뺐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약 쓰면서부터 예, 그런 땡기를 금방 맞지 않습니다.
1: 예.
0: 그래도 이렇습니다. 영 좋아지고 예, 기억이 없던 게 기억도 돌아서고 예.
1: 네.
0: 막 자꾸 화를 내매 그래서 그래면서 그래서 아이 화를 내거도 내매 이랬던 게 아이 정말 이제 앞에 분 할머니 이야기처럼 무슨 웃음의 이야기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0: 예, 그리고는 신장이 나빠서리 그랬던 게 예, 신장도 좋아지면 자기들로도 말한다 내기 나고 예,
1: 네.
0: 영 정신 상태가 좋아지고 이런다면서
1: 네.
0: 예, 그래요. 예, 우리 그런 무슨 그러니까 저기 신체 검사 한다 말인다. 예, 신체 검사 한 게 있잖아. 그 경동맥에 빵칼이 있는 게 그럼 다 녹아 없었더라.
1: 녹입니다. 예.
0: 예,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이렇게 셀로 나온 이야기 정말 과학은 발전한다대만은 이야기 점점 좋은 이야기 나오는 바람에 예, 우리 환자들도 살고 난다 지금.
1: 예.
0: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문 이제 뭐 하품 자꾸 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1: 네. 예.
0: 그리고는 내 어떤 누구는 하품하고 자꾸 이래던 게 아이 누구 있습니다 그거는
1: 그게 다 뇌 쫄아드는 병입니다. 예.
0: 예. 나는 그래 얘 설명 좀 듣고 영 겁이 나더라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런 게 이 이야기금 그렇게 들이대고 이래미 한교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0: 예. 예, 우선은 얘 영 정상적인 사람 무슨 뭐 아프던 사람 같지 않습니다 원래.
1: 네.
0: 그리고 나도 이 그런 저혈압이 나는 저혈압이라서 형편없는 저혈압이지 않을까.
1: 예, 예, 그렇죠.
0: 지난
1: 때거든
0: 60에 90초가 못한 환자입니다. 그래도 내 이 약을 쓰면서 나도 약이란 약을 다 써와도 야 정말 아이 됩디다.
1: 네.
0: 네, 그래 선생님들 가서 진단 받으면서 친구를 하며 이래고 하며 한 게 그래서 그 중한 병들이 다 나사됐습니다. 저는 뭐.
1: 예.
0: 예, 이러는 사람 같지 않을까. 얼마 어서는 얼마 이제 개괄하게 보내니까
1: 예.
0: 예, 아프지 않으니까나 이
1: 그렇지.
0: 신장이나 이 신장이 예, 나를 용 나쁘다 했습니다. 그 그런 병원마다 댕기게 되면은 잘못하다가서 이래면 아, 재미없다며 계속 이랬습니다.
1: 예.
0: 그래던 게 우선은 이 신장도 이 용 좋아졌길래 한나도 이 이래 후두후두로 하는 증상이 없습니다.
1: 예, 60세 된 심장, 30살 된 심장 바꿔준다.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나는 예. 선생님이 그 얘기를 설명할 때 거기에 귀에 쏙 들어와서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기 시작했는데 영 좋습니다. 효과. 그것도 땀이 나서 행편없어 그랬던 게 거기 다 멎었지.
1: 예.
0: 예, 갈라 터져서 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제발 아이 합대라.
1: 네.
0: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 밥을 금방 먹지 못했습니다. 뇌물을 먹어도 막 얼리 밀고 해서
1: 네.
0: 그랬던 게 그 친구 선생님 친구 정말 유명하긴 유명합니다.
1: 네.
0: 다리 아픈데도 선생님들과 친구 맞아 있잖아. 아무튼 중풍 치료도 하네. 아이 노고사 치료도 하면서 아이 다리 아픔 다리 관절이 아픔 관절 치료 뭐 어깨 아픔 어깨 아픈데
1: 소화해도 또 소화 치료.
0: 아, 이거, 이거량적인 게 아니라, 이거 무슨 몇 덕이다 해도.
1: 예, 이거 10덕이라도 좋죠.
0: 예, 이거 10덕이라도 좀 됩니다. 무슨 10덕인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때 10가지도 더 있는 것 같지 않을까?
1: 네, 예,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무슨 그러니까 치료를 하거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 나는 내 아픈 거 생각하고 모든 환자들도 좀 한 번이 선생님들 가서 아이 이걸량득이 아닌가 이걸량득인 게 아니라 이걸 10등이라도 되지.
1: 네.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사람 못 구하지.

0: 예, 갖고 가기 쉽습니다.
1: 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심장도 바꾼다는 게 그렇게 흐른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우리 환자분들이 심장 바꿀 때 병원의 그 민마표자, 그러니까 이 값시가의 동일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초과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개념상에서 그런 게지만 직접 좋은 심장, 예를 들어서 나는 80 몇인데 정말 20 몇 살짜리 아들의 심장 내가 바꾸겠다. 이런 그런 심장이 정말 드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예, 혈배강하고 항진산 타액을 같이 씁니다.
1: 네.
3: 지금 새로운 약이니까 이거 쓰니까 더 정신 맑아지고 온몸에 기운이 또 납니다.
1: 네.
3: 오늘 이 약 쓰기 전에는 이 측에 와서 경력이 너무 없어서 몇 번 본 사람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먼저 말해야 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1: 네. 예.
3: 이 약 쓴 다음부터는 경력도 완전히 돌아오고 무엇이나 인천 생각이 납니다.
1: 네.
3: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 뒷머리 올리 아프고 하면서 혈압이 계속 올라가갔습니다.
1: 네.
3: 몇 년 동안 혈압 약을 썼는데 낫지 않던 게 지금 이 약 쓴다부터는 인증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항상 어림증이 심했는데 어림증도 없어지고 머리 많이 막히고 지금 머리 많이 맑아지고 정신하고 맹염증 모르고 다닙니다.
1: 네.
3: 그래 내 선생님과 문의도 안 하고서는 그때 우리 조카가 선생님들 찾아가 친구도 하고 한 조카인데 심장이 안 좋고 혈압이 이제 80을 어떤 때는 넘어가기도 하고 오르내렸습니다.
1: 네.
3: 예, 그래 몸도 너무 실해서 선생님도 봤지만 해도 내 혈관병도 많고 머리 많이 막히고 했는데 이 혈관 쓴다부터는 혈압도 잘 되고 다 정상으로 되고 예, 몸도 실하던 게 체중도 완전히 내려갔답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몸이 많이 가벼워져서 한국에서 일을 제대로 합니다.
1: 일하러 갔죠.
3: 예. 예, 예. 그래, 이 선생님과 문의할 거니 약을 끊는 건 어디인가 하고 내가 물어봅니다. 아,
1: 좋기는 끊지 마세요. 예? 우리 거기 한국에서 직접 심장 주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한테 와서 심장 주사를 안 하고 서리 약 씻으면서 치료하고 한국 갈 때 다 약 가지고 갑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연세가 어떤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을 계속 달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모태똥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모태똥의 말이 끝나자 그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는 느릿느릿 대꾸하였다. 북송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나는 동의했습니다. 송분을 쳐야 할 필요가 있으니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필요하다고 해서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송부는 성벽이 굉장히 튼튼한 데다가 적군도 많다고 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송부를 손에 넣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똥은 장국도의 수수께끼 같은 말 속에 숨은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송부 공격은 자신이 있습니다. 전투력이 높은 사방면군에다 일방면군까지 힘을 모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튼튼하다면 적을 끌어내서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 장국도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여 했다. 나는 금방 한 가지 문제만 제기했습니다. 바깥 형편만 말했지요. 사실 우리 내부도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 특히 거북한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요. 사방면군은 산적이라느니 군벌주의라느니 하는가 하면은 아계환 소베토 구역에서 철수하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전섬 소베토 구역을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말이 참 많거든요. 더 한심한 것은 이 장암흑애를 로련한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다들 우라가 치비로 있는데 어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국도는 모태똥을 힐끔 보고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었다. 국도 동지, 그런 말에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더러 조조라느니 주왕은 곡도각시 한원제라느니 하면서 내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저 못 들은 척하는 게 좋지요. 그런 일에 일일이 마음을 쓰다가는 큰일을 그리시게 되지요. 의관을 붙이는 사람은 어디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큰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국도는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문에 레닌이 연방을 논함이라는 글을 써서 마치 우리가 서부 연방정부를 세운 것도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이런 정치 문제는 여유로울 때 천천히 토론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곳을 찾아 배불리 먹은 다음 며칠을 두고 논쟁을 해도 되겠죠. 장국도가 이런저런 문제를 둘러댔지만은 모태똥은 슬기롭게 헤쳐나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장국도는 입을 꼭 다물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말을 꺼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방면군 동지들은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조직 문제가 합류 후에 새로운 형세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뭘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방면군 전체 동지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사방면군은 10만 명이나 되지만은 조직에 자기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서향전 동지가 왜 부총지휘가 될 수가 없겠습니까? 진청호 같은 동지가 왜 총총시관이 될 수가 없지요? 또 우리 사방면군 동지들은 왜 중앙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야 본심을 드러놓는군. 모태똥은 장국도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장국도를 혁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로 여기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었다. 말문이 열리자 거침없이 바라는 것을 늘어놓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가가 아니라 당과 흥정하는 장사치 같았다.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자 장국도는 속이 후련하였다. 그는 물을 한 컵 들이키며 웃었다. 송부를 치는 일은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송부는 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에 옹이 없다면 얼마든지 될 일이죠.

전화 한통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을 오다니. 못했동은 낯빛이 어두워지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당신이 한 얘기는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주도록 하지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다. 장국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음을 달고 모태똥과 류영을 문 밖까지 바래주었다. 모태똥은 중로화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다. 줄레, 왕가상, 장문천, 주덕, 박고가 찾아와 화덕둘레에 앉더니 물었다.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태똥이 장국도를 만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나서 말하였다. 장국도는 내내 조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진창호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장국도 동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해달랍니다. 단독 결정권도 있어야 한다더군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값이 점점 올라가는 걸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을 했는데도 조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남이 군벌이라고 할까봐 겁을 내지만 실은 그자가 바로 군벌이란 말입니다. 장문천이 목소리를 높이었다. 왕가상도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야 사방명구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기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입니다. 왕가상은 층계를 올라오느라고 힘들었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군대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거느린 사람이 많다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어찌 무상계급이 정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모동지,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모태똥은 사람들이 넌없이 흥분하자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태똥은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하였다. 지금 양보를 안 하면은 성분을 칠 수 없고 성분을 치지 않으면은 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북상하지 않으면은 선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겠지요.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들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주울레가 고개를 숙이고 긴 수염을 매만지다가 갑자기 고개를 건뜻 들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종종치위원 자리를 장국도에게 양보하지요. 안됩니다. 군사권력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장문천이 기세 높게 말하였다. 내가 종석의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장국도한테 종석이를 맡기면 되겠지요. 그러더니 장문천은 고개를 한쪽으로 젖히었다. 나르는 모자 체형 아래로 화가 잔뜩 난 눈빛이 매섭게 번쩍이었다.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모태동이 담뱃대를 꺼내들고 왕가상한테서 얻은 입담배를 담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담배를 다 태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총정치위원 자리를 내놓는 게 좋겠습니다. 종석이는 당이 벌이는 모든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장국도가 이용을 하여 생각지 못한 일을 벌이면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태똥 동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주덕이 고개를 들며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튿날 군사위원회에서는 주덕을 홍군 총사령으로 장국도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틀 뒤 또 서양전을 전선 총지휘로 진창호를 정치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리특을 부참모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중로화에서 중앙청치국 회의를 열었다. 장국도가 사방명군 상황을 보고하자 서향절이 빠진 것을 보충을 하였다. 뒤이어 토론을 하였다. 한동안 골치를 앓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것 같아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다. 졸래는 송번을 공격하기 위해 또다시 작전 추원을 짜기 시작하였다. 영웅은 강한 적을 이길 수는 있어도 굶주림은 이기지 못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피가 흘렀지만은 권력욕에 얻어온 사람은 대수로워하지 않는다. 홍군은 흑수에서 북으로 300여리쯤 걸어 눈 쌓인 타고산을 넘었다. 모을가이는 확 트인 골짜기였다. 부울룩하게 솟은 언덕 여기저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흩어져 있었다. 마을 몇 개라야 수십 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아래로 그다지 넓지 않은 모을가이하가 흘렀다. 모을가이에 있는 장종마을에는 흙수의 보루식 돌집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래층을 집짐승 우로 쓰는 나무층집이 많았다. 소화산 제자리를 잡은 후하론 라마 교사원은 호종남 군대가 도망을 가면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높다란 붉은 벽만 남아있었다. 산골짜기는 심노랗게 여물어가는 부리밭이 보기 좋게 널려있었지만 서장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고 없으니 그림이 떡이었다. 사방은 거무충충한 원시림으로 배고히 둘러싸여 있었다. 게다가 큰 부대가 머물기는 마을이 너무나 작았다. 전사들은 대부분 야영을 하였다. 마을 둘레나 반머리, 나무 아래는 어디나 천막이 빼곡하였다. 모을가이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이라 8월인데도 바람이 차가웠다. 전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벌벌 떨었고 여전히 맹물에 삶은 나무를 먹으며 버티었다. 좀 나은 것이라야 풀에다 곡식을 좀 섞어서 쓴 죽이었다. 바싹 여윈 사람들이 이제는 부종으로 누런 밀랍처럼 부석부석하게 부었다. 환자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었고 불만은 갈수록 커만 갔다. 기물에도 갈수록 초조해지었다. 왜 아직도 송본을 차지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지, 왜 이 지랄 같은 고장에 눌려앉아 떠나지 않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리행도는 아직도 기무레네를 돕고 있었다. 이 영은 사람이 많이 줄어 연으로 되었다. 기무레와 리행도가 한창 천막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철추가 달려와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장 동지, 우리 폐 환자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가더니 약이 떨어진 데다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제 저녁에 나물 두 사발을 갖고 가는데 조금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 밥입니까? 멀쩡한 사람도 먹기 싫은데 환자가 먹는 건 더 힘들지요. 아침 일어나지 않아서 만져보니 숨이 없었습니다. 두철추의 얼굴에는 금방 닦은 듯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가무잡잡하고 건장하던 사람이 지금은 여의요 말이 아니었다. 우리 서로 뭘 어쩌려는 것인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기물에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이렇게 날마다 몇 사람씩 굶어 죽다가는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죽고 말겠습니다. 다들 싸우다 죽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자 리앵도가 말허리를 잘랐다. 아, 됐어요. 그만들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불평을 부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양식을 마련할지 궁리나 해봅시다. 김우래도 아랫사람 앞에서 너무 멋대로 말한 것 같아서 머쓱해 하였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몰가의 하나를 지나 동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서쪽에는 양식을 구하러 온 전사들이 너무 많던데. 김우래는 야무진 사람으로 한 개 패를 선발한 뒤에 나머지를 모두 집에 남겨두기로 하였다. 그는 두철 주도로 양식을 살 수 있게 은전을 넉넉하게 챙기라고 당부하였다. 김우래와 리앵도는 30명 남짓한 전사들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면리 못 가서 김우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머리도 어지러워 났다. 요 며칠 밖에서 잤더니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아랫사람들 앞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몽땅 이행도한테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였다. 일행은 10리쯤 걸어 한나루터에 이르렀다. 강물이 얕아서 걸어 건너도 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각반을 풀고 있는데 건너편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리었다. 김오래가 어서 가까운 숲으로 달래가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 늦었다. 전사 한 명이 총에 맞았다. 서둘러 숲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피를 많이 흘려 벌써 숨을 거둔 뒤였다.

0: 장편 소설 대장정
1: 8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오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육합동풍 문맥장배 계를 보도해서는 육합동풍 당대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복식 복원성과전에 초점을 맞춰 정효공주묘 벽화복식 복원과정을 통해 당나라 문명이 동쪽으로 전해지고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공생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효공주는 발해국 제3대왕 대흥무의 딸입니다. 기원 792년 정효공주는 오늘의 화룡시 령두산에 안장됐습니다. 천년 세월의 침식을 거쳤지만 다행히도 묘실 벽면에는 비교적 완整한 인물 벽화가 보존됐습니다. 벽화 인물의 신분 특징, 복식 형태와 작용 규범을 통해 우리는 천여년 전 발해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벽화의 문지기, 시위, 시종, 악사, 내시 등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복도, 옷, 신발 등을 연구하고 대량의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을 개조한 결과 복식의 세부에서 당나라 품격이 동쪽으로 전파되고 문명이 같은 뿌리에서 이어진 문화적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 벽화는 아주 희미합니다. 그래서 식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내외 자료를 찾고 많은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 또 전해 내려온 문물들을 결부해 연구한 끝에 이런 모습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서 벽화 속 인물들이 보편적으로 복도를 쓰고 둥근 깃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당나라 시기 장회 대사묘, 장락 공주묘 등 중원 지역 묘장 벽화 속 인물 복식과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벽화에는 시대적 특색이 짙은 문화 융합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의위들의 복식은 당나라의 관련 제도를 계승했고 무사의 갑옷과 시위의 제보, 기물을 드는 규범 등이 모두 중원, 궁정, 의위 체계와 일일이 대응됩니다. 또 당나라 여성이 남장을 하던 특색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중원 문명이 발해국에 전파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련상입니다. 실제로 복장을 만들어내려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입었는지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비교적 높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연구팀은 벽화 속 인물 복식의 실제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그들은 12명 인물의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12개 조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둥근 깃 겉옷, 갑옷 등 11가지 류형의 복식을 망라했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박물관 전시청에는 정효공주묘 벽화를 근거로 정밀하게 복원한 12벌의 발해 공정 복식이 가지런히 진열됐습니다. 전시품들은 발해 공정의 의위, 악사, 시종의 실제 복식을 완전하게 재현해 천년 벽화 속 인물들이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벽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의 벽화를 3차원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몰입감이 아주 강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문흔입니다. 발해국 시기는 당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식 면에서는 참고하고 본받은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중국 고대 복식 연구의 학술적 경계를 1층 넓히고 당나라 시기 동부편강 민족 복식 문화 연구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문명서사 차원에서는 복식 문화를 출발점으로 중화 문명이 여러 민족의 융합과 공생을 통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실증하는 바 중화 문명 다원일체 구도를 구축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문화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복원 성과를 참고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실사 촬영 플러스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모식을 채택해 발해국 공정 복식과 머리 장식 모습을 엄밀하게 복원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팀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초심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이 융합공생해온 변강 역사가 빛과 그림자의 형식으로 널리 전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12벌의 복원복식은 천년을 뛰어넘은 문명의 대화입니다. 이는 발해국이 결코 폐쇄된 변강 부족이 아니라 중원의 래양 문명을 전방위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인정하며 상시적으로 계승한 지방 정권이었음을 생동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 95년 전 세상을 놀래온 9.18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중화민족은 분연히 일어나 반항하면서 14년간 피어린 항쟁을 벌여 피와 살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18일 우리조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역사를 돌이켜보고 선녀를 추모하며 경종을 길이 울렸습니다. 9월 18일 오전 9시 18분 방공경보가 우리조 8개 현시 도시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가흔 기사입니다. 여기는 연길시 시대광장입니다. 방금 방공경보가 울렸고 도로에 차들은 멈춰섰으며 행인들도 잇따라 걸음을 멈추고 숙연히 서 있습니다. 95년 전 9월 18일 총성이 울리면서 중화민족은 깊은 재난에 빠졌습니다. 오늘 경보가 울리자 도시 전체가 마치 일시정지 단추를 누른 듯 멈춰섰습니다. 이 침묵은 한 도시가 역사에 내놓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았고 감히 잊을 수도 없습니다. 연결 주민 리녀사입니다. 역사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스럽고 고난에 찬 과거는 우리에게 뒤떨어지면

0: 얻어맞고 나약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생사를 돌보지 않고 피어린 전투를 벌이며 피와 살로 나라를 지키는 장성을 쌓았기에 산하가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 가국을 굳건히 지키고 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 박물관 내 곳곳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고 홍색 분위기가 짙습니다. 피어린 전투 공동항쟁 전시청에서는 오가는 당원 간부들과 어린이,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연변의 홍색 주제 교양 기지인 이 전시청에는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피어린 전투와 항쟁을 벌였던 준엄한 역사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 펼쳐지는 몰입식 홍색 실경 수업은 연변의 아들, 딸들이 역사를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을 깨닫고 분발 정진하는 홍색의 힘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경강 관광객 아공문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이어서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참관하러 왔습니다. 방금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당시 우리의 항전이 얼마나 어렵고 간고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야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작년입니다. 우리는 박물관 내 전자 선전 스크린을 모두 홍색 주제표로 교체해 장중하고 숙연한 기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범한 관객들에게 동북 항전 역사와 변강의 홍색 기억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대중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광장에서는 전쟁의 역사 명기, 함께 나라의 장성 구축을 주제로 한 전민 국방교양일 활동이 펼쳐져 역사 기념과 국방교양을 결부해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국방동원办公室 지휘통신과 과장 박인무입니다. 국방동원과 인민방공 지식이 천문 만호에 들어가도록 하고 광범한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함께 도시 안전 방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역 사업일꾼 리나입니다. 국방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구역 사업에 입각해 인민방공과 국방 지식을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왕청연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조직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에서 주제 견학 실천 활동을 펼쳐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애국 정감을 두텁게 했습니다. 왕청년 동장영 홍군소학교 학생 장신입니다. 신시대 소년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소년의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겠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주제 당건설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활동에서는 군대 역사 전문가를 초청해 동북 항일연군 역사 전문 수업을 받고 애국주의 교양을 심화했습니다. 길림 오동 야곱 집단유한회사에서는 전국 각지의 판매상 300여 명을 조직해 도나시 북산 렬사릉원에서 혁명 선열 추모 성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를 함께 부르고 묵도했으며 혁명 열사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습니다. 청도 동방야곱 연쇄유한회사 리사장 왕우원입니다. 이런 날에는 모두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선열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9.18 사변으로 산하가 재난에 빠졌을 때 무수한 중화 아들, 딸들이 분연히 일떠나 피와 살로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 장성을 쌓았습니다. 도나 사하연 진에서는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일의 투신에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비장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기리며 홍색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본 프로에서는

청혼 의배, 구국 충정 계를 보도를 내와 대가군이 비열인 항쟁을 벌인 영웅적인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홍색 혈맥이 대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메아리를 들어보겠습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맞아 오늘 첫편 도나 대시 감은 4대가 항전에 나서 비열인 항쟁 보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9.18 사변으로 동북 전역이 함락되고 변강대지는 침략군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당시 도나 사하연진의 유지 대만령은 가정 형편이 넉넉했는데 일본군의 위협과 회유에 직면해 나라가 망하면 집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만령은 사람들 앞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가산을 모두 내놓았으며 가족과 이웃 300여 명을 모아 민간 항일 무장 대가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시 감은 4대 57명이 항전에 뛰어들어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세우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중임을 떠맸습니다. 주경위 기사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사하연진 하동촌 남대자조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옥수수 밭이 바로 대시 감은 저택의 예터입니다. 80여 년 전 항일대우 대가군은 바로 이곳에서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자용증을 불태워 항일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일이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족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상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주민들로 구성된 이 대우는 항일 구국군을 따라 길림과 흑룡강 일대에서 전전하며 경박호, 려난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35년 대가군은 정식으로 동북항일연군 제5군에 변입돼 당의 령도 아래 동만 항일 진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돌격하고 형제가 어깨 겪고 싸우며 항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대시 감은 저택을 불태우고 대시성을 가진 주민들을 미친 듯이 토벌했습니다. 1937년 대만령은 항일연군을 위해 식량과 물자를 마련하다 불행히 체포돼 가슴 혹행을 받은 끝에 영영히 희생됐습니다. 10여 년의 비열인 항쟁에서 대시 감은 4대 가운데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온 가문의 뜨거운 피로 조국 산하를 지켰습니다. 대세충입니다. 대시 가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큰 가문에서 마지막에는 몇 명의 고아와 과부만 남았습니다. 아주 비상하고 눈물겨운 역사입니다. 산하는 충결을 잊지 않았습니다. 2022년 대시 가문의 선열 7명이 혁명 멸사로 추인됐고 그 영명은 도나 멸사릉원에 새겨졌습니다. 2025년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은 북경에 초청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황TV, 인민일보, 광명일보 등에서는 잇따라 대시 가문의 사적을 보도했습니다. 길림성 동북항일연군 연구회 부회장 장은부입니다. 대만령 로 선생의 항일투쟁 사적에는 애국주의라는 사상적 핵심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계속 풍부해야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시 가문이 가산을 내놓고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한 장근은 연변인민이 용감히 적과 싸운 생동한 축소판인 동시에 중화민족이 구람없이 나라를 지킨 진실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시 가문의 충결사적은 우리에게 국지를 잊지 말고 선열들을 명기하며 굴하지 않은 민족 정신을 계승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근일 사평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에서 우리 주 대표단은 도합 열매 메달을 따냈습니다. 폐막식에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수상한 각 대표단과 두드러진 기여를 한 단위를 표창하고 이번 대회 각종 수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금메달 2매, 은메달 3매, 동메달 5매와 우수상 1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미용 종목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휩쓸었고 공업설계 기술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CAD 기계설계 종목과 3차원 인쇄 종목에서 은메달을, 평면설계 기술 종목, 전매체 운영 종목, 무인기 조종 식물보호 종목, 디지털 제어선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호

0: 보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 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우리가 직업기능 대회에 참가한 주요 목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업기능 양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 인재를 양성해 우리 주 고품질 발전에 기능 인재 비축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폐막식에서는 대회계 인계 인수식도 진행됐습니다. 2028년에 열리게 되는 길림성 제4회 직업기능 대회는 우리 주에서 개최됩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주 분열연합회에서는 전국 분열연합회 여성자원봉사 시범 강습반 개최를 계기로 연변 여성 우수상품 장터를 개설하고 외지에서 온 회의 참가자 근 200명을 대상으로 특색 제품을 집중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전주 21개 여성 우수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 제품은 농특산물, 민속식품,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문화창의 제품 등 여러 종류를 아울렀습니다. 주 기상대에 따르면 향후 7일간 우리 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적겠습니다. 23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는데 24일 아침 최저 기온이 섭씨 2도 내지 6도겠으며 해발이 높은 일부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상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감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과 더불어 멍석통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0: 식전 한 시간 전에 딱 드시면 온 하루 동안 아주 편해지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지금 독산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가게 198원에서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큰 한 가게 안에는 6알이 들어있는데요. 한 알이 9g입니다. 9g이면 그게 아주 큽니다. 모든 그 우왕상 칭환 우왕해독한 그게 1.5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추석 국경절 맞이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40각을 싸면 30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40각에 30각이 계다면 한 각은 여세 동안 복용할 수 있으니까 70각에 계다면 6, 7, 42에 한 1년 남짓하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드셔보시게 되면 그 효과성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적게 싸면 20각을 싸도 10각을 주긴 줍니다. 그런데 40각에 30각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한 각의 가격은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몽약에 속하는데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4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0각을 주고 1,000원을 또 빼줍니다. 명서방은 15각에 15각에 1,000원을 빼주는데요. 한각은 30일 동안 598원 하는데 이때 평균 가격은 29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이 제일 돌출한 특점 자체는 꾸범 폐유엔해수입니다. 근본을 지키고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원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콤파치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모든 공능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는 이런 역할, 올리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중약은 쌍후싱, 올리쳐주는 것과 천장 내 내리누르는 것, 열이 나는 것 내리누르는 것, 천장 내 기가 부족한 거 올리쳐주는 것은 쌍후싱. 이런 중약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부산정양 해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곰팥이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하고 오장이 든든해야 심장도 든든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곰팥이 든든하게 해주는 특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머리 가운데 인상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요. 꼬우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꼬우변, 구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해구변이라고 이 제품 자체는 전 시장에서 알아주는 콤파츠 빨리 도와주는 이런 성분에 속하는데 구변이 들어갔고 바지텐이 들어갔고 그리고 우슬이 들어갔고 록각교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파츠를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보게 되면 빨리 기혈 부족을 나타내는 이런 이걸 빨리 쳐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게 하는 뚜중이라든지 복분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산주회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면 눈이 좋아지고 정신이 나고 빨리 원기를 회복하는 그리고 경락을 빨리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모니자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장수로방 주는 환자입니다. 저는 한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내내는 내겪고 소화가 아예 되고 어림증이 나고 예, 기억력이 상실되고 이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점사마 값이도 저렴하고 해서 그래 써봤는데 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딸이 맥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던 게 예, 맥이 오고 정신 나고 예, 기억력이 돌아오고
0: 그 말이 맞습니다.
2: 그리고, 예. 예. 섭에 그렇게 반섭에 나섭에 그렇게 잤던 게 예지고 많이 봐서 두 번 봅니다.
0: 지금 우대정서를 하게 되면 한각에 1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이번에 귀해입니다. 예, 소변 차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 깊게 잠을 잘 수 있다. 그렇죠.
2: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하니까 정신이 납니다. 매교 그렇죠. 계속 들어 누워 있지. 예. 그거 얼마 좋습니까? 활동도 좋고.
0: 그렇습니다.
2: 그래 예. 예. 그리고 몽석통기다가
0: 몽석통 발음이 조금 힘들죠. 예. 몽석통 예. 몽골은 몽 빠르게 빠르다는 속도란 속

0: 통 통한단 말 멍석통. 예.
1: 예, 저는 예, 이 그런 중풍후유증으로 예 많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0: 예.
1: 손발이 마되고 머리가 흐릿하고 나면 그래서 아프다 하면 머리 터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약을 충약도 많이 쓰고 친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그래 요거 써볼까 안 해서 별로 내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 써볼까 안 해 그랬다. 내 긴 거 열려준다지 또 심장이고 간이고 다 도와준다.
0: 그렇죠.
1: 얼마 좋습니까?
0: 예.
1: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달받자고 전화.
0: 아, 여사분이 이제 말씀한 사정 들어보니까 이미 중풍도 온 경력이 있지 하니까
1: 예.
0: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너무 우수한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하루에 한 번만 드십니다. 그러게 예.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죠. 이제 그 장수로방은 아침에 식전에 드시고 이거는 저녁에 그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예, 예.
1: 예. 그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점점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나올까나. 그 어제 노인들이 다 어제 건강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이 좋을 때 이래 싸서 좀 쓰자 그랬는데.
0: 옛날에는 명은 하늘에 달렸다, 타고난다 이렇게 한 그것도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해도 지금은 옛날에 30, 해방 직후에는 평균 나이가 39세였는데 지금은 기본 뭐 70대 말 80대 초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옛날에 그 하늘인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갈린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사람이에요. 2년 전에 부위 한번 와대가지고 저기 저기 뭐니까 반신우 지금 한창 파대하고 한창 단지 잘 못 쓰고 어느 장애도 있고 하여튼 예, 부위 한번 만나면 여러 명이 다 해줬습니다.
0: 예.
3: 손발도 차갑고 머리라는 게 항상 아프다고 이제 그래서 예, 이 요번에 예, 이 몽석통 갖다 썼습니다.
0: 예.
3: 있습니다.
0: 빠릅니다. 이 제품 자체가 놀랄 정도입니다. 예.
3: 확실히 써볼까나 그 말 맞다나 예, 이게 속하게 예, 인파그도 통하게 됐다.
0: 예, 29가지 유효 성분이 들어갔는데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 성분이 인공사양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물소뿌리 농수뿐이라든지 이런 진주라든지 다른 데 천샹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통하게 해주는 데는 그만한 약재가 그만한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3: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어느 장애로 지금 이렇게 예, 말하는 것도 어느 예,
0: 알아들을 수 있고 본인 표달하는데 막히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죠.
3: 예, 나이 지금 낫고 그리고 지금 아침마다 예, 원래 나 한잔 나가서 조금 더 먹었습니다.
0: 아, 예.
3: 그런 게 지금 요즘에는 예, 이거 이 약 쓰매부터는 예, 나가서 예, 한 10분, 20분씩 조금씩 돌
0: 이거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 점차 이제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예, 예.
3: 예, 지금 뭐 점차적으로 이게 좋아 하루하루에 좋아지는 게 알기
0: 때문에
3: 예. 확실히 약은 예, 특수하게 효과도 정말 빠르고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는 건 특수합니다. 예예. 예.
3: 몸도 차갑던 게 손발이 많이 차갑고 이랬던 게
0: 따뜻해 나죠. 예.
3: 피 잘 통하는지 지금 손발도 많이 따뜻해 나고 그리고 반점이네 못점 이랬던 게 반점 잘 잡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정신하고 예. 지금은 완전히 예, 요즘에는 정말 굉장히 지금 변했습니다.
0: 예, 그렇죠.
3: 야 이번에
0: 빠릅니다. 이 효과가
3: 예, 예. 이런 좋은 약 만났을 적에 좀 이 약을 좀 꾸준히 써가지고 좀 병 완전히 완치되게 이제 안시에 좀 더 쓰게 되면 완전히 이 다리다리 안 쓰는데 뭐 크게 영향이 있는
0: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새롭게 중풍이 오는 거는 그거는 뭐 이래 막아주게 되어 있죠. 지금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막힌 걸 열어주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건비의 역할을 하거나 맥목 천간의 역할을 하거나 여러모로서 한을 몰아내거나 변이 잘 통하거나 이런 성분들이 29가지 성분이니까 충족하게 여기 다른데 없는 진기약자가 들어갔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예, 그런 바람 위도 영 좋아하는 밥도 영 잘 먹습니다.
0: 아, 그렇죠. 밥 잘 먹어야 돼. 그렇구나. 한 자방만 갔다 밥 잘 먹던가 못 먹던가 이거부터 물어보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 먹지 못하면 당신은 오라지 못하다 이렇게 인정하게 돼 있는데 잘 먹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성분도 여기에 들 건비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시름 나도 됩니다.
3: 예, 오늘 그래 이제 활동 이렇게 국경절하고 이 수족 활동에 이 서울지 오늘 15가지부터 배달 받으시다.
0: 예, 멍석통은 15가지, 10가지, 1000원.

0: 1번은 뺏습니다.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장수로 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예, 몽석통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지금부터 쓴 지 한 10일 가량입니다. 한 열흘 됩니다.
0: 아, 열흘 효과 나타납니다. 예.
4: 예, 효과 알립니다. 아주 빠릅니다.
0: 다른 제품은 3주를 하지만 이 제품은 4일, 일주일, 열흘 이렇게 되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4: 예, 혈압이 예, 그냥 40ml부터 20ml, 20ml부터 예, 이거 지금 여기 두려 먹습니다. 아, 지금 예, 알로데피 이 오미를 가서 내가 해결 받습니다.
0: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게 심장 경락을 주약에 이제 심장 내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맞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이거 혈압약 아예 먹으니까 이 콩팥이 아예 아프단 말이야.
0: 아, 혈압약이 부작용이 얼마나 큰데. 어, 예.
4: 예, 오, 그렇지 아파서. 그 다음에 이 약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 빠르고 효과 빠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그래도 누가 말해도 전화 소리해도 뒤에서 누가 나를 불러도 워낙 깜짝 놀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사라졌습니다.
0: 그렇죠.
4: 예, 예, 예. 그리고 밤에 악몽이 영 심해가지고 그래서 악몽이 할 때는 그래서 막 그래서 식은땀 팍팍 흘려가지고 감기가 와 겁이 납니다. 식은땀 흘리면 맥도 없고 예.
0: 그렇죠.
4: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심혈도 빠르던 게 그것도 지금 나사졌습니다. 심혈이 막
0: 빠르게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니까 통감에 경락에 통감에 문제가 없습니다. 막혀서 문제가 여러 가지 백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4: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계통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화도 그래서 척척 잘 되니까요.
0: 그렇죠.
4: 내가 이거 약품을 예? 내가 아주 이거 정말 호기심이 들어서 내가 이거 배달을
0: 했는데, 예.
4: 예, 거기 향, 심향, 목향.
0: 예, 일곱 개 향이 포함됐습니다. 예, 예.
4: 향이 맞습니다.
0: 예, 경락이 잘 소통돼. 예.
4: 경락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심향이 들어갖고 또, 그런 심장도 좋아지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0: 그럼요.
4: 영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
0: 예.
4: 그래, 저기 뭡니까. 계속 예, 저는 이런 약이 아주 특수한다 이야기가 예. 그러니까 계속 저는 쓰려고 내 선생님께 전화드리고 이분의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4: 그래 예. 내가 쓰고 좋으니까 내 동생이도 권장해서 예,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이번에 또 예,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붙이고 하는 이런 일약 이제로 되어 예. 있습니다. 이 붙이는 데는 당뇨병은 당뇨병 그게 다 그림에 나오는 전열선 전열선부에 기관지염은 기관지 그 부위에 그리고 반신불수면 반신불수 때문에 그 시어웨이가 나 침혈이 나옵니다. 유선염이면 유선염 그 침혈을 붙이고 드시고 하게 되면 뭐 때문에 효과가 그리 빠르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겉으로부터 속으로 속으로부터 겉으로 진공합니다. 병 부위를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약품 보니까, 예, 내 약품은 상세히.
0: 29가지 약재가, 예.
4: B20으로 됐다 말입니다, 이야기.
0: 예, B0으로, 예, 그런 설법.

0: 있습니다. B0으로 됐기 예. 때문에 안전성이 강하다.
1: 예.
0: 그렇죠.
1: B로, B로 됐다 만다. B로. 그러니까 예. 아주 좋죠. 예, 예. 약품이가. 예. 예. 예, 좋죠. 그래, 내 동생하고 같이 쓰려고 하면, 젊으니까 중풍도 방지하고, 난 중풍에 아예 걸렸지만 예방도 할 수 있습니까?
0: 예, 그렇죠.
1: 그래, 이번에 이 배가도 받고, 예. 혼자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늘 건강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한 번에 20알씩 드시면 보름 동안 들 수 있고 30알씩 복용하면 열흘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는데 큰 한강 안에 그 포장도 아주 잘 됐습니다. 300알이 들어있는데 큰 한강 안에는 모두 작은 열각, 작은 열각 한강 안에는 그 100알씩 들어있어서 이래서 전체적으로 300알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약 2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봉약과 외용약 이렇게 된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게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붙이는 고약은 하루에 야릅시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큰 한각 안에는 모두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한 봉지 안에 네 펠이 들어있으니까 야두 펠이 들어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약하고 붙이는 약이 거의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드시고 붙이고 하게 되면 어지간한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주의하게 지금 여기 그 이미 사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장족의 언어와 몽족의 언어, 몽고족의 언어, 장족의 언어는 백맥병이라고 하게 됐는데 이거 뭘 말하겠는가 하면 주의하게 백맥병 자체는 뇌혈관을 위주로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맥병은 위주로 신경계통의 질병과 그리고 척추 주위신경염 이걸 포함해서 말하게 되는데 쉽게 대하자면 뇌혈관, 심장혈관 질병을 막힌 걸 위주로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하면 되겠습니다. 백맥병. 그리고 이것은 장족의 언어고 몽족의 언어는 협일오서라고 이렇게 거기에 어떤 분들이 이거 보기 무슨 말인가 대하기 어려워할 수 있는데 협일오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몽족 몽이 설법에 속하는데 위주로 관절통으로 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힌 걸 해결해 관절통도 역시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도 역시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이 진일보로서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백맥병 협일오서 모두 장족과 몽족이 그 이학에서의 설법에 속하게 되었는데 막힌 걸 열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특수한 성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대하라고 계시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7개 향이 들어가 띵향, 투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런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서 한을 몰아내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콤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지금 부중하고 그러니까 눈창 통변해주는 역할은 육두구란 성분 자체는 원중싱칠해줘 그러니까 원중이란 건 여러분들은 저는 약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중이라는 것은 소화계통을 말합니다. 간, 콤팥, 비장, 위장 담낭 이 계통을 말해서 중이라 한대요. 부중하고 원중해주게 덮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서창 지시해주는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몽속통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몽속통은 잘 선택됐습니다.
3: 예, 용이 한 2년 전에 다니고 있으면서 이 심장관 넣고 들어왔다.
0: 아, 당뇨가 심장관 뇌혈관에는 제일 방해꾼이죠.
3: 예. 예, 그런 게 그냥 그저 얼굴이 푸들거리고 눈이 시물거리고 안구하는 그냥 그러면 욕하겠어요.
0: 아, 예.
3: 혈압이나 사설이. 예. 혈압약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것도 별로 떨어다니고 그냥 높아 올라가면 그랬으리. 안구만 그냥 그러면 욕하고 뭘 길도 못 갔습니다. 무서워서.
0: 예.
3: 심장이 후두루두라고 예. 맨날 어디 떡이 오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또 답답하기도 하고 예. 이래던 게 이 몽송통 지금 쓰니까 나의 오, 용 좋습니다. 얼굴이 푸들거리던 것도 이렇고 눈이 시물거리던 것도
0: 아, 예, 예.
3: 그래, 머리도 아예 아프고 예. 어디도 아예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이 심장도 지금 예, 그렇게 떨리는 것처럼 예. 그런가 하면 술 준다 그러던 혹시나 그러던 예. 후두루두
0: 여기 인공 사양이 들어갔는데 말할 것 있습니까? 사양의 예. 중풍 막아줍니다. 예.
3: 어쩌든지 예, 저기 이 몽골약이 돼 그런두 예, 정말 이 몽골약이 좀 언제나 써보면 효과 좀 좋단 말입니다. 예.
0: 물소뿌리 농축분도 들어갔지 중풍 막아주는 데는 아마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어쩌든지 이 몽골약이 예, 효과 좀 빠르고 좀 좋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예, 오늘 배달받아 그냥 계속 쓰자 그럽니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몽소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빨리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콤파지 부족으로 나타나고 간 부족으로 나타나고 수면 장애가 있고 변이 잘 통하지 않고 소화가 슬대고 경락이 막히고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빠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호흡계통의 문제를 포함해서 좋은 치료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진주라든지 구변이라든지 록각교라든지 복분자라든지 구기자, 육종요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네.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차원에서
2: 네.
0: 컴파츠 공동을 충분하게 활약하는 이런 좋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선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2024년과 2025년이 연속 두 번이 샛별 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외에 중국조선족 중소학교 교사수기 응모대회, 전국조선족 어린이 이야기 대회, 조선족 중소학교 세 가지 언어 랑송대회, 이러니 그리고 또 조선족 어린이 동시 랑송대회, 이런 활동들이 한 번도 아니고 수년간이 진행했습니다. 그는 또 성인시도 각 공개 간물에 수십수 발표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남송화 시인의 문학에 대한 리해는 어떠한지요?
1: 예,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학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아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는다. 젊어서는 부모가 그려준 그림에 따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출근하느라 내 꿈이 무엇이었던지 생각할 길을 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나의 손길에서 벗어나자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문학의 꿈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나의 아버지는 1960년대 북경대학 중문학부에서 공부했다. 그 후

0: 그렇게 좋아하셨던 교육사업을 그만두고 정치사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학만은 그만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활이 곤란하던 70년대 80년대에도 우리 집에는 책이 많았다.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꼭 책을 써낼 거라고. 그러면서 짬짬이 글을 쓰셨다. 하지만 끝내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일찍이 뇌출혈로 급작스레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막내딸이 시집가는 것도 못 보시고 그래서 남몰래 결심한 적이 있었다. 언젠간 내가 아버지 꿈을 이어갈 것이라고. 사실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인가 어려서부터 나의 글쓰기 능력도 늘 선생님들이 칭찬을 받았다. 학창시절엔 늘 나의 장문이 모범장문으로 뽑혀 방금마다 돌아다니며 읽혔다. 그런 내가 사춘기였던지는 몰라도 대학교 때 부모님이 하라던 조문학부를 선택하지 않고 기어코 일본어 전공을 선택했던 것이다. 내가 문학을 시작하게 된 건 2018년에 다른 선생님과 함께 연변 청소년 문화발전 촉진회를 성립하여서부터였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예술을 선양하고 교류하는 무대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을 되새겨준과 동시에 나 또한 문학에 대한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였다. 연변일보, 연변문학, 송화강 등 간행물의 성인수를 수십수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 조선족 소년보와 아동 문학 작품집에도 꾸준히 동시를 발표해. 문학은 모든 미완성과 아쉬움을 포옹해주는 공간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만하지 못한 사랑,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시선을 넓히고 마음의 폭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아동문학을 통하여 세상의 순수한 모습을 배우고 지금은 동시와 성인시를 함께 쓰며 두 가지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글쓰기가 삶의 일부가 된 나에게 문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학은 나에게 현실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자 잃어버리기 쉬운 감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터전이다. 그래 내가 특별히 동시를 쓰기 시작한 마음은 순수함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른의 시선에 익숙해질수록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아동문학을 공부하며 배운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은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근본이 되었다. 동시는 화려한 수식이나 깊은 철학이 필요한 글이 아니다. 작은 꽃, 바람, 별, 아이들의 웃음 같은 평범한 것들 속에서 숨겨진 행복과 순수를 발견하는 일이다. 나는 동시를 쓰며 어른이 되어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감성을 다시 되찾는다. 현실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이 가장 따뜻하고 맑은 모습을 글로 기록한다. 결국 나에게 문학은 두 개의 마음을 품게 해준 존재다. 성인시로 삶의 깊이를 배우고 성장하며 동시로 세상의 순수를 지키고 따뜻함을 간직한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남송화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먹보입니다.
2: 먹보 남송화. 달력은 먹보래요. 햇님을 꼴깍 삼키고도 성차지 않아 달과 별도 꿀꺽 삼켜버리죠. 어제를 먹고 나서 오늘을 먹고 오늘을 먹고 나면 내일도 먹지요. 이렇게 하루하루 365일 먹고도 배가 고픈가 봐요. 또다시 새해를 먹을 준비를 해요.
0: 예, 이 동시는 달력을 인격화해서 먹기를 좋아하는 먹보로 화하고 달력이 먹보가 되어 해님도 꼴깍 삼키고 달과 별도 꼴깍 삼킨다고 하면서 달력이 시간을 잡아먹는 그 어떤 동물처럼 표현시켰습니다. 시인은 이 달력을 통해서 어린 독자들한테 시간의 류수처럼 빨리도 흘러감을 강조하면서 이런 시간을 물처럼 써버리지 말고 아껴서 실제를 하도록 귀띔하고 있습니다. 동심을 잘 살리기 위해 먹보한테 먹히는 시간을 형상적으로 그려내므로써 시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구름 이야기입니다.
2: 구름 이야기 남송화. 송이송이 하얀 구름 노루미만 탐하다 쨍쨍 햇빛에 까맣게 타버렸어요. 어머나, 이걸 어쩌나. 깜쟁이 되어버린 제 모습에 너무도 슬퍼 주르륵 주르륵 눈물을 흘렸대요.
0: 이 동시는 날이 흐려 구름이 까맣게 되는 걸 쨍쨍 햇볕에 타서 까맣다고 하고, 그렇게 깜쟁이가 된 구름이 또 제 모습이 너무도 슬퍼 주르륵 주르륵 눈물 흘린 것이 바로 비로됨을 애들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햇빛이 타서 까맣게 된 구름이라든가 또 깜쟁이 된 모습이 슬퍼서 눈물 흘린다는 표현이 아이들의 동심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아이스크림입니다.
2: 아이스크림 남성화. 엄마 사준 아이스크림 꽃밭에 앉아 냠냠. 나 한 입 먹고 햇님 한 입 먹고. 더위의 도벌이 빨갛게 달아오른 해당화도 뒤질세라 한 입 슬쩍.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0: 예, 이 동시는 엄마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꽃밭에 앉아 냠냠 먹는 아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나 한 입 먹고 한 입 한 입 먹고. 더 발휘해서 또 이 더위에 두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해당화도 한 입 먹는다고 상상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고 칭찬합니다. 더운 햇빛에 아이스크림이 덜어 녹는 것을 아예 해님도 한 입 먹는다고 한 것이 묘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꽃밭에 앉혀놓음으로써 꽃과 햇님과 나와 함께 아기자기한 모습을 그려낸 게 또 특이합니다.

0: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소문입니다.
1: 소문 남성화. 혼자서는 너무 심심하나 봐요. 쉿할수록 궁금증이 커지나 봐요. 친구가 많을수록 신나한대요.

0: 이 동시는 이 퍼뜨리지 말아야 할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아이들이 그 허영심을 동심의 반죽에서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놈은 이 혼자서는 너무 심심해합니다. 누가 옆에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쉿 할수록 더욱 궁금증이 커진다고 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소문이란 그 놈이죠. 이놈은 친구가 많을수록 더욱 신나한데요. 참 예, 동심이 꼭 들어맞게 잘 표현한 예, 동시 식군. 이 동시에서 예, 소문이란 흉채도 없고 냄새도 없는 추상적인 사물을 예, 인격화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예, 묘합니다. 예.
1: 이 시는 그 뭐 동시로 썼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소문은 또 어른들 세계에서도 역시 이 소문은 똑같은 그런
0: 아, 그렇죠.
1: 흉채로 퍼지지요.
0: 그렇죠.
1: 네.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작별인사입니다.
2: 작별인사 남성화 자박자박 들리네 계절 밟는 소리 이갈 조용히 떠나는 소리 은행잎 오소소 바람달이 깊을 때 내 맘 사푼사푼 눈꽃 되어 내리네 잘가 안녕 인사도 곱게 입맞춤하며 수줍게 수놓는 매화꽃 사랑 오는 봄 언제면 다시 만날까 스스로 잡아보는 차가운 악수 효리바람 울며 울며 들판 누빌 때 친구야 다시 한번 안아보자 떠나도 잊지는 말자 하늘도 땅도 하얗게 웃으며 작별의 눈물 소리 없이 뿌릴 때 눈물은 얼어 터져서 향기 날리고 내 맘 내 맘 망부석 되어 천지간에 하얗게 비석으로 나무리

이시는 어린이들이 눈높이에서 계절과의 리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수작입니다. 시에서 살펴보면 청각적 이미지가 생생하게 안겨옵니다. 자박자박 들리니 계절 밟는 소리, 은행잎 우수수 바람 따라 깊을 때. 동시는 소리와 리듬이 중요한 장르인데 이 시는 발걸음 소리, 낙엽 소리, 바람 소리를 의성어로에 살려 아이들이 귀로 듣는 듯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서의 추상적 감정을 구체화한 것도 돋봅니다. 시구에서 보면 내 마음 사푼사푼 눈꽃대요 내리니, 내 마음 망부석대요 슬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마음이 눈꽃이 되고 돌이 되는 동심, 동심 특유의 환상적 비유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 동시에서 또 반복과 후렴구의 그 리듬감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잘가 안녕이라든가 떠나도 잊지는 말자 등 부분에서는 동요가사처럼 반복되는 짧은 구절이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따라 부르기거나 외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시는 어른이 읽어도 공감되는 동시 혹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나누는 동시로서의 의미가 깊습니다. 순수한 동심만을 위한 시라기보다는 이별의 경험을 처음 겪는 아이에게 슬퍼도 괜찮고 기억하면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위로를 전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가을의 향기입니다.
1: 가을의 향기. 남성화. 가지마다 주렁주렁 춤추는 풍선들. 빨간 우유 먹고 빨갛게, 노랑 우유 먹고 노랗게, 오색령령한 향기에 발목 잡힌 기러기들 가던 길 멈추고, 하얀 양떼 몰고 가던 바람 나비 등이 올라 땀 훔친다. 저만치 가을이 뒷짐지고 미소 짓는다.

0: 예, 이 동시는 1년에서 가을이 향기를 빨간 풍선, 노란 풍선에 비해서 향기가 둥둥 날아다니는 모습을 형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우유는 풍요로운 그 가을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말하겠죠. 레하면 땡빛이라든가 시원한 바람이라든가 가을비가 보내주는 수분이라든가 하여간이 등등을 우유에 비유했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오색 영롱한 향기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발목 잡힌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너무 극하니까요. 그리고 3년에서는 양떼를 몰고 가던 바람이 나비등이 올라 땀을 훔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4년에서는 진짜 가을이 완연한 모습이 저만치서 뒷짐지고 미소 지는다고 합니다. 전반세가 가을의 향기를 느끼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비입니다.
2: 봄비 남송화. 톡톡 튀는 음표들 깔락깔락 리듬 타는 소리. 하얀 살구꽃 작은 허리 배시시 비탈고 기지개 켠 아지랑이 보슬보슬 긴 하늘 실실이 잡아당긴다.
0: 예, 이 동시는 봄비를 여러 가지 상관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봄비를 그 상관물인 음표로 그려서 음표들이 깔락깔락 리듬 타는 소리라 하고 또 봄비 내리는 소리를 형성했습니다. 또 봄비가 내릴 때 하얀 살구꽃이 동작과 아지랑이 동작을 이끌어내는데 이 동시 가장 정체로운 백미는 바로 마지막 부분이 아지랑이가 긴 하늘 실실이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와, 이건 진짜 아주 잘된 표현입니다. 아지랑이가 보슬보슬 그 긴 하늘을 잡아당긴다는 결국 하늘을 끈처럼 실실이 잡아당겨서 당기울 때의 그 끈이 바로 봄비라는 것입니다. 기발한 상상을 발휘한 그 빼어난 표현입니다. 시인이 재치가 잘 보이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왜입니다.
1: 왜 남성화. 꽁은 푸드득, 고니는 훨훨 모두 모두 잘 나는데 닭은 왜 높이 못 날지, 오리는 왜 먼데 못 날지. 같은 날개 다른 신세, 알고 보니 울타리 때문이구나.
2: 예, 지금 이 꽁이나 고니는 훌훌 모두 모두 잘도 나는데 닭은 왜 못 날까? 라고 반문하면서 그 원인을 울타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시인은 이 동시에서 울타리를 강조하면서 사람의 의식이 관건임을 강조합니다. 짐승들이 무슨 의식이 있겠소만, 여기서는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울타리를 깨고 나올 때만이 저 높은 하늘을 훌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같은 날개에 서로 다른 신세는 결국 의식 때문이라고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동심적으로 썼지만 은근히 그 리면이 천리를 깔아준 그런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 시 제목이 왜가 바로 그 애들한테 어떤 그 의문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 네. 그래서 반문법 썼죠. 네.
0: 왜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이신도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 그 중국의 그 여병렬 그 과학 작가가 쓴 책 있죠. 뭐 때문에.
2: 아, 예. 네.
0: 그때 그러니까 그 한어로는 뭐 스왕거우였어. 예. 그런데 모든 자연 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그래서 그 원리를 아주 그 예, 뭐 차근차근 설명해서 하는 그지. 그때 아마 그 책이 아마 전국 각지에 많이 그
2: 그랬죠. 예. 그래요. 그거 통해서 또 아이들이 많은 걸 배웠고.
0: 예.
2: 그러니까 뭐 격장범이라 할까?
0: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는 아 어떻게 저런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 의문, 여기서 이 호기심이 유발돼서 또 예, 그걸 알아나가는. 예.
2: 그렇습니다. 역시 동시 창작이 한 개의 방법이죠.
0: 예. 그러니까 어떤 의문표를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고 또 누구의 해설을 들은다면
2: 그 해답을
0: 터득하는. 예.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초승달입니다.
1: 초승달, 남성화. 울 할매 등 옆이면 조근조근 들려오는 옛 이야기. 저 개수나무에 숨겨진 많고 많은 울 할매 옛말 보따리. 강아지 뚝 떼어먹었다는 저 빵조각. 오늘따라 어쩐지 구부정한 울 할매 등 같다.
2: 예, 이 동시는 예, 초승달을 우리 할매 그 굽은 등에 비유하면서 많고 많은 우리 할매 옛말 보따리를 끄집어내고 또 강아지가 뚝 떼어먹었다는 빵조각에다도 또 예, 초승달을 비유했습니다. 이래서 초승달을 예, 아주 형상적으로 묘사해냈습니다. 그 초승달은 예, 지금도 계속해서 조근조근 옛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음 짠하면서도 묘하게 엮은 동시입니다.
0: 네, 한창 무르익는 이 가을에 남성화 시인의 재미난 동시를 감상하고 또 님 선생님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0: 함께 독서해요.
1: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장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국경절 추석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 없던 특별 우대활동합니다. 예, 이번 우대활동 같은 기회를 또 기다리자면은, 이번에 놓치기만 하면은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500원 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한곽도 증송해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 작용이 독특합니다. 예, 살균 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을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그리고 또 장약 심리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이 4곽을 이때까지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번도 4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우리 활동 제일 큰 우리 활동이죠. 예.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오일을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리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예, 추석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 외에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이 그리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한 통이 900g짜리인데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다 400g짜리였습니다. 예, 이번에 900g짜리를 드리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이번 우대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이 우대활동 여태까지 장약 심리방을 강의해드리면서 한곽에 100알씨 담겨서 온 후로 제일 그 우리 활동이 좋은 우리 활동입니다. 예, 한 번도 옛날에 이런 우리 활동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약 심리방 오랫동안 쓰니 한답니다. 예. 이 약을 써보니까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2: 저는 노시산에 두 번 와서 반신 질질 끓고 거기다 어느 장애에 눈이 다 덮이고 그 다음에는 약이나 물 먹다 태그도.
1: 예. 어째서 지금 잘 그런 신호가 잘 아야 됩니다. 신호를 잘 잡고 말씀하십시오. 신호 어디는 곳을 찾아서 말씀하시오.
2: 그래.
1: 신호가 아야 됩니다. 예.
2: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얼굴이라면 이거 다 정상을 돼가지고 지금은 사는 게 정말 이 약 덕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병원도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이고 기혈 부족이 심해서 정말 엄청 고생이 됐습니다. 그런 게 이 약 먹고 지금 기혈 부족도 해결받고
1: 기혈부족이 원래 또 치료되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혈부족이 그게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2: 그래놓으니까 지금 혈압이 확 났던 게 정상이 되고
1: 예.
2: 옛날에는 그저 어지럽고 맥였고 그래서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 그 증상들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2: 이 소장과원이 고산지대에 그런 뭔가 산소조절량이 많은 약대고 뭔가
1: 맞습니다.
2: 그리고 소장에서 아이 연한금을 불리는 약이 한 가지 되고 네 가지가 들어가니까 약효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 없이 강화되고
1: 맞습니다. 그래 약효력이 그리 강하고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2: 그리고 선생님은 5년 우선 오라든 미치래
1: 이제 4월이만 있으면 5년 6개월입니다 딱.
2: 예, 저도 그거와 예. 같이 먹고 있는데 예. 지금은 정말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를 중풍 예방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심장도 저는 두자라는 사람인데.

0: 산수제 도달 못해서 잘 못하고 그래서 엄마 심장을 해서 얼마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래야 게 지금은 얼마나 지금 편안하고 숨찬 거 모르고 답답한 거 모르고 그래서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이 약속이 좀 얼마...
1: 이 악덕이 걔도 많이 지금 편안하게
0: 엄마 문화에 잘 보냈습니다.
1: 예,
0: 이건 또 이 딱 오장육부만 치료하는 게 오장육부 어디나 다 치료랍니다. 정말.
1: 예.
0: 그 당약 심내방만 치료 그 심장하고 뇌혈관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1: 예, 맞습니다.
0: 그래 놓으니까 나 지금은 이 하루에 세 번씩 꺾어 먹을까 제품도 아니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옛날에는 이것도 그 건룡 황제가 쓰고 이거 중풍에서 해탈됐대 그 뭔가
1: 그의 그 건룡 황제도 그때 예. 그 상황에서 완전히 그렇게 그 약을 안 쓰면은 부유 올 수 있습니다. 그 숱한 명이들이 다 그렇게 그 지금 그 병을 고치겠다고 왕리병을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되지 않아가지고 제마 이게 서상 이사입니다. 제마가 딱 가을에 예. 왔다가 그 딱 이 홍경천하고 아 예. 그런 소홍화 요게 소홍화를 예.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0: 예.
1: 요걸 딱 그서 처방해서 그 황제한테 드시게 했는데 그래도 그 후에 그 후로 35년 동안 더 그 왕위 자리를 보존하면서 그런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0: 그래 놓으니까 예. 그런 황제 쓴 약이 되었는지 더 효과도 그게
1: 그렇죠.
0: 확실한
1: 예.
0: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 이 약을 쓰면 보면 좀더 이 약에 대한 이런
1: 긍정이 가죠.
0: 예, 긍정 가게 되고 또 주변에서도 내가 쓰고 좋은 거 보고 모두 쓰고 모두 효과 보니까 모두 좋다 하지 그러니까 이 약
1: 맞습니다.
0: 쓰고.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그런 외숙모하고 외삼촌이가 이렇게 외숙모는 당연히 합병증을 해가지고 정말 영 엄청 고생하던 게 지금은 영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너무나 좋다고 내 전화했던 게 어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배달해달라.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0: 네,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혈압, 어서, 혈압 조절이 안 돼. 30일에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 예, 선생님, 작년 신의방, 아, 강의를 듣고 신의방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의 한 가지 알려진 방법을 같이 썼는데.
1: 예, 그게 역시 료법입니다.
3: 예, 혈압 조절은 예. 너무 잘 되니까 야득달 만에 신내방 먹어도 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예.
3: 아, 그리고 나는 또 예,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결과에 경동맥 오른쪽 방팔이 있다는 진단받았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래도 항상 예, 정말 몸에 시한폭탄 타고 한, 이게 언제 떨어질까 항상 불안하고 이렇게 아예 살았는데
1: 그렇죠 예.
3: 예 그러다 내가 늙다 밥 먹고 검사를 한 결과 이 방팔이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좋죠 예.
3: 예 그러니까 정말 몸에 큰 시한폭탄 없었으니까 큰 지름 났습니다.
1: 예. 예.
3: 그리고 우리 집사람의 당뇨 합병증을 혈압도 높고 항상 어지럽지 않고 특히 밥솥에는 영차다 고생했습니다.
1: 예.
3: 그러다 이 약 먹으면 조금 혈압도 안정되고 어지럽지 않나 밤섭에 줄어드니까 조금 밤 자다 하니 정신이 바짝 난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 우리는 정말 나도 또 여러 사람이 소개를 쓰고 있는데 다 좋다면 나 본 적마다 칭찬합니다. 예.
1: 이 약은 이 소개를 해서도 욕 아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3: 예. 예. 그 내가 학동실에 친구 안에는 예, 뇌경색도 있고 떨개병도 있고 예.
1: 예.
3: 위에 안 좋아야 소화도 안 되고 밥 먹지만 사람도 형편없을 때다 보니까 그다음에 예. 그래 이 양 건조해 먹고 있는데 조금 아, 여름에는 좋아진다면서 예. 이번에 어머니
1: 그런 사람들이 권장 제대로 했습니다.
3: 예, 예. 이번 활동에 참가한 이 장기적을 먹길래 오늘 36과 다달 받겠답니다.
1: 예, 36과 이번에 이 우리 활동 놓치게 되면 1년을 이제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번 오. 우리 활동 기회 제일 큰 우리 활동 그런 기회입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작년 신유방 약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4: 예, 저는 3년 전에 이 약을 시작했었는데, 지금까지, 예, 야, 신도 나빠서 그리 고생하던 게 야간에 야구 다

0: 아서도 효과라 못 보던 게 이 약 먹고 효과 봐. 지금 3년 차에 지금 아무 증상도 없이 싹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죠. 예.
0: 예, 이 약이네 너무 믿음이 가서 쓰고 보니까 소장약이 되다.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소장약이 예, 좋다고 모두
1: 원래 그게 이름이 알고 있습니다.
0: 좋다는데 모두 소장약을 최고라고 모두 말았대다.
1: 예.
0: 예, 그래 내 이곳의 효과 너무 잘 봐서 예. 아이 가슴에 이불도 못 올려놓고 자던 것도 이렇고 아이 밤에 자다가도 숨이 올라와 와서 그냥 고생하던 것도 이렇고 이 약 쓰고 내 예, 완전 이렇습니다.
1: 예, 좋죠.
0: 예, 예, 그래 내 이 약이 너무 좋고 너무 믿음에 가서 우리 여감 놓고 작년에 걸렸는데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2차 이 약을 대주시겠더니 우리 영감이
1: 예.
0: 야, 지금 아무런 아,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1: 아하,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매일 살롱 졸타고 소리 매일 놀아다니는 게 지금 10달 넘었는데 하루도 빼놓고 놀아다닙니다.
1: 예.
0: 예, 기억력도 좋고 매겹단 말도 하고 식사도 잘하고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 영감이 이 등대기 자꾸 또 열이 난다 합디다.
1: 예, 등대기 열이 나는 것도 그렇게 좋습니다, 약이.
0: 예, 그래서 이 약을 써서 그래도 그저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아무래도 그것은 또 이해했죠.
1: 예, 그렇죠.
0: 예, 그래 여러 가지로 효과를 봐서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나는 이 약을 계속 둘 때까지 쓸 예사입니다.
1: 아, 그래도 됩니다. 심장 다 좋고 예. 내경색도 온 사람이면 예. 이 약 쓰면 그렇게 예. 좋습니다.
0: 예, 우리 동네 사람도 내 여러 소개하는데 모두 좋다고 모두 낫다고 모두 내가 말합니다.
1: 예, 여러 명이 정말 소개를 했잼까.
0: 예, 예. 그래 후에 다 먹으면 또 싸겠다 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래 그 우리 또 활동실에 내 친구 안에 있는 게 내
1: 예.
0: 나사진 거 우리 영감이다 욕발가진 거 보고서 자기도 그 약을 먹겠다 한데 신근염이라는 그런 약 배란다.
1: 아.
0: 예, 그런데 예. 먹으면 좋은가 물어봅니다.
1: 좋죠. 예. 이 심근염이라는 거는 심장 근육이 염증성 질환입니다. 예. 예, 이 예. 주요하게는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예, 왼쪽 가슴을 꽉 눌러놓는 것 같은 이런 통증도 나타나고 또 바늘로 찌르는 듯하는 이런 통증도 나타나고 아 이랬는데 예, 또 심교통하고 예. 비슷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예 아픔이 예. 더 오래 지속되고 심교통보다는 예, 휴식을 취해도 잘 완화되지 않는 게 특징이죠. 예, 예 그리고 이 통증이 뒷잔등이나 왼쪽 어깨까지 예, 뻗치기도 합니다. 예. 항상 이게 이런 분들 보면은 심장이 두근닥거리고 부성맥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게 심혈문란이 나타나죠. 예. 예, 이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예, 경락을 소통시켜주면서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중점을 두면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이 장약 심리 방법 때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성분이 당귀라든가 아, 또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이 담남성은 음을 자양해가지고 심장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합니다. 예. 지룡은 또 황기와 결합해가지고 아, 또 기를 보충해주고 음을 자양해주죠. 예. 또 우슬은 황기와 결합해서 기를 보양해주고 또 음액을 자양해주는 이런 작용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룡이랑 소홍화랑 또 담남성이랑 소목이랑 우슬이 들어갔고 또 아,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데 제일 그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고 예,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이라고 또 약과기 치료범위에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거신도가 높은 약이죠. 예, 심근염 치료에 효과가 아주 좋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0: 예, 우리 지국에 예, 효과 좋다면 싸겠다 합니다.
1: 예, 싸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으로 한 근 20년 고생했습니다.
1: 예.
3: 약도 수없이 먹었고 그래도 치료 효과가 아이들 왔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 들으면 심심 마음이 와 닿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 그럼 2년 거의 먹습니다.
1: 예.
3: 예, 그런데 효과 확실히 좋습니다. 약 달부터 선생님이 지도해서 약을 감량하고 기관을 줄이고 그러면

0: 또록션 또고 한대 해서 쓰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요즘 수라분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1: 예, 얼마 졌습니까?
0: 예, 얼마 큰 문제.
1: 예, 혈압 조절이 원래 그렇게 잘 되는 약입니다.
0: 예, 게으르면 이도 와서 혈압이 제일 겁이 나지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다발성적인 세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는 고라니 계속 굴려먹은 꼴이 됐습니다. 뽕한 게 등시하는 게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등시 바짝 나는 게 아주 고라니 맛있게 느낌이 삼습집이 상쾌하단 말이에요.
1: 예, 이 약을 드시면은 고라니 것의 아침에 일어나면 등시 바짝 난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0: 예, 확실히 다른 날 무슨 이런 느낌 못 느끼는데 이 약에서 그리고 관절에도 확실히 좋습니다. 관절에 두통이 되니까 오르내리면 힘들었지.
1: 예.
0: 그런데 예, 다리 붓기가 내니까 무릎 꺾지 못하던 게 무릎 붓는 게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삼층으로 이렇게도 쉬지 않고도 올라올 수 있다는
1: 생각이
0: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얼마나 저기 뭔가
1: 큰 우리 활동하지 않을까
0: 우리 할 때 얼마 줬습니까?
1: 예.
0: 추석 정도리 해서 용도 왔어요. 우리는 두 분 같이 쓰다고 배달 받아왔습니다. 근데 내 학교 제일 친한 딱 친구가 얘, 자꾸 심장 떨린다 떨린다 합니다. 괜히 병원 가봐라 병원 가봐라 병원에 가본 게 무슨 방탄이라 합니다.
1: 아, 예. 예.
0: 그래서 그 떨린다 뭐 담당 못하겠다 이랬더니 그래서 내가 무두겜 이 약도 서약도 쓰지만 이 약도 좀 결합해 쓰면 좋겠다 약간 선생님하고 물어봐서 좋다면 자기는 무슨 서슴없이 쓰겠다면서 잘 알아봐달라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1: 이게 이제 방찬이란데 심장병 중에 한 개 류형입니다. 예, 심방 떨림을 말하죠. 예, 심장 안에는 예, 전기회로와 같은 전도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심방 내부의 전기신호가 완전히 뒤엉키면 심방이 1분에 350 내지 600회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게 불규칙적으로 떨립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수축을 할 수 없게 되죠. 예, 이 방찬이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 제대로 되는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심장 안에서 혈전이 탈락되면서 혈류를 따라서 대뇌의 여러 혈관을 막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부전이 이런 엄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기혈부족을 꼭 치료해줘가지고 음양평형을 잡아주고 심맥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치료를 해주는 외에 또 가래가 막힌 걸 녹여주고 음이 허해가지고 화가 왕성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예. 불이 왕성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혈부속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죠. 예. 그에 따라서 또 기혈부속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는데 서홍화랑 홍경천이랑 황계랑 당귀 천궁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심맥기능을 개선해주는 이런 성분 홍경천이랑 아, 또 그 이 소목이랑 이 당귀랑 서홍화가 심장 경락이 들어가 가지고 아, 또 심맥 기능을 개선해 주죠. 예. 그 외에 또 담이 막힌 걸 이 가래가 막힌 걸 녹여 주고 아, 또 음이 이 가래가 막힌 걸 녹여주는 이런 성분이 황계하고 당귀, 소목하고 홍경천, 지룡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음이 허해가지고 화가 왕성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 지룡하고 황계, 우슬하고 담남성, 소목하고 당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심방 떨림 치료에 아주 그 치료작용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분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0: 네, 잘 알았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0: 네,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장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1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 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혈압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3: 이 약을 먹고서리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예 다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예, 그렇죠.
3: 지금은 예 당뇨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좋죠.
3: 예. 예, 저는 예 원래 관심병이 있어서 예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가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나고 신경질이 나고 거기다 면봉까지 와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예.

0: 안기우면서 얘 눈이 퍼뜰퍼뜰 돼가지고 얘 과상을 영했는데 얘 앞달 싸우 이거 얘 쓰니까나 얘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정도면은.
0: 예. 예. 그래 얘 이 약은 서장 해발이 그렇게 나쁜 데서 자란 야생 약들로 얘 죄송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얘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예.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서 예, 주자를 여치 못했습니다.
1: 예.
0: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예, 이상의 신내방을 쓰고 있는데 예, 심장이 예, 소화돼서 예, 너무 기뻐한다.
1: 그렇죠, 예.
0: 네. 우리는 예, 우리 부부가는 예, 이 약만 쓰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한다.
1: 예, 좋죠.
0: 예. 그래, 이번 예, 저희나 우대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까지 그리 큰 우대 활동이 없었겠구만.
1: 맞습니다. 이때까지 그리 큰 우대 활동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예, 나는 그래 이번 우대 활동에 예, 저희나 뭔가 큰 우대 활동이라 큰 우대 활동이니까 나 예, 예. 우리 둘이 먹자고서 예,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 예.
0: 예, 개구서리서 뭔가 우리 신우 예, 일본에 있는데 예, 붙여주려고 예, 그랬다.
1: 아.
0: 신우이는 예, 심율이 너무 빨리 뛰고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발다리가 예, 저려나고 이래가지고서 예, 일도 못하고 예, 계속 이렇게 집에 있었단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내 전번에 예, 붙여줬는데 예, 그 약을 먹으니까 나 예, 얼마나 좋은지 예, 모든 게 그렇게 나사지더랍니다.
1: 예.
0: 예, 그래, 예, 오늘 예, 더 붙여달랍니다.
1: 예, 이거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제일 큰 우리 활동 다 예, 이번에 우리 예. 활동 놓치기만 하면 1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예. 그 바싹 꺼서 이번에 그 기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0: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이 장약 신대방을 제조한 이 청해성 징주 장약 집단이 우리 이 장약 이 신대방은 아, 그 이 청해성 그 징주 장약 집단에서 생산한 이런 그 약입니다. 예, 전문적인 이 장약 집단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장약을 만드는 데서 제일 큰 장약제약 기업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 이제 그 며칠 안 있으면은 5년 6개월을 지금 방송에서 강의 드리고 있는데 장약 심리방을 예, 그런데 이 오랫동안 이렇게 5년 6개월이 되는 동안 이 고여준즈라는 게 이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고여준즈라는 게 치료약입니다. 이 뜻입니다. 예, 이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국가 비준번호가 예, 약품 비준번호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준번호가 계속 이 비준번호입니다. 예, 그리고 중약 표시 Z 중약이라는 게 계속 그게 변한 적이 없고 국가여전지에서의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했다는 이게 이 번호 가 그 국가 약품 비순 번호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정말 이 약은 믿을 만한 이런 약이죠.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해발이 4,500m 이상,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그런 설산고원지구 이 야생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효력이 아주 강하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볼 때 소분자로 나온 이런 약이 중약이기 때문에 먹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심장병을 치료가 이게 아주 그 난도가 있는 이런 병입니다. 예. 심장병이라는 이 병은 걸리기 쉽지 일단 걸리기만 하면 잘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예. 이런 관심병이라는 모자를 씌워놓으면 한일 것을 병원에서는 약을 죽을 때까지 잡수면 사시오 이런다 말입니다. 예. 그러길래 이 심장병이란 이 모자를 뽑기 영 힘듭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게 심장병 중에서 제일 난제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심근경색인데 이 병은 급하게 발작한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구급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은 생명이 종말에 나먼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뇌출혈도 마찬가지지요. 예. 뇌출혈이 왔을 때 빨리 요알링을 불러서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면은 그 생각만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치료 범위에 보면은 아 그 이 약과를 받아지고 환자분들 보면은 이게 서상약이면서 중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 서상 이사가 그 주치 공능에 대해 어떻게 선호하고 있는가? 아 그리고 중리가 이 그 장약 심내방이 주치 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게

0: 따로따로 씌어 있습니다. 예, 우리 약은 중약이면서 서상약이기 때문에 이 서상의사가 선호하는 이 주치공릉에는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예, 서상의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심근경색하고 이 뇌출혈을 그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 이 아주 이게 심한 병이죠. 예, 이게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랑 또 뇌경색이랑 뇌출혈이랑 이게 심한 병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그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그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죠. 예,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 용지 효소라고. 예,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고 또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증까지 용해시켜주면서 미세순환이 잘되게 하기 때문에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 이 작은 혈관이가 그 이 모세혈관은 제일 작은 모세혈관이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그 다 뚫어주면서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를 격활시켜주고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준다. 예. 그리고 뇌혈관의 혈류량도 증가시켜주죠. 예. 특히는 심장하고 대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1: 연변 뉴스
2: 연변 뉴스
3: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오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류캅동풍 문맥장배 계를 보도해서는 류캅동풍 당대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복식 복원성과전에 초점을 맞춰 정효공주묘 벽화복식 복원과정을 통해 당나라 문명이 동쪽으로 전해지고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공생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효공주는 발해국 제3대 왕 대흥무의 딸입니다. 기원 792년 정효공주는 오늘의 화룡시 령두산에 안장됐습니다. 천년 세월의 침식을 거쳤지만 다행히도 묘실 벽면에는 비교적 완整한 인물 벽화가 보존됐습니다. 벽화 인물의 신분 특징, 복식 형태와 착용 규범을 통해 우리는 천년 전 발해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벽화의 문지기, 시위, 시종, 악사, 내시 등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복도, 옷, 신발 등을 연구하고 대량의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을 대조한 결과 복식의 세부에서 당나라 품격이 동쪽으로 전파되고 문명이 같은 뿌리에서 이어진 문화적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 벽화는 아주 희미합니다. 그래서 식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내외 자료를 찾고 많은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 또 전해 내려온 문물들을 결부해 연구한 끝에 이런 모습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서 벽화 속 인물들이 보편적으로 복도를 쓰고 둥근 깃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당나라 시기 장회 대사묘, 장락 공주묘 등 중원 지역 묘장 벽화 속 인물 복식과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벽화에는 시대적 특색이 짙은 문화 융합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의위들의 복식은 당나라의 관련 제도를 계승했고 무사의 갑옷과 시위의 제복, 기물을 드는 규범 등이 모두 중원 공정 의위 체계와 일일이 대응됩니다. 또 당나라 여성이 남장을 하던 특색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중원 문명이 발해국에 전파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련상입니다. 실제로 복장을 만들어내려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입었는지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비교적 높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연구팀은 벽화 속 인물 복식의 실제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그들은 12명 인물의 복식 형상을 제기했습니다.

0: 계속으로 복원해 12개 조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동근기 겉옷, 갑옷 등 11가지 류형의 복식을 망라했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박물관 전시청에는 정효 공중의 벽화를 근거로 정밀하게 복원한 12벌의 발해 공정 복식이 가지런히 진열됐습니다. 전시품들은 발해 공정의 의위, 악사, 시종의 실제 복식을 완전하게 재현해 천년 벽화 속 인물들이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벽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의 벽화를 3차원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몰입감이 아주 강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문흔입니다. 발해국 시기는 당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식 면에서는 참고하고 본받은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학술 연구 차원에서는 중국 고대 복식 연구의 학술적 경계를 일층 넓히고 당나라 시기 동부편과 민족 복식 문화 연구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문명서사 차원에서는 복식 문화를 출발점으로 중화 문명이 여러 민족의 융합과 공생을 통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실증하는 바 중화 문명 다원일체 구도를 구축하고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문화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복원 성과를 참고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실사 촬영 플러스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모식을 채택해 발해국 공정 복식과 머리 장식 모습을 엄밀하게 복원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팀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초심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변강 역사가 빛과 그림자의 형식으로 널리 전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12벌의 복원 복식은 천년을 뛰어넘은 문명의 대화입니다. 이는 발해국이 결코 폐쇄된 변강 부족이 아니라 중원의 래양 문명을 전방위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인정하며 상시적으로 계승한 지방 정권이었음을 생동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 95년 전 세상을 놀래온 9.18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중화민족은 분연이 일어나 반항하면서 14년간 피어린 항쟁을 벌여 피와 살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18일 우리조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역사를 돌이켜보고 선녀를 추모하며 경종을 길이 울렸습니다. 9월 18일 오전 9시 18분 방공경보가 우리조 8개 현시 도시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가흔 기사입니다. 여기는 연길시 시대광장입니다. 방금 방공경보가 울렸고 도로에 차들은 멈춰섰으며 행인들도 잇따라 걸음을 멈추고 숙연히 서 있습니다. 95년 전 9월 18일 총성이 울리면서 중화민족은 깊은 재난에 빠졌습니다. 오늘 경보가 울리자 도시 전체가 마치 일시정지 단추를 누른 듯 멈춰섰습니다. 이 지목은 한 도시가 역사에 내놓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았고 감히 잊을 수도 없습니다. 연결 주민 린여사입니다. 역사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옥스럽고 고난에 찬 과거는 우리에게 뒤떨어지면 얻어맞고 나약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생사를 돌보지 않고 피어린 전투를 벌이며 피와 살로 나라를 지키는 장성을 쌓았기에 산하가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 가국을 굳건히 지키고 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박물관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 박물관 내 곳곳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고 홍색 분위기가 짙습니다. 피어린 전투 공동항쟁 전시청에서는 오가는 당원 간부들과 어린이,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연변의 홍색 주제 교양 기지인 이 전시청에는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피어린 전투와 항쟁을 벌였던 준엄한 역사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 펼쳐지는 몰입식 홍색 실경 수업은 연변의 아들, 딸들이 역사를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을 깨닫고 분발

0: 응진하는 홍색의 힘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경강 관광객 아공문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이어서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참관하러 왔습니다. 방금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당시 우리의 항전이 얼마나 어렵고 간고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야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장연입니다. 우리는 박물관 내 전자 선전 스크린을 모두 홍색 주제표로 교체해 장중하고 숙연한 기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범한 관객들에게 동북 항전 역사와 변강의 홍색 기억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대중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광장에서는 전쟁의 역사 명기, 함께 나라의 장성 구축을 주제로 한 전민 국방교양일 활동이 펼쳐져 역사 기념과 국방교양을 결부해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국방동원반공실 지휘통신과 과장 박인무입니다. 국방동원과 인민방공 지식이 천문만호에 들어가도록 하고 광범한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함께 도시 안전방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역 사암리군 리나입니다. 국방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구역 사업에 입각해 인민방공과 국방 지식을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왕청연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조직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에서 주제 견학 실천 활동을 펼쳐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애국 정감을 두텁게 했습니다. 왕청연 동장영 홍군소학교 학생 장신입니다. 신시대 소년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소년의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겠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 검사소에서는 주제 당건설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활동에서는 군대 역사 전문가를 초청해 동북 항일 연군 역사 전문 수업을 받고 애국주의 교양을 심화했습니다. 길림 오동 야곱 집단 유한 회사에서는 전국 각지 판매상 300여 명을 조직해 도나시 북산 열사 등원에서 혁명 선열 추모 성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를 함께 부르고 묵도했으며 혁명 열사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습니다. 청도 동방야곱 연쇄유한회사 리사장 왕우원입니다. 이런 날에는 모두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선열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9.18 사변으로 산하가 재난에 빠졌을 때 무수한 중화 아들, 딸들이 분연히 일떠나 피와 살로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 장성을 쌓았습니다. 도나 사하연 진에서는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일의 투신에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비장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기리며 홍색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본부로에서는 충혼의배 구국충전계를 보도를 내와 대가군이 비열한 항쟁을 벌인 영웅적인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홍색 혈맥이 대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메아리를 들어보겠습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맞아 오늘 첫편 도나 대시 가문 4대가 항전에 나서 비열한 항쟁 보도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9.18 사변으로 동북 전역이 함락되고 변강 대진의 침략군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당시 도나 사하연 진의 유지 대만령은 가정 형편이 넉넉했는데 일본군의 위협과 회유에 직면해 나라가 망하면 집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만령은 사람들 앞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가산을 모두 내놓았으며 가족과 이웃 300여 명을 모아 민간 항일 무장 대가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전에 뛰어들어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세우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중림을 떠맸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사하연진 하동촌 남대자조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옥수수 바

0: 같이 바로 대시가문 저택의 예터입니다. 80여 년 전 항일교우 대가군은 바로 이곳에서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도지 문서와 사용증을 불태워 항일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일이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족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상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주민들로 구성된 이 대원은 항일 구국군을 따라 길림과 흑룡강 일대에서 전전하며 경바코, 려난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35년 대가군은 정식으로 동북항일연군 제5군에 편입돼 당의 령도 아래 동만 항일 진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돌격하고 형제가 어깨 겪고 싸우며 항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대시가문 저택을 불태우고 대시성을 가진 주민들을 미친 듯이 토벌했습니다. 1937년 대만령은 항일연군을 위해 식량과 물자를 마련하다 불행히 체포돼 가슴 혹행을 받은 끝에 영영히 희생됐습니다. 10여 년 후에 피어린 항쟁에서 대시가문 4대 가운데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온 가문의 뜨거운 피로 조국 산하를 지켰습니다. 대세충입니다. 대시 가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큰 가문에서 마지막에는 몇 명의 고아와 과부만 남았습니다. 아주 비상하고 눈물겨운 역사입니다. 산하는 충결을 잊지 않았습니다. 2022년 대시 가문의 선열 7명이 혁명 멸사로 추인됐고 그 영명은 도나 멸사 릉원에 새겨졌습니다. 2025년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은 북경에 초청돼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황TV, 인민일보, 광명일보 등에서는 잇따라 대시 가문의 사적을 보도했습니다. 길림성 동북항일연군 연구회 부회장 장은부입니다. 대만령 로 선생의 항일투쟁 사적에는 애국주의라는 사상적 핵심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계속 풍부해야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시 가문이 가산을 내놓고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한 장건은 연변 인민이 용감히 적과 싸운 생동한 축소판인 동시에 중화민족이 고람없이 나라를 지킨 진실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시 가문의 충결 사적은 우리에게 국지를 잊지 말고 선열들을 명기하며 굴하지 않은 민족 정신을 계승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그년에 사평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에서 우리주 대표단은 도합 열매 메달을 따냈습니다. 폐막식에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수상한 각 대표단과 두드러진 기여를 한 단위를 표창하고 이번 대회 각종 수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금메달 2매, 은메달 3매, 동메달 5매와 우수상 1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미용 종목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휩쓸었고 공업 설계 기술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CAD 기계 설계 종목과 3차원 인쇄 종목에서 은메달을, 평면 설계 기술 종목, 전매체 운영 종목, 무인기 조종 식물 보호 종목, 디지털 제어 선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호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 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우리가 직업기능대회에 참가한 주요 목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업기능 양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재를 양성해 우리 주 고품질 발전에 기능인재 비축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폐막식에서는 대회기 인계 인수식도 진행됐습니다. 2028년에 열리게 되는 길림성 제4회 직업기능대회는 우리 주에서 개최됩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주 분열연합회에서는 전국 분열연합회 여성자원봉사 시범 강습반 개최를 계기로 연변 여성 우수 상품 장터를 개설하고 외지에서 온 회의 참가자 근 200명을 대상으로 특색 제품을 집중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전주 21개 여성 우수 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 제품은 농특산물, 민속식품,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문화창의 제품 등 여러 종류를 아울렀습니다. 주 기상대에 따르면 향후 7일간 우리 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두렷이 적겠습니다. 23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는데 24일 아침 최저 기온이 섭씨 2도 내지 6도겠으며 해발이 높은 일부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4: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요원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노을 보내드립니다. 인생도 석양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어 간다면 참 좋겠죠?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의 인생사,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며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부,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만남, 따뜻한 정,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행복은 인생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숙 작사, 장영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 희망이 피어나는가요?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연별 보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어떤 말로 담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가요와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며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한테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가요입니다.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 많은 우리 연변 보내드립니다. 비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감성적이며 희망적인 가요들로 이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옌변 노래가 좋아하는 늘 청취자들에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3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립니다. 6박스 사시면 4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9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내려온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서장의 고산약재 중에서도 최고의 정력 강장제입니다. 때문에 전형적으로 노화도 늦추고 수명도 연장시켜주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이런 명약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우리 추석하고 국경절을 맞으면서 본 약도 더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하고 명절 선물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또 명절의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예, 동충하초 발효군 후에 오래 먹고 있습니다. 많은 방면에서 예, 좋은 효과.
0: 여보세요.
1: 예, 예. 예.
2: 많은
0: 말씀하세요.
2: 예, 말하는데 예.
0: 안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1: 예.
2: 예, 예. 안 들립니까?
1: 지금 됐습니다.
2: 예, 됐습니까? 예, 예. 동충하초 발효군을 저는 예, 오래도록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여보세요.
2: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가?
0: 네, 잘 끊기는데요.
2: 그래요?
0: 네네.
2: 나는.
0: 네, 계속 말씀하세요.
2: 예, 그래서 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예,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오늘 예, 얘기할 거는 예, 우리 동서가 예, 한국에서 일하다가 예, 정말 너무 아파서 예, 작년에 들어왔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예, 비행기에 내릴 때도 얘 너무 아파가지고 얘 웃고 내리고 이랬는데 한국에 있을 때에 맥이는 없고 얘 머리가 어지럽고 얘 심장이 나쁘고 폐도 나쁘고 얘 손도 나쁘고 얘 허리다리도 나쁘고 그래서 얘 일을 얘 하자 하다가 얘 더 못하고 거기서 약을 먹었지만은 얘 별로 효과가 없더랍니다.
1: 네.
2: 그래가지고 얘 집에 들어와서 얘 내가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으라 해서 얘 오자마자 얘 동충하초 발효분 먹기 시작했는데 1년 먹으니까 병이 다 나았더라고요.
1: 네.
2: 예, 원래 예, 심장이 예, 가슴이 침침해서 예, 숨쉬기도 바쁘고 예, 누워서 일어도 못 나댔습니다.
1: 네.
2: 그리고 폐가 나빠서 예, 감기에 자주 걸리고 예, 고도 기침하고 가래질하고 이랬습니다.
1: 네.
2: 그리고 예, 손이 나빠서 예, 수술하고 이랬습니다.
1: 네.
0: 여보세요.
2: 길에 가지고 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예, 동승하초 발효분을 예, 1년 먹으니까 예, 아, 그 병이 예, 깜짝

0: 같이 다 살아줬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아니, 뭐, 연세도 많지 않고, 뭐, 한 60대 되니까, 그러니까, 예, 다시 한국으로 나갔어요. 예, 작년 3월 달에, 예, 나갔습니다. 나갈 때, 예, 유래드가 사가지고 나갔는데, 예, 아니, 아침에 한 번씩 그 약을 먹으니, 아유, 약 먹을 군심도 없고, 예, 또 약을 먹으니, 밥잘 먹고, 잠잘 자고 하니, 정신이 나고 힘이 난답니다. 예, 그래서, 예, 아이, 그저 일을, 예, 그저 그렇게 잘하고 이래니까 사장님이 그랬답니다. 아유, 자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정신이 나는가 하고. 예, 아니, 그런 일이 있다고서요. 제가 후에,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예, 자기도 예, 먹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예, 얘기를 하는 게 그랬다, 예.
1: 여보세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동초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3: 예.
2: 선풍이 와서 눈과 입이 다 삐뚤어들었던 게
3: 네.
2: 지금 제자를 돌아갖고 침은 굉장히 흐르되 지금 침을
3: 네.
2: 흐르지 않습니다. 걸음걸이 반듯이 않던 게 지금 건강에서 문제 없습니다.
3: 네.
2: 이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다니 밥을 잘 먹고 있고, 오가는 감기를 다 하던 게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이 있어요. 혈당이 잘 되지 않았는데, 아, 지금 혈당이 계속 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뮬리나 이런 찬단에서 도탄약을 많이 써봤지만 효과 없었는데, 아, 이 동서화돼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열라드 과학 배달 받아서 계속 쓰자고 그랬다.
3: 예, 지금 열라드 과학에는 23과학들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 상품권 1,000원 드리고 또 3,000원 가치에 달하는 명절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Q10도 또 198원 하는 Q10도 두 과학을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예, 순도가 100% 됩니다. 예, 이런 예, 100% 순수한 분말로서 국가 약품 질량 관리 표준에 도달한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42날 저온에서 발효시켰고 정화 성분의 활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독성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안전하고 효과가 선명한 중노년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예, 이런 선물 같은 보약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동충하초 발효등불 쓰고 있습니다. 난이 면역력이 약해 그런지 그저 감기에 다수로 걸렸습니다. 어디서 감기 돈 다음에 벌써 감기를 합니다. 1년에 감기를 몇 번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지네. 그래 맨날 중독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것도 곤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 발효등불을 쓰면서부터는 지금 감기 아예 합니다.
3: 어디
4: 감기 그래도 감기 아예 걸린다. 내게 조금만 많이 도와줬구나 약 쓰고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염색이니까 심장도 나빠갖고 예. 맨날 숨이 차고요. 그동안 막 가슴 부쳐지라는 가슴 같아서 그두루두루두루 가서 막 떨리는 것으로 그렇지. 그것도 예, 침침하고 답답하고 그것도 앞도 가슴 막 키우고 예, 이랬더랬습니다. 심했댔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짰습니다. 그리고 예, 혈압도 저리가 잘 안 돼갖고 맨날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네. 그것도 예, 머리 아프지, 오지럼증이 나지, 머리에서 소리 나지. 그리고 꿈이만 거의 밤은 못 잤습니다. 밤은 못 자는 아픈 일은 이내 정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지네. 그렇지, 예, 그렇습니까. 위도 나빠. 밥을 잘못 먹고, 밥을 못 먹을 내지 없지. 그러지만 지금, 예, 위도 좋아져갖고, 예, 소화 잘 돼갖고,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 잘 돼. 밥을 정말 잘 먹습니다. 그래서 내지 납니다. 이런 좋은 약이 지금 정말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좋고, 늙어 있었지만, 약을 하루에 여러 번 먹어도 좋은 내기 듭니다. 그런데 이 약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꾸 한 번만 먹으면, 온 하루 약 먹을 근심도 없지. 옛날에 황제들이 쓰던 약이다 그런지, 약도 정말 진짜 약이 좋은 약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써보여 알린단 말입니다. 그래 좀 정말 명절 우대활동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좀 이런 우대할 때 다시 깨는 길이에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좀 약은 있습니다. 약은 있는데 이동 우대활동을 좀 참석하려고 전화 올린다.
3: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고맙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사가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위험이 고천병 위험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지금 귀 아프지 않아서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어차피 병을 하루에 여러 번 보는 게 지금 다음병을 한 번만 봅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앞뒤 가슴이 겨우는 게 지금 가슴이 침침하지 않고 앞뒤 가슴이 겨우지 않고 얼리 숨이 잘 올라가지 않던 게 지금 얼리 숨이 잘 올라옵니다. 감기랑 감기는 다 하던 게 이 약수는 지금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관이 헐고 기한이 갈았던 게 지금은 관이 헐었던 게 싹 아물었고 기한도 갈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리쇠가 아파서 밀차를 밀고 다니던 게 이전에 밀차를 밀지 않고도 용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 동성 하천에 바르던 약이 까나에 30배로 높은 약이고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란 저장약이고 이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이런 약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약이까지 딴 약에서 헛갔던 약을 쓰면 쓸수록 다그도 오랜과지 병이 다 나사진다 이 약수가. 이렇게 선생님 이 약이 진짜 선생님 좋습니다. 또번 사람마다 내 여러 사람 소개했는데 다 내가 괜찮은다 뭐 약을 소개해줬더니 내가 하지 말라면서 그 이렇게 방송이 되고 말하다거나 자기는 말할 줄 모른다 이랬습니까? 저는 이야기 진짜 좋거나 박수자고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할때 절대상 약간 얼마 쌉니까?
3: 맞습니다.
4: 길이 아기는 것도 오늘 연락을 딱 대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3: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은 이 기초 체력이 올라가면서 체질이 개선됩니다. 이 말은 몸이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선생님, 아까 얘기를 하다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동서가 열에서 까고 또 싸고 내달랍니다.
3: 맞습니다. 지금 이 동충
6: 싸서 보내려고 합니다.
3: 동충하천은 외국에는 이게 있어도 우리 중국의 동충하천만 못한다.
6: 그럼요.
3: 그래서 이번 활동 이용하십시오.
6: 그래서 좋은 약을 아시네도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6: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전문가 저도

0: 중화소를 쓰고 있는, 있습니다.
1: 네.
0: 저는 몸에 정말 여러 가지, 뭐, 병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다리가, 예, 이 뼈가 좋지 않아서, 예, 이 좀, 풍습성 관절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1: 네.
0: 날 흐리거나, 무슨 이래, 무슨 비나 오고, 뭐, 저 눈이 올, 겨울에는 눈이 올 때라면 또 그저 내 다리부터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서 예, 많은 약을 썼습니다.
1: 네.
0: 그러나 예, 낫지 않습니다. 예.
1: 네.
0: 그래서 그때 보이지. 그래, 약도 싸서, 그런 고약도 싸서 붙여보고, 그래서 그랬댔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그때 보이지 쓸데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다음 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동충하소를 쓰고 시작했는데, 이 손발이 찬 거는 예, 그래서 며칠 안 먹을까 저는 인차나사집니다. 예.
1: 네.
0: 그래, 왜요? 어, 배 아픈데 이게 이리 좋거나 저는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가지 약을 가지고 동충하소는 정말 이 한 가지가 그래서 한 가지로 이렇게 해서 뭔가 뭐 할 날에 난 그래서 어제는 한 봉지씩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 네.
0: 그런 게 그다음에 이 배 아픈 게 나서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예?
1: 네.
0: 예전에 저는 혈압이 저 이렇게 내각타가 심해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어지럽고 그래서 그래서 예, 혈압 재범 내각타가 영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언제는 저 혈압약 다 떼었습니다.
1: 네.
0: 어제는 예, 아이 그래도 저 혈압 재범 예, 다 정사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입이 아픈데도 이래 좋고 그 다음에 이 기억력이 또 돌아와 가서 얼마나 기억력도 나죠. 아예 냉장고 거기 문 열고도 야 내 무슨 옷 가지려고 왔는가 이래 생각하다 오야 이게 내 생각 이래서 이게 뭐 또 취미인가 오늘 나 먹어놓을까 이런가 이래 돼서
1: 네.
0: 그래서 기억력도 돌아오고 예. 아, 그 다음, 눈이 부어, 어떻게, 눈도 좋아집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간이.
0: 눈이 환하게, 어선 영 잘 보입니다, 그.
1: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저, 뭔가, 뭐, 아예, 이 배 아픈 데네, 이제도 말했지만, 그리 좋고, 이랬거나, 그 다음에, 이 파리도 이래 돌고, 아침에라면 일어나서 좀 이래 돌고 자면, 예. 이 어깨가 이래 아파서, 예, 팔이 돌고, 이게 영 힘들었댔습니다. 그게 어선 아무리 이렇게 일어나서, 그래도, 예. 아, 영, 좋습니다. 한, 아프지도 않고, 예, 이랬습니다. 그래, 저는 예, 이렇게 좋을까라, 예, 좀, 그러니까 계속 견제해서, 요, 한 가지로 막, 이렇게, 이전에는 많은 약을 먹고, 그 소약도 재 먹고, 이래도, 그래서 그때 보이지 쓸데없던 게, 이거는 동충하소는 이 한 가지겠고, 이렇게, 여러 면에서, 저는 내 아픈데, 그 다 치료받을까나, 얼마 돈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전문감에 계속 견제 쓰길래 이번에도 우대 얼마 줬습니까? 예?
1: 네.
0: 그래 이 활동에 참가해서 예, 계속 견제 쓰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거는 정말 동충하소는 한 가지였고 결국 또는 이제도 말하다 말 못해 땀이 세게 나던 게 그게 나타났습니다.
1: 네.
0: 어 그래 놓거나 얼마 돈도 모르겠어요. 또 잠 못 자 않아서 잠도 바로 못 자고 그래서 그래도 이게 오늘은 저는 저녁에 9시에 누우면 아침 4시까지 거서 통잠 잔다.
1: 네.
0: 이렇게 좋을까네. 저는 계속 견제 쓰겠습니다. 오늘 늙음하게 건강이 최고지미.
1: 예. 네. 그거 한다 뿐이지.
0: 이렇게 좋으니까 저는 계속 이제 오늘은 이 동충하소만 쓰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1: 예. 네. 한다 뿐이 지금 네. 불면증도 개선되고 땀 나는 것도 이렇고 관절도 안 아프고 예. 소화도 네. 잘 되고 이렇죠. 예. 이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봤을 때는 그 심장도 같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예. 심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동충하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장기가 예. 같이 좋아지면서 그 증상들을 개선합니다.
0: 예.
1: 예.
0: 아, 그래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이번 예. 우대 활동.
0: 네, 이제도 말했지만 건강이 최고지.
1: 예. 이번 우대 예. 활동 이용하십시오.
0: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환자분들이 얘기하다시피 우리 이파료 동충하초 균분은 이 적응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2: 네.
1: 예, 우리 폐하고 신장이 허하다 하면은 예, 우리 신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이파료 동충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이 허하거나 또 호흡기질아 바로 기관지염이 있거나 폐허약하면서 천식이 낫지 않거나 만성간염이 있거나 혹은 고래된 기침하고 혈기 부족, 혈기 부족도 여전히 우리 전신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체질이 마르고 좀 허약한 분들,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 예,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최고의 약품입니다. 예,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폐하고 신장이 허약하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증상에서 두 장기가 상호 영향 주기 때문에 한 장기가 허약해지면 다른 장기도 같이 허약해집니다.
2: 네.
1: 예, 주요하게는 우리 천식을 좀 오래 앓았거나 예, 좀 이러면은 지속적으로 전기가 고갈되면서 폐하고 신장의 기납 기능이가 예, 이상이 생기면서 기가 원 위치로 돌아오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주요한 증상을 보면은 숨이 짧거나 예, 어떤 분들은 이 폐하고 심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숨이 짧습니다. 좀 헐떡헐떡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울림이 들리고 허리가 아프고 예, 이것이 다 폐하고 신장과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겁고 이게 다 연관됩니다. 예, 그리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약간만 피로해도 좀 힘들어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종종 오심에 열감이라든가 또 추위를 싫어하고 사지가 차가운 등 음양 허실 특징을 같이 동반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 우리 노인분들이 증상이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2: 네.
1: 예, 그리고 기혈이 부족하다 하는 거는 기하고 혈이가 함께 예, 허약해진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우리 중의학에서는 기와 혈은 서로 의존하고 인체 생명 유지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혈 부족은 장기간의 질병 후에 체력이 저하되거나 혹은 출혈로 인해 예, 산후로 인해서 너무 피로했거나 예, 아까 환자분처럼 노화하고 이 피로가 같이 겸한 분들 대부분 외국에 나 있으면서 일한 분들이 이런 노화하고 피로가 같이 겸하면서 전신의 건강이가 다 나빠집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비위가 좀 허약하고 좀 이 기능이 떨어진 분들 그리고 또 음식을 또 제대로 균일하게 드시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만성질환 과정에서 이 기혈 부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2: 네.
1: 예, 단순히 노화한 게 아니라 우리 생활하고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예, 대부분 이 내세가 있으면 기혈이 부족해집니다.
2: 네.
1: 예, 이런 기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 할 때는 예, 좀 항상 정신 상태가 흐리터분합니다.
2: 네.
1: 예, 어떤 분들은 나는 머리가 맑아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은 내가 기혈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거부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항상 무기력하거나 예, 말하기도 싫고 심계항진이 있고 호흡곤란이라든가 어지럼증, 현기증, 예, 얼굴빛이가 창백하거나 황백색을 띠는 분들 예, 이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이 황백색을 띠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1: 예, 보면은 좀 늘끄무레하기도 하고 핏기 없는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입술하고 손톱 세기가 창백하고 불면증하고 다몽, 예, 기억력 감퇴하고 추위를 싫어하고 아까 본처럼 이 땀이 좀 많이 나거나 예, 손발이가 좀 마비되거나 예, 시력이 떨어지면서 시야가 좀 흐리거나 예, 시야가 흐리는 거는 먼 데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 말합니다. 예, 그리고 혀가 창백하고 맥이 가늘고 약한 등 이런 증상이가 기혈이 부족한 분들인 데서 나타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중의학적 진단에서 이 기혈 부족의 범위가 또 아주 높습니다. 예, 근데 발효 동충 하촉 균분은 이런 많은 증상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현저하게 또 봅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우리 기가 만약 더 부족하다 이럴 때에는 무기력하면서 호흡곤란이 있고 또 땀이가 저절로 나고 이런 증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2: 네.
1: 이거는 나는 혀를 보충해야 되는지 기를 보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이거 갈라서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혈이가 허하다 할 때에는, 예, 이 혈이가 더 허하다 이럴 때에는 얼굴 빛이가 좀 어둡습니다. 예, 그리고 심계항진하고 불면증, 사지마비 등 증상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꽃창립 작사 리인이 작곡의 빨래하는 처녀들 보내드립니다. 시내가에서 빨래하는 처녀들의 구성진 노랫소리 들어볼까요?

이어서 김등만 작사, 김나모 작곡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흥이 많은 우리 고향 사람,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른 우리 고향의 사람들입니다. 듬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맛의 행복, 멋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연변입니다. 김상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어를 전명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입니다.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이어서 한동의 작사 김광호 작곡의 인생을 아끼며 살자 보내드립니다. 마용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시원한 공기, 아늑한 분위기가 농촌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겠죠. 논밭의 푸르름과 이웃의 정감을 고스란히 표현한 가요입니다. 류영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유영호 작사, 황석기 작곡의 서로 서로 손잡고 보내드립니다. 서로 손잡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않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경영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금 작사 김여풍 작곡의 오세요 정든 고향에 보내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고향입니다. 전혜연 디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끔은 지나간 아름다운 그 시절이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추억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해보면서 최기자 작사 안계린 작곡의 그 시절이 그리워 보내드립니다.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따라 펼쳐지는 연변의 전경을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에서 함께 느껴보시죠. 이용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멀리 있어도 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구름이 쌓일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그곳. 최미영 작사 백인환 작곡의 내 고향에서 가슴속 고향을 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류려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쉼터가 있을 겁니다. 박계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쉼터. 오늘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시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 그 한순간이 바로 나만의 사랑입니다. 한하나 작사, 정인남 작곡의 나만의 사랑을 안정수 마보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진심으로 불러보고 싶은 이름, 친구,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소중한 사람,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친구야를 기장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단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종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 역시 우리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0: 네.
1: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근뇌보신환이 아니라 동화악여제약공장에서 만든 동어젠노보신환입니다.
0: 네.
1: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 우리 그 젠노라는 거는 우리 뇌 조직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쓴 불순하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에서 콩팥은 선천적입니다. 선천적으로 어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느 만한 기와 원기를 갖고 난단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염병을 한다, 감기를 한다, 수술을 한다, 무슨 교통사고 생긴다, 많은 만성병이 시달리면서 몸의 원기가 점점 싹 없어지게 되죠.
0: 네.
1: 우리 몸은 원기가 다 없어지면 사망합니다.
0: 네.
1: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그 외에 우리 비장이가 전적으로 이 콩팥이 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장기입니다. 비위가 우리 좋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약물 여러 가지 이런 보약 이걸

0: 원기를 보충하는 데 쓰게 되죠. 예.
1: 네.
0: 그래서 복선하는 약들은 꼭 비슨 동태화합니다. 비장 후천적인 비장하고 선천적인 콩팥이 기능을 동시에 조절해 준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따라서 콩팥이 좋아지면은 심장이 좋아집니다. 간도 좋아지고, 예. 이래서 샹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하고 콩팥이 사귄다 이 말인데,
1: 네.
0: 심장하고 콩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알고 보면은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으로서 그 효과가 좀 종합적으로 납니다. 때문에 이 약을 쓰는 분들 우리 효과 반응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심장이 두근다근하면서 심들물란이 있어서 예, 좁어요, 황찬이요, 진단받았던 사람들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이런 말도 하죠. 예? 다 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맛이 돌아온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1: 네.
0: 그 다음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경을 심장이가 지배한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걸리고 주의한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 당뇨 합병증이 이제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손이 나빠질 때다. 예.
0: 네.
2: 뭐 소배기 굳었나 아이가고 누기 애나고 깡치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허유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0: 심했습니다.
2: 예. 그래서 이것도 이걸 내서 때문에가 그냥 이 소염제 땡기다 하고 그래도 어제 좀 며칠 애면 돌아섰대다. 예.
0: 맞습니다. 당뇨병성 신염은 예, 당뇨병이 치료해야 되는 한 그게 잘 쉽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냥 땡기가고 해야 됩니다.
2: 예,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땡기고도 감았고 맞고 1년에 몇 번씩 그래 막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위도 싹 나빠져서 밥도 못 먹자 그리고 이와의 소설이 그래도 이 밥 먹기 용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군에 보셔서 때 소변도 깨끗해지고 입이 쓰던 게 간이 좋아졌는데 이 지방가에 재단에 그래더라 말라.
0: 네.
2: 간이 좋아졌는데 입도 안 쓰고 밥맛이 돌아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맹이 난다.
0: 아주 좋죠. 당뇨병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소갈증입니다. 입이 마릅니다에 따라서 입이 쓰게 되고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몸에 진액이 확 들어오면서 예. 입도 마르지 않고 쓰지도 않고 당뇨병성 신염 특히 당뇨병 합병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약이 딱 맞습니다.
2: 예, 어쨌든지 여름에는로 예, 손이 좋아서 그런도 입도 안 쓰고 속도 편안한 것 같고 예.
0: 예.
2: 어쨌든지 머리 상태도 별로 맑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형 이 써보니까 건네보지 않은 내 당뇨병이 지금 딱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0: 당뇨병 환자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약.
2: 예, 합병증임 여러 가지만 해가지고 병원가 뭐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알 치료라겠는가 이랬던 게 지금 이 형 속도 편안하고 병원 아예 다닌다.
0: 네. 혈당 조절도 잘 됐겠습니다. 이 홍삼이 들어가면 예.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2: 혈당 조절이 잘 돼서 혈당약 예. 아예 먹어도 지금 이롭습니다.
0: 당뇨병 환자들은 꼭 홍삼 잡숴야 됩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예. 홍삼이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많이 쓰입니다.
2: 예, 그래서 예, 선생님 또 나는 그래도 이 당뇨에 내게 지금 좋은데 우리 친구는 지금 무슨 증세 있는가 뭐 이 심장이 어제 막 이렇게 그런 후두두 거리면서 이제 붙인다 하면 이 꼼짝 못하겠다.
0: 네.
2: 걔네가 이제 소변이 또 이 거긴 찌또찌또 자꾸 나간단다고도.
0: 네.
2: 여신이 들어온 거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 팬티를 그냥 지침에 산다네. 그런데도 좋은가 물어봐 달란다.
0: 그분은 아마 콩팥이 문제가 있으면서 심장을 쳤단 말입니다. 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예, 금방 따라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오래 두면 예, 이래서 이런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 심장이나 콩팥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이게 싹 없어집니다.
2: 자꾸 이래 후두루들 너무 떨려서 이래
0: 예.
2: 심장에서 어디 뚝 떨어지는

0: 것 같아. 어떤 때는 이래 손으로 꾹 누르고 있다면 그랬어요. 그래.
1: 심장에 피가 모자라면 허혈성 심장병이면 그렇습니다. 이야기 아주 맞습니다.
0: 예예. 그러면 예. 오늘에는요, 먼저 예, 가서 배달 받았습니다. 게 우리 친구 오늘이 그러면 그래서 또 다음은 즉시 빨리 갔다 쓰겠다. 오늘 배달 받습니다.
1: 요즘에는 우리 전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0: 예예. 예, 예.
1: 배달 전화번호 적고 배달을 받으십시오.
0: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1: 예,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근데 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여기 머리 휘감이 자꾸 머리에서 소리 나, 귀에서 소리도 나고. 허리 다리 아프면 걷기 좀 바쁘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자다가도 이래서 내 지금 이 건립보시안 선택해서 봤는데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예.
3: 머리 휘감하던 것도 많이 나고 자꾸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1: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귀를 잘 못 듣는다, 이게 다 콩팥이한 사람들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순한 이야기니까 그런 증상은 직접적으로 없어지 해결됩니다.
3: 저 특히 소변 차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났고,
1: 그렇죠.
3: 걷기 바쁘는 것도 지금 많이
1: 나서졌습니다.
3: 예. 이번에 활도 특별히 좋다니까 활도 장관에서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약이 25가지나 되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약을 들어보면 이 중요한 약재인가 아닌가, 이거는 조금만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약재들이 다 재배 약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공장이가 동화악요 제약공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좋다는 게 이 양치라는 게 왜서 자꾸 말하는가, 약이 질량을 보존하는 데는 그 제약 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나도 건의 보시아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혈압이가 바닥이 많습니다. 가다 나갔다 하면서 예, 그냥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뭔가 그 밤에 예, 꿈이 많고 잠이 아여고 아, 그래서 밤중에 혈압이 올라가 혈압이 약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 건의 보시관을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예, 나사졌죠. 예.
4: 예, 그리고 예, 뭔가 난 또 배가 나빠갖고 예, 맨날 폐염 지어서 병원에 입은다고 그래서 목에서 가래 떨어야 되지.
1: 네.
4: 힘이 딱 너무 기침 나갖고 어떻겠냐. 사람 어인들이 가기도 어떠했습니다.
1: 예.
4: 폐지력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시리하는 것 같아요.
1: 가래도 있었습니까?
4: 예, 가래는 크게 없는데 마른 기침.
1: 마른 기침이죠. 예. 마른 예. 기침이면 이야기에서 그저 즉시 효과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방주라매, 렌스라매, 진화라매 이게 다 소염시키면서 진액을 보태주는 약이기 때문에 폐가 좀 진액이 나오면 예, 부드러워지면서 마르지 않으면 그런 기침은 뚝 끊어집니다.
4: 예, 그래, 기침도 그렇게 뜯기 지만 되지 않을까, 지금, 예.
1: 네.
4: 그래, 예, 콩팥이도 나쁘고, 그저 사변 차수란 게 있어서 하루에도 소변 몇 번 봤는지도 모릅니다.
1: 예.
4: 그래는 제 무식인가. 소변도 예, 밤새배랑, 그저 한, 눈에 한 번도 먹어둘 때는 안 보고, 사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예.
1: 그럴 겁니다.
4: 예, 소화기 때 좋지 않아서 밥도 잘못 먹고, 밥만 먹으니 맥이 없지. 맨날 누워있을 공기밖에 안 했는데, 이게 소화에도 영 독수입니다. 예, 이야기지네.
1: 그렇죠. 콩팥이 좋아지자면 소화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백출봉종 산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4: 예, 그래, 소화도 그렇게 잘 되지. 그렇게 소화해.
1: 예.
4: 근데 아무런 거 먹어도 일 없습니다. 지금 어떨 땐 제 안에 먹습니다.
1: 맞습니다.
4: 좋아서. 예.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봐서 예, 이 약을 좀 쓰려고 예, 지금 약은 있었는데 선생님 15가지 정도 돈 현금 1,000원 빼줍니까?
1: 1,000원 빼줍니다. 저래 약값에서 그 보조금 그 나오는 1,000원만큼 들어주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도 아이 되죠. 15곽 사면 15곽 주는데 또 1,000원 빼주니까 예, 이번에는 싸놓으십시오.
4: 예, 정말 우리 할 때도 좋습니다.

0: 그러네. 오늘 열다섯 가구 좀 살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2: 예, 수고하셨는데. 예, 건너받으실 우리 집에 아바이께서, 우리 아바이 면세지간 나이 병이 영 많습니다.
1: 예.
2: 다섯 곳을 이전에 한 석 달도 썼겠다. 어, 다른 약도 많이 썼는데, 이 썬이 나빴어.
1: 예.
2: 썬이 나빠서 지발병도 있고, 예. 그리고 어째 특히 썬이 나쁘고 위도 어째 나쁘단 말입니다.
1: 위 나빠온 게, 위 나쁜 걸 먼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썬이 나빠집니다.
2: 아, 어째 위 나쁜지는 어쩐지.
1: 예.
2: 한 20년.
1: 그걸 더듬으면 콩팥이 나빠집니다.
2: 그
1: 다음에 콩팥이 나쁜 걸 또 그렇게, 예, 그죠. 그, 뭐, 너무 열이 나고 염증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놔두면 또 심장이 나빠지고, 이게 다 돌리는 말입니다.
2: 지금 심장도 나쁩니다. 그러게.
1: 예.
2: 예, 그래서 뭐 이하고 야 병원에서 입원돼 썬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해서 댄디도 해보고 무슨 리뇨도 해보고 이런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은 게 이약 다 쓰고 지금 효과 좋다며 우리 아빠의 나한테 야 이렇게 좋냐 예. 우리 언니가 뭐 견적 그랬다면서 그래 그러면서 다 쓰는 게 열심히 다 쓴다 지금
1: 예.
2: 그래서 다 쓰고 썬이 나빠
1: 그러면 또 이 효과 더 잘 남다 이거 이 약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약을 요 약을 꼭 쓰기 쉽다 이런 마음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효과는 더 빨리 나옵니다.
2: 그렇지, 어느 약보다 효과 좋다면서요. 지금 기뻐하면서요. 매일 열심히 사요. 뭐, 먹으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찾아 먹고. 예. 그러니까 썬이 또 나빠놓거나, 그런 곰팥이, 그런 곰팥이나 이런.
1: 전일성 비대가 있죠.
2: 전일성 비대가 있어서
1: 그래요.
2: 나는 싸다 아프고 무슨 소변장이 작고, 그 다음에 소변 색깔이 별로 담기는데, 지금 소변장이 많아서 그런지, 용의 전분기 역 시원하다. 말향도 역 많단다. 그래서 시원하다. 제가. 그리고 저녁에 또, 어서 소변 자꾸 받았나요? 저녁에 맨날 잡으려봐요. 와서 다섯 번, 여섯 번 깨라든지, 요즘은 이거 잡순다면, 저녁에도 한두 번 깨나오고 아예 깨납니다.
1: 남성분들이 이 약을 쓰면,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대부분 70대 이상은 이 전립선 비대로 엄청 고생합니다.
2: 예.
1: 그 방면에서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2: 야, 여기 좋답니다. 이 약이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먹은 중에서는 이 약이 제일 좋다면서 열심히 먹고 계속 다른 약을 먹던 거 다 지어버려도 아예 다 시켰던데.
1: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약종이.
2: 그래서 그래, 위로 여기 좋았어. 요즘은 밥을 미래에 밥 안 먹었어. 여기 애나 그러는데 밥을 영 다 잤습니다, 요즘.
1: 예, 그럴 겁니다.
2: 예.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 이번에 좀 많이 써라. 열다섯 꽉 싸면, 저는 뺏은다 말아 올까?
1: 예. 열다섯 꽉 더 드리고, 또 이렇게 자문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 열다섯 꽉 싸면, 열다섯 꽉 더 드리고, 천원 빼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 후미 큐십 두 통 드립니다. 예. 이 후미 큐십도 심장 영양제.
2: 심장약인데.
1: 예.
2: 심장약인데.
1: 예.
2: 후미 큐십.
1: 예. 너무 좋습니다.
2: 예, 그, 우리 싸먹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럼 영 좋겠네. 15가지, 30가지, 뭐, 어려, 좀, 어려 먹겠네.
1: 오래 먹습니다. 지금,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예. 약종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가 제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딱딱 연필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파서 무슨 약을 선택할 때라도 이 선생님 이 약은 어떤 작용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약을 선택하기 아주 쉽습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 한우는 특징이가 자꾸 날마다 몇 번씩 강조드리기 싶은 게 뭔가 약종이 질량을 보존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누구 보증해줬다고 믿는가? 제약공장 보라 말입니다. 제약공장이가 확실히 이름 있는 제약공장인가?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0: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요즘 제가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들어간 약재들에 대해서 자상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겨고람이라는 약재가 어떤 약재이며 또 어째서 우리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혈지도 낮출 수 있고 신규 지도하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백혈구를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사실 구기자가 너무 흔한 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약을 진귀한 약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기자는 아주 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구기자에 있는 이 다당류 가운데서도 우리 그 무당춘이라든가 이런 단 성분을 구기자를 먹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좀 달짝지근한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구기자가의 구기자. 그런데 너무 많이 흔하고 이러니까 우리 귀한 약재로 여기지 않지만 중요하게는 구기자에 있는 이런 다당류라든가 그 다음에 혈지를 낮추는 이런 성분이라든가 특히 혈지 중에서도 감뇨삼지와 당구춘을 낮추는 데서 좀 독특한 작용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기자라면 우리 그냥 씹어먹고 물에다 퍼해먹고 달에 먹고 이래서는 흡수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좋은 약재인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그 먹는 방법상에서 그냥 원시적으로 그대로 먹어서는 흡수율이 아주 얕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구기자가 혈지도 낮추고 면역력도 높이고 아미노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당류가 있어서 우리 몸에 확실히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성분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지금 구복액을 쓰고 있습니다. 네, 나는 선생님 여기 나와서 감옥에 가서 걸리고 그러니까 주관지가 나빠가지고 자꾸 무섭게 틀어지고 그래서 방광염을 두고 하마자가도 걸리고 내가 먹고 계속 방광염이어서 이곳에 이발이 싹 자꾸 뜨고 입술이 마르고 이곳 이발이 마르면 자꾸 혈압 다 그저 꿈에서 이렇게 무슨 심장이 나쁘지, 간이 나쁘지, 검사에 혈기를 나쁘다, 이렇게 병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느라고 했는데, 할 때마다 나서가 도로 하다가 또 재발하고, 재발하면 그렇지. 그래, 영지가 고백을 새겼었는데, 지금 염증처럼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3: 그러라든지, 왜 안 나지, 혈기도 검사에 나와줬다, 이렇게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 좋았냐고 좀네.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이 활동이 좋게 12각을 개발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2: 네, 12각 사도 12각 드리고 이래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합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
1: 네, 맞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복 애교는 이래서 오색용지가 들어가서 영지 입간구복 애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기자의 기자가 들어가면서 연기 입간구복 애기라고 부릅니다. 오색용지가 천연용지로 되는 용지가 들어갔고 그 외에도 교호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약재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주요 성분을 진액으로 만들어서 추출했다 이겁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영지 입간구복에 저는 이 야드딸 썼습니다. 왜냐하면 매교고 이발이 쓰겄고 항상 그저 누버구불가나무에 뱅고를 먹지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하고 밤잠도 더구나 자지 못하고 이 손발이 시리고 그러고 형태 없는 병을 자꾸만 보고 할까 밤잠도 밤이나 낮이나 오던 소변이 계속 실수 없이 봤습니다. 그랬던 차에 이 영지 입간구복 쓰구나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맑아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됐고 밤잠 잘 나오고 있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 활동이 솔직히 12각 싸면 12각 주는 것 같은데.
1: 네.
0: 맞습니다. 12각에 12각 드립니다. 예.
2: 네.
0: 네. 참가하십시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그 중에서 우리 이 구기자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구기자의 특징 보면은 여수 동면입니다.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면서 약용작용이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우리 보통 구기자를 뭐 닭곰을 한다거나 이 무슨 약밥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이 그냥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구기자의 이런 빨간 색깔이라든가 구기자에 있는 아미노산이라든가 구기자에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특히 진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이 자꾸 늙어가면서 말라가는 게 문제죠. 이래서 저희들 이 연기 입간구복액은 정적으로 보면은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콘파체를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우리 몸이 허한 것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인량시 기가 허하고 우리 몸이 응이 허할 때 응이 허하다는 것은 몸에 허혈이 있으면서 진액이 마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기실 따지고 보면 큰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늙어서 그렇겠지 내 본래 이렇게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발뒤축이 다 떼개지고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동시에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혈액이 걸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치인량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몸의 기도 약하고 특히 우리 몸이 말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늙으면 모두 기혈부족이 있다. 확실히 그건 사실입니다. 기혈부족이 다 온다. 그런데 이런 기혈부족은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늙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벌써 40대 50대 들어서서부터 맥이 똑 떨어지고 기가 너무나도 허약해서는 맥을 짚어보면 맥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병 특히 만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대규모적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오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류캅 동풍, 문맥 장대 계를 보도해서는 류캅 동풍, 당대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복식 복원성과전에 초점을 맞춰 정효공주묘 벽화복식 복원과정을 통해 당나라 문명이 동쪽으로 전해지고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공생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효공주는 발해국 제3대 왕 대흥무의 딸입니다. 기원 792년 정효공주는 오늘의 화룡시 령두산에 안장됐습니다. 천년 세월의 침식을 거쳤지만 다행히도 묘실 벽면에는 비교적 완전한 인물 벽화가 보존됐습니다. 벽화 인물의 신분 특징, 복식 형태와 착용 규범을 통해 우리는 천여년 전 발해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벽화의 문지기, 시위, 시종, 악사, 내시 등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복도, 옷, 신발 등을 연구하고 대량의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을 대조한 결과 복식의 세부에서 당나라 품격이 동쪽으로 전파되고 문명이 같은 뿌리에서 이어진 문화적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 벽화는 아주 희미합니다. 그래서 식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내외 자료를 찾고 많은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 또 전해 내려온 문물들을 결부해 연구한 끝에 이런 모습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서 벽화 속 인물들이 보편적으로 복도를 쓰고 둥근 깃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당나라 시기 장회 대사묘, 장락 공주묘 등 중원 지역 묘장 벽화 속 인물 복식과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벽화에는 시대적 특색이 짙은 문화 융합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의위들의 복식은 당나라의 관련 제도를 계승했고 무사의 갑옷과 시위의 제복, 기물을 드는 규범 등이 모두 중원 공정 의위 체계와 일일이 대응됩니다. 또 당나라 여성이 남장을 하던 특색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중원 문명이 발해국에 전파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련상입니다. 실제로 복장을 만들어내려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입었는지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비교적 높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연구팀은 벽화 속 인물 복식의 실제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그들은 12명 인물의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12개 조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둥근 깃 겉옷, 갑옷 등 11가지 류형의 복식을 망라했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박물관 전시청에는 정효공주묘 벽화를 근거로 정밀하게 복원한 12벌의 발해 공정 복식이 가지런히 진열됐습니다. 전시품들은 발해 공정의 의위, 악사, 시종의 실제 복식을 완전하게 재현해 천년 벽화 속 인물들이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벽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의 벽화를 3차원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몰입감이 아주 강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문흔입니다. 발해국 시기는 당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식 면에서는 참고하고 본받은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춘사바

0: 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학술 연구 차원에서는 중국 고대 복식 연구의 학술적 경계를 일층 넓히고 당나라 시기 동부편과 민족 복식 문화 연구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문명서사 차원에서는 복식 문화를 출발점으로 중화 문명이 여러 민족의 융합과 공생을 통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실증하는 바 중화 문명 다원일체 구도를 구축하고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문화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복원 성과를 참고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실사 촬영 플러스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모식을 채택해 발해국 궁정 복식과 머리 장식 모습을 엄밀하게 복원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팀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초심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변강 역사가 빛과 그림자의 형식으로 널리 전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12벌의 복원 복식은 천년을 뛰어넘은 문명의 대화입니다. 이는 발해국이 결코 폐쇄된 변강 부족이 아니라 중원의 래양 문명을 전방위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인정하며 상시적으로 계승한 지방 정권이었음을 생동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 95년 전 세상을 놀래온 9.18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중화민족은 분연이 일어나 반항함에서 14년간 피어린 항쟁을 벌여 피와 살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18일 우리조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역사를 돌이켜보고 선녀를 추모하며 경종을 길이 울렸습니다. 9월 18일 오전 9시 18분 방공경보가 우리조 8개 현시 도시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가흔 기사입니다. 여기는 연길시 시대광장입니다. 방금 방공경보가 울렸고 도로에 차들은 멈춰섰으며 행인들도 잇따라 걸음을 멈추고 숙연히 서 있습니다. 95년 전 9월 18일 총성이 울리면서 중화민족은 깊은 재난에 빠졌습니다. 오늘 경보가 울리자 도시 전체가 마치 일시정지 단추를 누른 듯 멈춰섰습니다. 이 지목은 한 도시가 역사에 내놓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았고 감히 잊을 수도 없습니다. 연결 주민 리녀사입니다. 역사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스럽고 고난에 찬 과거는 우리에게 뒤떨어지면 얻어맞고 나약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생사를 돌보지 않고 피어린 전투를 벌이며 피와 살로 나라를 지키는 장성을 쌓았기에 산하가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 가국을 굳건히 지키고 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 박물관 내 곳곳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고 홍색 분위기가 짙습니다. 피어린 전투 공동항쟁 전시청에서는 오가는 당원 간부들과 어린이,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연변의 홍색 주제 교양 기지인 이 전시청에는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피어린 전투와 항쟁을 벌였던 준엄한 역사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 펼쳐지는 몰입식 홍색 실경 수업은 연변의 아들, 딸들이 역사를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을 깨닫고 분발 정진하는 홍색의 힘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경강 관광객 아공문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이어서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참관하러 왔습니다. 방금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당시 우리의 항전이 얼마나 어렵고 간고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야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장연입니다. 우리는 박물관 내 전자 선전 스크린을 모두 홍색 주제표로 교체해 장중하고 숙연한 기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범한 관객들에게 동북 항전 역사와 변강의 홍색 기억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대중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광장에서는 전쟁의 역사 명기, 함께 나라의 장성 구축을 주제로 한 전민 국방교양일 활동이 펼쳐져 역사 기념과 국방교양을 결부해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국방동원办公室 지휘통신과 과장 박인무입니다. 국방동원과 인민방공 지식이 천문 만호에 들어가도록 하고 광범한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함께 도시 안전 방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역 사암일군 리나입니다. 국방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구역 사업에 입각해 인민방공과 국방 지식을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왕청연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조직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에서 주제 견학 실천 활동을 펼쳐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애국 정감을 두텁게 했습니다. 왕청년 동장영 홍군소학교 학생 장신입니다. 신시대 소년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소년의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겠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주제 당건설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활동에서는 군대 역사 전문가를 초청해 동북 항일연군 역사 전문 수업을 받고 애국주의 교양을 심화했습니다. 길림 오동 야곱 집단 유한 회사에서는 전국 각지 판매상 300여 명을 조직해 도나시 북산 렬사릉원에서 혁명 선열 추모 성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를 함께 부르고 묵도했으며 혁명 열사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습니다. 청도 동방야곱 연쇄유한회사 리사장 왕원입니다. 이런 날에는 모두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선열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9.18 사변으로 산하가 재난에 빠졌을 때 무수한 중화 아들, 딸들이 분연히 일떠나 피와 살로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 장성을 쌓았습니다. 도나 사하연 진에서는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일의 투신에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비장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기리며 홍색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본부로에서는 충혼의백 구국충정계를 보도를 내와 대가군이 비열한 항쟁을 벌인 영웅적인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홍색 혈맥이 대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메아리를 들어보겠습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맞아 오늘 첫편 도나 대시 가문 4대가 항전에 나서 비열한 항쟁 보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9.18 사변으로 동북 전역에 함락되고 변강대진의 침략군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당시 도나 사하연 진의 유지 대만령은 가정 형편이 넉넉했는데 일본군의 위협과 회유의 직면에 나라가 망하면 집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만령은 사람들 앞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가산을 모두 내놓았으며 가족과 이웃 300여 명을 모아 민간 항일 무장 대가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전에 뛰어들어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세우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중임을 떠냈습니다. 주경위 기사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사하연진 하동촌 남대사조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옥수수 밭이 바로 대시 가문 저택의 예터입니다. 80여 년 전 항일대오 대가군은 바로 이곳에서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차용증을 불태워 항일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일이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말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족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성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주민들로 구성된 이 대원은 항일 구국군을 따라 길림과 흑룡강 일대에서 전전하며 경바코, 려난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35년 대가군은 정식으로 동북항일연군 제5군에 변입돼 당해의 령도 아래 동만 항일 진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돌격하고

0: 형제가 어깨에 겪고 싸우며 항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대시가문 저택을 불태우고 대시성을 가진 주민들을 미친 듯이 토벌했습니다. 1937년 대만령은 항일 연군을 위해 식량과 물자를 마련하다 불행히 체포돼 가슴 혹행을 받은 끝에 영영히 희생됐습니다. 10여 년의 비열인 항쟁에서 대시가문 4대 가운데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온 가문의 뜨거운 피로 조국 산하를 지켰습니다. 대세충입니다. 대시 가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큰 가문에서 마지막에는 몇 명의 고아와 과부만 남았습니다. 아주 비상하고 눈물겨운 역사입니다. 산하는 충결을 잊지 않았습니다. 2022년 대시 가문의 선열 7명이 혁명 멸사로 추인됐고 그 영명은 도나 멸사 릉원에 새겨졌습니다. 2025년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은 북경에 초청돼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황TV, 인민일보, 광명일보 등에서는 잇따라 대시 가문의 사적을 보도했습니다. 길림성 동북항열연군 연구회 부회장 장은부입니다. 대만령 로 선생의 항일투쟁 사적에는 애국주의라는 사상적 핵심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계속 풍부해야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시 가문이 가산을 내놓고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한 장근은 연변 인민이 용감히 적과 싸운 생동한 축소판인 동시에 중화민족이 구람없이 나라를 지킨 진실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시 가문의 충결 사적은 우리에게 국지를 잊지 말고 선열들을 명기하며 굴하지 않은 민족 정신을 계승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근일 사평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에서 우리 주 대표단은 도합 열매 메달을 따냈습니다. 폐막식에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수상한 각 대표단과 두드러진 기여를 한 단위를 표창하고 이번 대회 각종 수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금메달 2매, 은메달 3매, 동메달 5매와 우수상 1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미용 종목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휩쓸었고 공업 설계 기술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CAD 기계 설계 종목과 3차원 인쇄 종목에서 은메달을, 평면 설계 기술 종목, 전매체 운영 종목, 무인기 조종 식물 보호 종목, 디지털 제어 선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호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우리가 직업기능대회에 참가한 주요 목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업기능 양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재를 양성해 우리 주 고품질 발전에 기능인재 비축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폐막식에서는 대회기 인계 인수식도 진행됐습니다. 2028년에 열리게 되는 길림성 제4회 직업기능대회는 우리 주에서 개최됩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주 분열연합회에서는 전국 분열연합회 여성자원봉사 시범강습반 개최를 계기로 연변 여성 우수상품 장터를 개설하고 외지에서 온 회의 참가자 근 200명을 대상으로 특색 제품을 집중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전주 21개 여성 우수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 제품은 농특산물, 민속식품,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문화창의 제품 등 여러 종류를 아울렀습니다. 주 기상대에 따르면 향후 7일간 우리 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적겠습니다. 23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는데 24일 아침 최저 기온이 섭씨 2도 내지 6도겠으며 해발이 높은 일부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0: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여기는 연기.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1: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예, 네, 자전거를 팔려갑니다.
1: 자전거요? 네.
2: 네, 제가 얼류에.
1: 네네, 이륙차. 네네.
2: 예, 양병원에 팔려고 합니다.
1: 네.
2: 예, 전화하면은 136.
1: 네.
2: 2071.
1: 네.
2: 7541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3: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1: 네.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을 7541번 136207을 7541번입니다. 모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 5311번 1580433 531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여름에 남살갑골 터밭이 넉넉합니다. 면적은 20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가깝다고 합니다. 교통도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연변 1중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부 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요.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다. 네, 사용하려고 새로 샀는데 갑자기 출국하게 되어서 급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33063-6609번 1533063-6609번입니다. 연결시 제2고급 중학교

교 맞은편에 위치한 5층 엘리베이터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농촌에 있는 백도집합입니다.
1: 네.
2: 시점은 더문시 일용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절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1: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2: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빅돌 토성하고 빅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2: 채소 심을 밭이 한 200평 넘어 있습니다.
1: 네.
2: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2: 산란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2: 구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 받겠습니다.
1: 네.
2: 된답 번호는요, 138.
1: 네.
2: 9433.
1: 네.
2: 3616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4: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4: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3: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4: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3: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1: 연결시 전남에 위치한 가화 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0: 강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료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편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 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니휴가라는 문화관광의 새로운 흐름에 따라 연길시 의란지는 훌륭한 현지 생태자원과 저산적 민속문화의 내포에 발붙이고 향촌 문화관광을 깊이 발전시켰습니다. 근교 미니휴가의 새로운 업태를 꾸준히 육성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먼 길을 떠나지 않고 집 근처에서 쾌적하고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의란진 구룡촌 굉업산장은 실내에 들어서기도 전에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지 면적이 6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종합성 민속 레저 휴가지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단거리 출행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민속 체험, 레저 오락, 체육 단련, 문예 공연 등 다양한 업태를 융합시킨 원스톱 코스로 전체 연령층의 미니 휴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한 거리 또한 인기 명소로 부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란진 리민촌 연변 베스트 휴가 야영지는 고즈넉한 사냐의 느긋한 삶을 특색으로 내세워 도시인들이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휴식할 수 있는 미니 휴가의 좋은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야영지에서는 일부 시민들의 일상적인 미니 휴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소 텐트 임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민촌에 위치한 청담 산거는 길림성 3A급 향촌 관광 경영 단위로 알찬 미니 휴가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선족 특색이 다분한 11개 민박은 전통적인 언덜식 설계로 짙은 민속 분위기를 풍기며 조선족 특색 음식, 야외 불고기, 커피 등 다양한 음식으로 연변의 정통적인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아동락원, 친환경 채집, 야외 야영, 자동차 영화관 등 즐길 거리는 가족 단위 관광과 레저 관광 수요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향촌 문화관광 자원의 잠재력이 꾸준히 발굴되고 부대시설이 보완됨에 따라 연변 근교 미니 휴가 브랜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전주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이 향촌의 새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0: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최근 연간 혼주시 경신진에서는 해당화 산업을 적극 육성해 화훼 경제를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시켰습니다. 혼춘시는 삼복철에 들어서면 일조량이 충족하고 온도와 습도가 적당해 해당화가 만발하고 열매를 맺는 황금기에 접어듭니다. 경신지는 질 좋은 사양토를 가지고 있고 무상기간이 적당해 해당화가 생장하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재배한 해당화는 꽃잎이 두툼하고 정류 함량이 높으며 꽃과 열매의 품질이 훌륭해 생태 가치와 매우 높은 경제 가치를 동시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혼춘시는 정부 인도 플러스 기업 투자 플러스 촌집체 지분 참여 모식으로 해당화 고표준 재배 산업 단지를 세우고 세척, 건조, 압착, 추출 등 기능을 일체화한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 원료 판매에 그쳤던 곤경을 타파하고 재배에서 최종 판매에 이르는 일체화 산업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경신지는 성숙된 산업 체계를 기반으로 전자상 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전시, 판매, 문화 관광을 담채로 하는 제품 판매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해당화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단지는 단연간 주변 촌민들을 고용해 근처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재배 능수, 기술 장인, 전자상 거래 판매 달인 등 취업 군체를 육성했습니다. 오늘날 해당화 산업이 이루어낸 화훼 경제는 농촌의 유휴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천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천집체 경제를 발전장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향촌의 인재지능, 산업지능의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이제 배달 음식은 현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많은 사람들의 일상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건강 사이에는 주동적으로 넘어야 할 큰 간극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흔한 배달 음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몇 가지 메뉴별로 함정 피하기 요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채즙과 기름, 소금이 모두 밥에 스며든 것이 가장 큰 잠재적 위험입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고기 채고추 볶음 등과 같이 담백한 요리를 우선 선택하고 홍소육, 회과육을 피하며 먹기 전에 먼저 국물을 버리고 밥을 비비지 말아야 합니다. 면과 쌀국수는 단점이라면 면이 많고 냄새가 적으며 국물이 짜고 기름기가 많은 것입니다. 우선 맑은 육수를 선택하고 야채 1인분과 고기 1인분을 더 추가하여 면은 절반만 먹고 국물은 가급적이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마라탕은 사실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 메뉴입니다. 맑은 육수 또는 버섯 육수를 우선 선택하고 냄새, 두부, 버섯, 살코기를 많이 추가하며 완자와 라면을 적게 넣고 국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지점은 도매시장 부근 고이웬성입니다.
0: 네.
1: 면적은 92평이고 네. 침실 2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네, 15층에 6층이고
0: 네.
1: 이미 장식되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계전화 185
0: 네.
1: 4330
0: 네.
1: 9381입니다.
0: 9381번 침실 두 칸이 있다고 하셨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하남 도매시장 부근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계속해서 흔한 배달 음식에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네, 메뉴별로 함정 피하기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흰쌀 쪽은 전분의 허화 속도가 빨라 혈당이 빨리 상승합니다. 잡곡 쪽을 선택하고 삶은 달걀이나 소량의 냉채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흰 쪽만 마신다면 이는 마치 설탕물 한 그릇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치킨과 바베큐입니다. 네, 이는 일반적인 식단으로 자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고 싶다면 반드시 껍질과 껍질 아래의 지방층을 제거하고 많은 양의 남새 샐러드를 곁들이며 매달 1회 이내로 통제해야 합니다. 네, 배달 음식 자체가 건강에 적인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주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새는 절반 이상, 주식은 줄이기, 기름과 소금은 적게라는 세 가지 요령만 기억한다면 배달 음식도 충분히 영양가 있고 균형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안자라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안전자세가 체형과 허리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부정하게 앉은 사람에 비해 똑바로 앉는 사람일수록 더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용 책상과 의자 높이, 화면 위치 같은 일상적 세부사항이 앉는 자세를 바꾸어 사람들의 감정과 판단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수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성보폐 응답부는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안녕하십니까? 송보필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송보필 웅담분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30곽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배치 2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필 웅담분, 이번에 추석 맞이, 국경절 맞이 특대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우대활동은 여러분들한테 기회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가게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60각을 사면 80각을 드립니다. 이전만 해도 여러분들을 많이 흥분하게 하죠. 거기에서 또 1,0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대할당은 한각의 평균 가격이 5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웅담분이라 하면 기본 부사경이 없고 리역면이 높고 뭐 애들도 어른도 노인도 다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단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확실하게 병치료에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60가게, 80가게, 1,000원 빼주는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필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뭐 보통 웅담분 가운데서는 보건품하고 OTC 국약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0: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부는 OTC 공약입니다. OTC 공약하고 보험품 대비하겠다며 효과성은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국가 비준 허마가 있는 앞에 Z문자가 붙은 이런 그 OTC 공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약에 속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쓰심에 있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효과가 비어져 전면적이고 그리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진실하다는 감을 점점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느끼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제품이 출처가 보통 출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고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4대 중위 가족에 있어서 계승인이고 세 번째는 지금 해방군 총의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 중심의 주임입니다. 간시버 이 연구실 해방군 총병원의 줄기세포 간시버 연구 중심의 주임입니다.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원 고음항업연구소의 고급 연구원으로 불리는 황야진 주임이 연구탄두이를 이끌고 지금 산업의 성공에서 나온 제품 자체가 바로 성법회 응답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응답분하고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출처가 명확하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우리 검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해도 백검 있고 흑검 있습니다. 그런데 백검은 보통 동면 시간이 이렇게 거의 없거나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흑검은 동면을 석 달 내지 다섯 달 합니다. 그런데 동면한다는 건 잔단 말이 아니겠는가? 겨울에 잔단 말인데 그러면 잘 때 먹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생존하는가? 바로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그것으로서 생존하게 되는데 봄에 깨날 때 보게 되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 보게 되면 아주 뭐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비틀거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벌써 동물 보호에 영향 미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자가 지방을 그 재분해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충실하게 보존하면서 우리 인류가 그 흑검이 그 담즙에서 분리한 이 담즙을 갖고 우리가 여러모로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포함된 그 담즙은 법외급 상품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외급 상품이라 하게 되면 철담, 채담, 금담 가운데서 금담은 전반 응답분 가운데서 0.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1: 네, 이런 잠시만요.
0: 이런 응답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대전합니까?
0: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2: 예, 박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저도 이 응답분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많이 안 있었습니다. 제 정황은 어쩐가 뭐 예, 어느 때 저 어떤 한 산에 됩니다. 번더진 게 어려 허리 척추가 끊어졌습니다.
0: 4년 됐으면 넘어진 지 너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넘어진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2: 그래, 그때 그렇게 약도 먹고, 어쨌든 여러 방면을 많이 치료를 했댔습니다. 그래서 꼭 났던 게 또 어쨌든, 이 지금 걸으면 아픕니다. 그게.
0: 예, 예. 예.
2: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기 지방간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담낭도 있습니다.
0: 예, 담낭에도 문제 있고 지방간도 있고 그렇다. 예.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농담 좋대서 예, 많이 알싸고 처음에 조금 사서 먹어보느라서 조금 산게 이 다른 농담과 딱이 효과가 영 빠릅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효과성이 진실하고 빠르고 확실합니다. 예.
2: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담야에 아픈 것도 조금 났고 요구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예.
2: 그리고 통증도 예, 이 번더진 게 이전 보고 좀 걸을 때

0: 많이 감해진 것 같아요.
1: 어, 그렇죠. 이거 길게 견제해서 보내시게 되면 많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0: 예.
1: 이 제품은 다른 부작용이 없으니까 더 복용하기 예. 편리합니다.
0: 확실히 이게 농단 다른 것 같다. 확실히 썼을 때다. 예. 내 먹어볼까. 저가 우리 어레비가 내 말에 뜬다. 저도 산고증도 높지, 저기 지방간도 있지. 어쩌든지 이러면 먹을 만할까. 눈도 어떤 데 수를 될 때도 많습니다.
1: 예.
0: 그래, 우리 둘이 이거 같이 사서 전번에 가지, 그거, 저, 육식가구 쌌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 싸서 복행하가 확실히 좋습니다.
1: 예. 아, 그랬으니까 잘하셨네요. 예.
0: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어레비도 먹어볼까. 확실히 누나, 이거 다른 농단 같다라면, 효과가 영 빠르다네. 그래, 우리들은 계속 쓰기래서 앞으로도, 이거 계속 나을 때까지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동의한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은 이 최차가 명단 분수근이 효과 다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우리 언니는 이, 그 뭡니까? 가이, 이, 또 뭡니까? 그런 지방간 있고, 그 다음에 강경화 복수화 됐습니다.
1: 예.
3: 그래가네, 무더 이렇게 앉아있는 게 배관을 어지둥지 마, 이렇게 어떻게 거짓부터 그리 컸습니다.
1: 아, 예. 예.
3: 그래, 이 약성이 싹 있으면 배 쏟아들었습니다.
1: 아, 그렇죠. 이게 강경화, 강경화 복수,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 시형간염에 너무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시향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간과 담낭은 호상 돌보는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요. 예.
3: 예, 다른 약생기 아이들 대단인데 이 약생기 배 닦고서에 쏟아들었지. 그 밥을 못 닦으신 게 밥을 영 달 잡습니다.
1: 이게 부작용 효과 안전성이 강합니다. 예, 예, 그렇죠.
3: 예, 이거 예, 손마디, 그래서 예, 마디마다 다 아파서, 그래서 예, 앉아있는 것도 계속 마디 아파 그랬습니다. 옆에서 누구서 물었는 게 마디마다 아프던 게 지금 뼈에 아프답니다.
1: 어, 그렇죠. 골격통에 지금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골격통은 보통 골격통이 아닙니다. 손가락 중간 마디가 다 불어난다는 건 류마티스 관절염 그 부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런데 좋습니다. 예.
3: 예, 기라고 예.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예. 그래서 맥욕 같은 게 피곤하시니까 맥이 난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또 예. 이제 우리 할 때 살 때 또 사시각살 했답니다. 나는 가서 쌌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응답문이 이분이 저는 또 빼주는 우리 활동거지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응답문 지금 어제는 한 몇 살 썼습니다.
1: 예.
4: 나는 어떻게 되면 되지? 항상 눈에 피지 무전자.
1: 예.
4: 지금 하면 눈에 이렇게 충혈이 오고.
1: 예. 아, 예, 예.
4: 예, 그렇잖아. 간이 아무래도 아이 도와주는.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4: 그래서 이 반나이가 그냥 아파가지고서도 제가야 뭐 조금만 자주 있는 거 먹으면 저래도 알겠습니다.
1: 아, 예, 예. 예.
4: 근데 이봐야 항상 그냥 쓰겁고, 예. 쓰거물이 올라온 지 쓰겁고. 그래고 특히 그런 건 이내 허리 다리라서 이 뭐니까 허리 나르기 때문에 날씨 허리 나름 더 한다.
1: 예예.
4: 평소에 힘세를 그래도 딱 뽑아야겠다. 날 오늘 비 올까 봐
1: 아야겠다. 관절은 묘하게 청기와 관련이 많이 있죠. 예예.
4: 그다음부터 알깁니다. 그런 게 지금 내 이거 내다 쓰고 나예. 지금은 그런 증세가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내 써보니까 나 지금 내 차 그 이런 염증에 대한 것도 완전히 이게 최고약입니다.
1: 아, 완전히 이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폐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4: 예, 다 이제 선생님 우리들마다 자극이 하나도 없지.
1: 예.
4: 다른 것뭐 현재야 뭐 기대게 되면 자극이
1: 다른 부작용이 생기죠. 간의 부담이. 예, 예.
4: 이거는 이렇습니다. 아무 자극도 없고 또 대배 다 돌봐도 됩니다.
1: 그렇죠. 예, 예.
4: 그리고 내 우리 조카라는 게 가도 어떻게 되면 돼? 가는 또 물에 따라서 그다지 공기 있잖아요.
1: 아, 예예예. 간열이 세서 그렇습니다. 예예.
4: 나고 그리고 눈을 따로 이렇게 이게 이 다리 안에 조금 운동을 조금 나가 하게 되면 붓게서 가도 막 가는 예. 그다음에 가도.

0: 전문 나온 게 어떻게 해서 관절이 아프다고 하고 뭐 다들 이런 그래서 니 같이 먹어라 해서 내 싸는 거 더더 줬는데 먹어보고 가는 젊은 아들에게 효과 더 좋습니다. 우리.
1: 그렇죠. 예예.
0: 자 저래서도 효과 아긴다고 해서 그러면서 그거 이번에 같이 싸더 활동도 중에 같이 더 싸다고 해서 이번에 저래 둘이 먹기 위해서 그
1: 이번에 우대 정책이 써오니까 예.
0: 좋은 것들에 굳이 싸겠어요.
1: 저는 또 뺏어오는 우대증책이 있습니다. 잘 이용하세요. 네. 60가게, 80가게 저는 뺏어옵니다. 이렇게 네. 좋은 제품 자체를 한번 만난다는 게 확실한 기회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이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확실히 믿고 쓰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진실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열심히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응담봉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경추에도 용 좋습니다.
1: 골격, 경추, 견주, 요추, 무릎, 어디에 관절이든지 이 제품 자체는 관절에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둔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3: 예, 예 앞부분도 어깨 박쪽이 내려앉으면 손가락 끝까지 아프던 게 지금 예, 그 통증이 묻어지고 예. 이 팔이라면 이전에 뭐 이래 지자하게 되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지지 못하겠던 게 지금 뭐 움직여도 일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3: 그리고 이 고가약을 쓰게 되면 위궤양 자극에서 위 아파고 사는데 위 좋아져서 밥 잘 먹지 맥이 남다요.
1: 그렇죠. 예.
3: 예. 좋습니다. 어쨌든지 응담부 이게 정말 입이 그저 똑똑하면서, 예, 입이 어째 똑똑하면서 자꾸만, 냉춤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냥 쓰고.
1: 소화계통이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예.
3: 그런 증세 일 없어요. 얼마 전도 말해서. 예. 이번에 우대정책이 60가게, 80가게 주지.
1: 그렇죠. 천을 빼주지, 예.
3: 예, 그래서 그 활동에 참여를 해서 아무래도 있는 거, 먹는 거 싸놓자고 그런다.
1: 그렇죠. 싸놓게 되면, 내 식구들이 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용도가 넓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회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주중간이 있고 지방간이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지금 나무를 쓰고 있는데, 이거 효과 영 좋습니다.
1: 예.
4: 간이 이러니까 좀 일주일 내 계속 아프더니 부디서 아프더니 그게 없어지고 그리고 왜 소화 안 되는 게 소화도 잘 된다 이거.
1: 소화도 없습니다. 이게 간이 좋아지면서 간은 주요한 소화 장기에 속하는데 간이 좋아지고 담낭이수 담즙을 제대로 분비하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소화가 잘 될 수밖에요. 예.
4: 네, 그래 내가 이제 나는 원래 위에서 소화제를 먹어도 그때뿐 있을 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먹을까요? 지금 더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 이거 더 싸서 쓰다고 그랬나.
1: 이 제품 자체 이번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예.
4: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웅담분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보건 제품하고 확실한 차별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 제품은 보충제에 속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OTC 공약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뭐 응담분 같은 걸 선택할 때 잘 보고 이 제품 자체는 OTC 공약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확실합니다. 눈이 붓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기침을 짓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뼈가 많이 아프거나 혹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지방분해에는 특수한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항암 효과까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암 치료 제품이라 하기보다도 그런데도 많이 유사합니다.
2: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이제 함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가고 또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주부님들의 고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부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식재료 안전 상식과 아침에 잘못된 습관,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건강 상식까지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일 두사의 구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감자는 우리 가정들에서 밥 대신도 먹고 또 반찬으로도 자주 쓰이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보관하다 보게 되면요, 뭐 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죠. 흔히 사람들은 싹만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 푹 익히면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요? 수도의학대학의 부속 북경중이병원 임상영의학과 부주임의사 동려의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라는 감자의 독성 원인은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성 생물 알칼로이드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익은 감자는요 100g당 솔라닌 함량이 2g 내지 10mg밖에 되지 않아서 100g당 20mg 미만일 때는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감자의 싹이 트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또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요 이 솔라닌 함량이 수십 배 또 심지어 수백 배까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요. 특히 쌍눈과 쌍 밑동 부분은요 100g당 500mg까지 치솟을 수가 있대요. 이 솔라닌은요 우리 몸 안에서 콜린에스테리라제의 활성을 억제하게도 또 위장점막에 강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계통과 호흡중추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로운 영향을 미친대죠. 네,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싹 부분만 파내고 껍질을 벗겨 찬물에 담그고 푹 삶게 되면은 독이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솔라닌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쌍눈은 독소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일 뿐 독소는 이미 겉보기에는 멀쩡한 주변 감자살 부분까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담가봐야 표면에 아주 적은 양만 녹아 나올 뿐 효과가 거의 없고 또 솔라닌은 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랍니다. 이 가정에서 삶거나 볶는 100도에서 180도 온도에서도 일부분만 뭐 분해될 뿐 여전히 독소가 남아있다고 해요. 또한 약간 싹이 난 감자는요 조리한 뒤에도 쓴맛이 어루란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이 솔라닌 중독의 잠복기는 보통 30분에서 2시간입니다. 가벼운 경우 목이 화끈거리고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은요 탈수, 전해질 불균형, 경련, 호흡곤란, 심지어 호흡중추 마비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솔라닌 중독에 대한 특효 해독제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싹이란 감자를 먹고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은 초기에 구토를 유도하고 미온수를 마시되 증상이 심각해지게 되면은요 즉시 병원으로 가셔서 위세척과 수분 보충 등 대증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는요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아까워하지 말고 통째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평소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하루의 시작인 아침 습관이 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바로 하루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주부님들, 가족, 식구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영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박사는요, 피해야 할 이 나쁜 아침 습관 다섯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장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게 되지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 먼저 큰 컵 한 잔의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탈수로 인한 아침 두통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카페인에 의지해서 하루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커피 없이는 견디기 힘들다면요, 수면 부족 혹은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시리얼을 아침으로 먹는 것입니다. 시리얼이 건강식품처럼 알려져 있지만은 제품마다 첨가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요, 하루 총 열량의 5% 미만으로 첨가당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0kcal를 먹는 사람은요, 첨가당은 25g 이하로 먹어야 하는데 일부 시리얼은 한 그릇만 먹어도 각설탕 3개 분량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죠. 전문가는 시리얼 대신에 그릭 요구르트에 베리류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되죠. 세 번째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굶으면 오전 10시부터 11시쯤 심한 허기를 느끼고

같은 구 열량 간식을 많이 찾게 되죠. 뭐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요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선택을 하기 쉬운데요. 물론 간헐적한 단식을 하는 경우에 미리 영양균형을 잘 계획했다면 문제는 없지만 무조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잠을 깨자마자 뉴스나 SNS를 보면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막 잠에서 깬 순간에 강한 스트레스 자극을 받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알람 시계를 쓰고 또 휴대전화를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지요. 기상한 뒤에 최소 15분 정도는요 휴대폰을 보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여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책상 의자에 앉는 습관이죠.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흔한 모습인데 아침부터 움직임 없이 오래 앉아 있다 보게 되면요 몸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도 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 건강 악화와 관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짧은 산책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요 식구들 중에 위에서 봐 같은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꼭 단속을 잘

가끔가다 여러가지 이유로 식욕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나 아내, 뭐 자식들이 밥 먹기 싫다고 하게 되면은요, 과일로 대체시키는 주부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입맛 없을 때 저녁 대신에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과일로 저녁 식사를 대체하는 습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성질이 차가운 데다가 영양 구성이 불균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수박 반 통은 당분이 아주 많지만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 이렇게 먹게 되면 몸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비장의 양기를 손상을 하게 되고 또 몸 안에 습기가 쌓이게 만들어 복부 폐만 뭐 밤중에 잦은 소변이라든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기력한 증상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는요, 적은 양의 복합탄수화물, 구품질, 단백질, 충분한 제철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0, 80% 정도 배부르게 먹고요, 뭐 찌거나 삶는 등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을 하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야식과 기름진 저녁은 피해줘야 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네 가지 건강 원칙, 네 가지 원칙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섭취 총량을 조절하고 과일로 밥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200 내지 350g이고 두 번의 나로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수박, 참외 등으로 정식 식사를 대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먹는 시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많이 먹다 보면은 위점막을 자극해 복통, 속쓰림, 식욕저하를 일으키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도 과일을 먹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당대사 속도가 느려져 아침 얼굴 부종과 야간 빈뇨가 생기기 쉽습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 혹은 식후 한두 시간 뒤에 간식으로 먹어 위장 수화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얼렸거나 오랫동안 냉장 보관한 과일은요, 주의를 하십시오. 잘라놓은 수박 또 멜론은요,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2시간 이내, 냉장 보관도 12시간 이내로 먹어야 안전하답니다. 네 번째로 고당분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당뇨병 환자는 리치 그리고 망고, 의룡황과 같은 과당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 과도한 과당은요,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요,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자몽, 딸기, 체리 등을 고르고요, 수박은 한번 먹는 양을 제한을 해야 합니다. 리치, 룡안, 두리안 같은 고열량 열대 과일은요, 되도록이면은 적게 먹고요, 과일 주스를 과일 대신 마시지 않은 것도 참 중요하답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연결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지역에서 활동했던 항일투사 시세영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영 동지의 본명은 시조승입니다. 1894년 산동성 내주 부교 주현, 지금의 산동성 교주시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길림성 화룡현 이도구로 이주해 생활했고, 1929년 화룡현 이도구 공안 분국 제1 분주제소 순경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항일의 기대에 나섰습니다. 1931년 12월 28일 시세영 동지는 7명의 순경을 이끌고 항일의 깃발을 들고 왕덕님이 이끄는 길림 중국국민구국군에 참가했습니다. 1934년 윤영 반일 동맹군에 가입을 했고, 같은 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5년 부대가 동북 반일 연합군 제5군으로 개편이 되고, 뒤이어 동북 항일 연군 제5군으로 개칭된 뒤에 세세영 동지는 부군장을 거쳐 동북 항일 연군 제5군 군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세세영 동지는 부대를 이끌고 여러 지역을 오가며 광범위한 요격 구역을 넓히었고, 부대의 규모를 3천여 명으로 키워냈습니다. 오랜 시간 몽영 림구 일대에서 적구 항일 무장투쟁을 견지하며 수많은 전과를 세워 항일 전선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1942년 8월 시세영 동지는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 제4보병 영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44년 가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은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시세영 동지를 비롯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정신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싹이 난 감자의 독성 위험, 잘못된 아침 습관, 과일로 전액을 대체하는 문제 등 생활 건강 상식을 알아보고 항일 열사 시세영 동지의 사적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가정의 건강은 작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서 만들어지죠. 주부님들, 오늘 방송 내용들을 가정생활에 잘 참고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생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준희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0: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제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연료제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태 이 제품 자체는 추석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 우대활동을 잘 들으시고 제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398원 합니다. 한각은 12일간 그것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는 특별한 약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품이 처음 이 제품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골태 제품 자체는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는데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이라는 이 제품이 거의 처음 앞서지 않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구방약 한각의 외용약 한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각의 가격은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사면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한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자방 구박액은 15각에 20각을 드리는 차원임에 한각에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거고 지나가면 기회는 다시 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가고 잘 이용하시되 501775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들어봤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제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젠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2: 당뇨 종합을 어림지나고 혈압.
1: 아, 당뇨 종합이면 예.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게 예. 당뇨 종합입니다.
2: 예. 그리고 머리가 허리터무나고 그저 머리 아프다 하면 막 터지는 것 같고 그리고 소화가 아이 돼서 밥도 못 먹고 혈압저절이 아이 돼서 잠 반잠도 자주 못하고 예. 그리고 머리 그저 아프다 하면 그저 쉰 그저 앉으나 서나 그저 빙빙 돌고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경우가 맥이 없어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을까 하나. 그랬던 차에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거 너는 백년장수약이라 그런지 효과가 빠르대다.
1: 그렇죠.
2: 하루에 한 번씩 먹고 그리고 편안하고 반 시간 두고 소리 그래 자고 아 그래도 약을 먹으면 편리도 하고 예 약이 또 신경도 있고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 한 번만 먹고 하고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하고 간에 닦아 그런지 예, 밤낮이나 소변구리 잤던 게 지금 많이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1: 예, 한 번에 나가는 양은 많고 자수는 줄어들고
2: 예, 그렇죠.
1: 그렇죠.
2: 예, 예, 많이 봐서 두 번 보지.
1: 예.
2: 물 아이 먹으면 그냥 한 번만 딱
1: 예.
2: 그래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몸도 헷갈아지고 경력도 상실되는데 경력도 돌아오고 예. 오전 전화번호도 10개씩 오전 막 외우고서 그랬는데
1: 아 대단하네요. 예예 예, 그렇죠.
2: 그래서 그랬는데 예 그런 몸도 헷갈아지고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런 두걸 배는 야 저는 예 정말 온몸이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싸고 그래서 쏙쏙 지르고 그래서 아프다 하면 날이 흐리면 예, 전날부터 그래서 아파서 그래서 짐도 못했습니다. 그래 약 먹고 친구 맞고 격서라면 얼마 맞다아
1: 그렇죠. 예, 통증 해결하는데 격서를 많이 씁니다. 서예에서는 예.
2: 그래 골까 약 먹으면 예, 그래서 며칠 아이 되면 또 위작용해서 또 재부리고 재부리고 아무리 약 먹어도 쓸데없습니다. 전약 먹어도 곧 한번 가야지 아이들아 말입니다. 그래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두걸 배는 그래 먹고 마사지하고 근데 위를 자극 아이가 얼엔 좋습니다.
1: 그렇죠.
2: 아이 위를 자극 하면 먹지 못해 될대고 보지 하는 위를 자극 아이하지.
1: 모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 예. 예. 아 마사지를 하고 먹고는 마사지를 하고 하거나 그저게 아프던 사람 같지입니다.
1: 그렇죠.
2: 예예. 예. 아파봤던 것이. 예. 그리고 온몸이 헷갈아지고 활동하고 하거나 지금 그만 5,000불을 걸고 그래요.
1: 아 대단하죠. 예예. 예.
2: 생명 찾아쟁가. 예. 그래 이렇게 좋을 때 이런 활동도 얼마 없쟁가.
1: 그렇죠. 어쩌다 예.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두 개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크게 진행하는 대폭적인 우대활동을 속하는 거죠. 예.
2: 그렇죠. 그래 이런 두 가지 다 배달받았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시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0: 여보세요?
3: 죄송합니까?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두고패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저는 어때 두고패를 썼는가 뭐 옛날이가 예, 할머니 와서 예, 물이 와서 영고사 해서
1: 아, 예.
3: 예. 그래서 그 병원에 가 물 빼고 내가 자꾸 빼게 됐대.
1: 그렇죠. 빼려부터 생각하면 자꾸 빼야 됩니다. 예. 예.
3: 또 아이 빼면 또 다리 허지게.

0: 부수고 굽히지 못해.
1: 번하고 그, 예, 예. 굽혔다 폈다 하기 힘들어지죠. 예.
0: 예, 그러던 게 저기 이게 다리 무릎이 가서 변했습니다.
1: 아, 변형 거지 같다 그렇죠. 아, 그게 예, 큰일입니다.
0: 예,
1: 예.
0: 그리고 저기 경주염이 있어서 예, 머리도 못 감고 옷도 입기도 하고 이거 병원에가 침도 어제 한 버릇이만 가서 그 때뿌지 던져뒀었어요.
1: 아하, 이됩니다. 예, 예, 예.
0: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두고 배를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효과가 다른 약과 다릅니다.
1: 그렇죠.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이 점으로 완전히 뭐 추리해봐도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서 돌출한 효과를 보게 돼 있죠. 예.
0: 예, 그래 그런지 예. 저 이거 먹을까 예? 이 두어 배를 먹을까 이 할머니 미웠던 게 이 부수던 게 내립대다 예?
1: 그렇죠 부수에 빠집니다
0: 다리 굽히기 하라고 걸기 다리 가벼워집게다
1: 여기 기본으로 칭펑탕이라든지 방귀라든지 친주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기본으로서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경락이 잘 통하게 하고 풍습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염 역할도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아무리 믿지 말자 해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약을 먹고 예, 또 바르고 마사지를 할까 그런지 효과가 더 빨리 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예.
0: 예. 예. 그리고 이 저기 팔도 어깨도 그렇게 옷도 입기 바쁘고 머리 감기도 막 뭐 둘째도 바쁘고 이렇던 게 이것도 저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예.
0: 이렇게 효과 바를까 얼마셨습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해도 예.
0: 예, 그리고 토끼 위를 상하지 않고 예, 다른 약을 먹다도 위를 상해서 먹지 못하고 많이 버리고 이랬는데 이거는 오히려 위를 더 봐주는 것 같아. 밥을 하면 영 잘 먹게 됩니다.
1: 아, 그게 큰 구별점이죠. 예, 예.
0: 예, 이런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0: 저기 발명 특허를 받았단 말이 정말 확실히 맞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저는 예, 저기 전번에 싸서 썼지만 이번 활동에 두 개 명절이 맞으면서 이 효과가 저기 주는 약이 많이 줍대다 예.
1: 그렇죠. 많이 약을 퍼센트 높게 줍니다.
0: 예. 그래서 저는 이 12각에 몇 각을 준답니까?
1: 12각에 15각을 줍니다. 12각에 12각을 줘도 많은데 12각에 15각을 주니까 퍼센트를 썩 높게 주는 거죠. 예.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계속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 아무래도 이번 활동이 좋을 때 12각을 싸자고 오늘 저는
1: 그렇게 하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은 낫는 것지만 해도 시간이 지나가 좀 움직이고 나면 또 골격통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데 대사 활동 가운데서 계속 우리는 새로운 모병 가운데서 원래 모병이 떼난 것이 아니라 그 모병이 해결받았는데 다시 움직이고 뭐 활동하는 과정에서 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 자체를 이런 게 잘 마련하는 게 귀합니다. 예.
0: 그렇지요. 어쨌든지 이게 이럴 수 때까지 이게 고만한 데다 알고 그러니까 오래 써야 되지요.
1: 그렇죠. 예예. 예. 예.
0: 이렇게 활동 좋을 때 저는 오늘 배달받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느끼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나는 이 투골테이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1: 아, 그래요? 예, 예. 예.
3: 나는 이 투골테이 내 농사도 또 요새 뭐 이내 쓴 거 보고 좋아서 이제 한 보름 쓴 게 고소 이 뭔가 무릎이 자꾸 시리 잡는단 문제요.
1: 예.
3: 예, 그런데 한 일주일 수가 그 시린 게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다리 맥이
1: 그렇죠. 관절통이 오. 계속 그 한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통 치료에서는 한습을 몰아내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한습이 몰아내지니까 차갑던 게 차가워지지 않죠. 차갑게 되면 동통으로. 동통은 막혔기 때문에 똥통으로 아, 바로 그렇습니다. 아, 예.
3: 깨끗으로 빛이 이런 게 낫고 바르는 거 바를까 그 바르는 게 선생님 바르면 막 따가워나죠
1: 뜨끈뜨끈해 나죠 예예
3: 예. 예, 그러니까 뜨끈뜨끈해 나니까 그렇게 어째서 온가 뭐 차갑다고 지르고 바깥에 나

0: 하도 여름에 대해 이런 짧은 치면은 뭘 그랬는가.
1: 그렇죠.
0: 예, 예, 그냥 바지 내보 있고 바지 하나 있고.
1: 아, 있어요. 예.
0: 그거 바르니까 예, 그 원래 나도 발라보니까 뜨끈뜨끈 해난다.
1: 그렇습니다.
0: 예, 예. 내가 어머 하나를 갖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예. 딱 말하고 뜨끈뜨끈 해니까 시리지 않고 아프지 않을까 살 것 같아서.
1: 하늘 뽑아내는 과정이죠. 그게 예.
0: 아, 그렇구나.
1: 예.
0: 그 시리지 어째 이거 바르지면 그것도 뜨끈뜨끈 해니까 시리지 않을까. 아, 대단히 좋다. 그러지. 그러면 그 우리 동생 그걸 예, 이게 뭡니까? 내가 먼저 걔다 그래서 바로 먹기래서 싸겠단다.
1: 아, 그래라 하셔. 예, 예, 예. 써보니까 확실하게 효과를 예,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인정하죠. 예, 어떤 분들은 혹시 공돈을 쓸까봐 많이 주사하고 있지만 해도 예. 이미 싼 데서 써보니까 확실하게 효과를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수고하셔. 싸겠단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자,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이 특점이 보통 거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발명 특허를 받자 하게 되면 많은 산자 병원이 몇만 명에 속하는 이런 환자분들이 그 치료 그 과정을 종합해서 치료 효과 퍼센트를 내서 발명 특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네, 이 무릎 관절이 너무 통째나서 지금 투골테를 쓰고 있는데, 야, 용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뭐, 많은 분들이 입을 못 얻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예, 그도 예, 이렇게. 다리라며 이 근육이라 뿌뿌다던 게 지금 이 싸르 나르면서 좀 앉았다서 따기도 편리하고 통증이 없어서 이 저녁에 잠을 영 잘 잔다.
1: 그렇죠. 예예예. 예, 예.
4: 예, 그 약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약 먹고 할 때만 영 빨리 효과 나고.
1: 예.
4: 어쨌든지 이 저기 무릎 관절이 아프면서 이 다리 있지 않까 이 근육 토이 딱 일어나면서 앉았다서 딱이도 재고 일어나고 재고 앉기도 바쁩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4: 그랬다는데 지금 이 그게 싹 이런 풀레서리고도 영 다리 부드러워지고 다리 영 해가 와졌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예.
4: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이 약은 어떻게 오래 써도 일 없습니까?
1: 아, 일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 간에 무리가 갈까봐, 콩팥에 무리가 갈까봐, 이거 제일 무서워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치료 과정이 백날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 백날이지 세 개 백날은 근심 걱정 없이 쓰는 게 기본입니다. 예.
4: 예, 예, 예. 그러면 그냥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4: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우리 어머니가 이 백자밭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5: 주약이 혈압도 조다지고 좀 미경색지 영역지다고 떨어지고 이래니 보살 대신 백자바 선택했으면
1: 어머니의 세가 80이 됐습니다.

0: 80입니까?
1: 86입니다.
0: 아, 80대 중후반이네요. 예. 그런데 이 제품 쓰시고 효과가 좋다. 그렇죠. 예.
1: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도 많이 났고, 혈압도 떨어지니, 혈압도 잘 된다, 지금.
0: 아,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에서 충분하게 완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功能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혈압 조절이 되는 거죠.
1: 머리 눈썹 휘감이 그렇더니 머리가 좀 많이 맑아진단다.
0: 예.
1: 이번에 활동 장관에 좀 배달받아 오래 좀더 쓰겠단다.
0: 아, 이번에 두개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대 활동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게 되면 혜택이 충분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서 모든 공능이 저하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단순 어느 한 가지 질병을 치료해서 그 병을 해결함으로써 노인성 질병이 해결됐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각도로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간과 콩팥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신체가 허하고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많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귀가 슬들리고 맥이 떨어지고 머리나 수염이 쉽게 휘어지거나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아주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2: 네.
0: 기본으로서 예.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백사망구백 어느 해에 다섯 달 썼습니다. 네, 이거 지금. 예, 다섯 달 쓰고 나 얼마나 지금 많이 좋아졌는지. 원래는 내가 봐서 하지나가 얘 조금 더 활동도 못했습니다.
0: 예.
3: 어제도 조금 그래도 맥이 없고, 예, 사람 식은 땀부터 바짝 나고, 특히 다리가 예, 자꾸만 조금 걷게 되면 떨리면서 후두두 하면서 내 자꾸만 이렇게 걸음이 안 나가면 자꾸만 앉기
0: 기혈부속을 의미합니다. 예.
3: 그러니까 나 어디 나가서 어디 가기 싶어도 뻗어서 차에 앉아 댕기고 난 그랬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랬는데 내가 이거 쓴다면 지금 예, 아예 아침에도 나 운동을 한
0: 하기 쉽고 하면 또 할수록 맥이 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몸이 더 처지고 맥이 모자라고 그렇죠. 예.
3: 예, 나 이렇게 완전 정신이 나고, 연시간에는 활동도 잘한다, 나가서.
0: 그러면 됩니다.
3: 예. 예. 그리고 이 귀에서 전기 소리하면 자꾸만 나오고 이래는 것도 완전 이렇습니다, 내.
0: 그렇죠. 예.
3: 특히 내 문제 해결된 건이 전력선 비대가, 야, 전화기 소변 6번, 7번씩 봅니다, 조금.
0: 남성들이 전열선의 문제가 큰 생명을 위협하고 생활 질량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인데, 주하게 콩팥이 하게 되면 전열선이 더 우쭐합니다. 예.
3: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해결됐습니다. 지금 예, 한쪽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봅니다, 소변.
0: 그렇죠.
3: 예, 다음은 그러니까 잘 잡니다.
0: 아, 그렇죠. 잠잘 자게 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예, 잠
3: 예.
0: 잘 자야 되는데, 예.
3: 잠못 자니까, 나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그래서, 나도 힘이 이상해 이랬던 게 지금은 잠잘 잘까나, 예, 밥맛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래도 옛날에 아침이나 밥 먹기 싫어서 먹지도 않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밥도 잘 먹고 지금 모든 면이 형편한 남자 이거.
0: 바로 그렇죠.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과정은 당신이 충분하게 자는 전제하에서만이 간에서 담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래서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제조건은 당신이 충분하게 자는 조건 하에서만이 담즙을 제대로 분비할 수 있는데, 이게 담즙이 제대로 잘 분비되지 않으니까 이튿날 아침 밥맛이 없고 뭐 위가 계속 부딪히고 그럴수록 맥이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요.
3: 예, 선생님께 오늘 내더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5가게, 20가게 주는 우대 할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구복액은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가 48개월로 된 구복 그약 제품 자체로서는 이게 지금 그 액체로 된 제품 자체에서는 구복액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지금까지 나온 제품 가운데서 유효기가 제일 깁니다. 무엇 때문에 유효기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고농도 그리고 고온 처리 제품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멸균 작용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48개월 보관할 수 있다는 이 점만 들어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 제품이 그 약 효과성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약전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점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데 잠자기 1시간 자오 3, 40분 전 이때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니까 기억하기도 쉽고 그런 다음에 복용하는 그 방법도 뭐 여러분들이 옷길 그릴 필요도 없고 충분하게 이 제품 자체는 드시는데도 편리하고 드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게 되었는데 특히 여기 최하수화란 성분 자체는 뭐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있게 되었으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고 원래 깡구이 높던 게 깡구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 원래 약을 드시게 되면 간에 약물간을 형성할까봐 겁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간을 도와주게 돼 있으니까 깡구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한 분들 B형간염, C형간염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이 제품을 쓸 수 있는가 하면 특히 콩팥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콩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남성들이 전열선에 여성들이 콩팥 부족으로 인해서 쭉 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그리고 콩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요실금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과 골격도 든든해지고 검은 머리가 셀로 나오는 머리가 잔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특히 이 제품 자체는 한 습을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인양호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양을 도와주게 되는 인양호가 충분하게 콩팥을 단단하게 해주는가 하면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바이초즈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백초 가운데서 100가지 초약 가운데서 제일 신성한 초약에 속한다.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지방대사, 당대사가 제대로 잘 완성되게 되어 있어서 당뇨병 환자들 그리고 지방간이 있거나 알코올간이가 있던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는가 하면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이 제품 드신데 정신이 나고 눈이 밝아지더라. 여기 구기자란 성분 자체가 처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고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부치 꾸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황계절 때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늘 하루건 넷이 감기 기운이 도는 것 같아 감기약을 달고 있고 쉽게 추위를 타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황계란 성분 자체가 부치 꾸벼 기혈을 보충해주면서 이런 그 감기 기운 같은
4: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5: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마음의 용기를 채워줄 따뜻한 동화 두 편을 준비했어요 먼저 겉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굳센 한 다리 병사의 모험담 굳센 병사를 들려드릴게요 눈을 살짝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4: 굳센 병사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의 한

0: 병사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 병사들은 모두 낡은 숟가락을 녹여 만든 형제들이었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된 예쁜 군복을 입고 어깨에 총을 맸는데 그 모습이 정말 위풍당당했어요.
1: 그런데 병사들 중에 한 병사만 유독 달랐어요. 다른 병사들은 튼튼한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지만 이 병사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조조할 때 금속 재료가 부족해서 한쪽 다리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한 다리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버티며 다른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어요.
0: 병사들이 놓인 탁자 위에는 온갖 멋진 장난감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종이로 섬세하게 만든 아름다운 궁전이었는데 작은 창문 너머로 궁전 안의 풍경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궁전 앞에는 작은 나무들이 거울처럼 투명한 작은 호수를 둘러싸고 서 있었고 하얀 백조들이 호수 우를 헤엄치고 있었어요.
1: 하지만 탁자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궁전 문가에 서 있던 종이 무용수였어요. 하늘색 치마를 입고 어깨는 반짝이는 리본을 단 그녀는 한쪽 발을 높이 들고 춤추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한 다리 병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무용수도 나처럼 다리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 순간 병사는 마음이 뜨거워지며 무용수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0: 해가 지고 고요한 깊은 밤이 찾아오자 탁자 위의 모든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난감,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장난감,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난감까지 온 탁자가 신나는 무도회로 변했어요.
1: 그런데 대부분 병사들은 선물 상자 안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고 오직 한 다리 주석 병사만 탁자 위에 홀로 남아 아름다운 무용수를 많이 쳐다봤어요.
0: 그때 벽시계가 뚝딱 울리며 자정을 알렸어요. 갑자기 작고 까만 요정이 탁자우로 훌쩍 튀어나오더니 병사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 이봐 병사야, 그 무용수를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마.
0: 하지만 한 다리 병사는 요정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무용수를 바라보았어요. 요정은 몹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2: 좋아, 내일 꼭 내게 복수하겠어.
1: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러 왔을 때 뜻밖의 사고가 벌어졌어요. 아이가 병사들을 창가에 가지런히 세워놓았는데 갑자기 창문이 벌컥 열리며 한 다리 병사가 3층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거꾸로 돌틈 사이에 꼼짝없이 끼어버린 병사의 위험하고 긴 모험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0: 비가 후두두 쏟아지기 시작하자 길을 지나가던 장난꾸러기 소년들이 돌틈 사이에 낀 병사를 발견했어요. 소년들은 신문지를 접어 작은 배를 만들고 병사를 배에 태운 뒤 빗물이 고인 도랑에 배를 띄웠어요.
1: 종이로 만든 작은 배는 빗물 파도에 출렁출렁 흔들렸어요. 거센 물결이 배를 사방으로 휩쓸었지만 한 다리 병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깨에 총을 꼭 메고 똑바로 선 채 오직 앞길만 바라보았어요. 배는 점점 빠르게 흘러가더니 어둡고 음습한 하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0: 하수구 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쥐가 앞길에 나타나 으름장을 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3: 흥, 동행증을 내놓아라.
0: 하지만 병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배는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쥐는 뒤에서 쫓아오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3: 저 병사를 잡아라! 동행주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든다!
0: 하수구 끝에 밝은 빛이 보였는데 그곳은 높은 폭포였어요. 병사가 탄 총이 배는 쏜살같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물에 잠긴 배는 빙글빙글 돌며 물이 가득 차오르고 병사의 몸도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0: 결국 종이배가 물에 찢어지고 병사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때 마침 커다란 물고기가 다가와 그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은 하수구보다 더욱 어둡고 좁았지만 병사는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몸을 똑바로 세우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총을 꽉 움켜쥐고 꿋꿋이 버텨냈어요.
1: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사가 들어있는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혀 식당 요리사에게 팔렸거든요. 요리사가 칼로 물고기 배를 가르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2: 아니, 이게 뭐야? 물고기 배 안에 주석 병사가 들어있어? 어?
0: 병사는 물고기 배 속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1: 사람들은 병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처음 있었던 아이 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장난감들, 그리고 한쪽 팔을 들고 우아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무용수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병사는 너무 기쁘고 감동돼 눈가가 뭉클해졌어요. 드디어 돌아온 자신의 집이었거든요.
0: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병사를 집어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뜨거운 화로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화로 한가운데 서 있는 병사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며 본래의 광채가 사라져갔지만 그는 끝까지 똑바로 선 채 고개를 들었어요. 마지막 눈길로 탁자 위 무용수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무용수도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1: 그때 바람에 방문이 휘 열리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종이 무용수는 춤추듯 가벼운 몸을 날려 화로 안으로 흘러가 병사 곁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가 화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병사는 반짝이는 작은 주석 구슬로 변해 있었어요. 구슬 한가운데는 무용수가 달았던 리본과 똑같은 장식이 새겨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영원히 하나가 되었어요.

0: 친구들, 굳센 한 다리 병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겉모습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긴 모험 속에서 단 한 번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높은 창가에서 추락했을 때도, 거센 물결에 휩쓸렸을 때도,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도, 마지막 뜨거운 불 속에 있을 때까지도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는 크고 힘있는 겉모습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아주 작은 존재라 해도 마음속에 큰 용기를 품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잠시 동요 한 곡 듣고 나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동요 칠색 유화를 보내드립니다.
1: 이어서 두 번째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학교에 몰래 따라오는 귀여운 꼬마 사자의 모험 이야기.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학교를 따라온 꼬마 사자.
0: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자는 다른 사자처럼 무섭지 않고 마을 사람들 모두의 여웅이었어요. 특히 앨리스라는 소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한 사이였어요. 둘은 언제나 붙어다니며 공원이나 길가에서 함께 뛰놀곤 했어요.
1: 하지만 단 한 곳만 둘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바로 앨리스가 다니는 학교였어요. 엄격하지만 마음 따뜻한 홀랜드 선생님께서는 학교는 사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사자는 앨리스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매일 몰래 앨리스를 따라 학교까지 왔어요.
0: 학교 정문에 도착하면 사자는 온갖 기발한 방식으로 몸을 숨겼어요. 커다란 수음용 칠판 뒤에 살짝 숨기도 하고 선생님의 피아노 안에 쏙 들어가기도 하며 아이들이 걸어놓은 외투 사이에 꾹 웅크리고 숨기도 했어요.
1: 사자는 매번 이번엔 진짜 잘 숨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언제나 홀랜드 선생님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어디 숨어도 소용없다며 부드럽게 사자를 학교 밖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학교 밖 햇살 좋은 곳에서 낮잠을 자면 쉬는 시간 운동장에서 뛰노는 앨리스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 마침 학교 정문 앞에 노란 학교 버스 한 대가 서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버스 지붕으로 내리쬐고 있었어요. 사자는 딱 좋은 낮잠 자리다라고 생각하며 살며시 버스로 올라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어요.
0: 그런데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지 않고 학교 버스를 타고 박물관으로 현장 학습을 가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시끌벅적 버스 안으로 오를 때 아무도 버스 위에서 코골며 잠든 사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1: 한참 뒤 사자가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사자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2: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1: 버스는 완전히 낯선 길을 달리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사자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건물 앞에는 커다란 박물관 간판이 달려있었어요.
0: 박물관 안은 신기하고 멋진 전시물로 가득했어요. 사자는 곳곳에 숨기 딱 좋은 완벽한 장소들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긴 백식의 안에 들어가 숨어보기도 하고 거대한 비행기 모형으로 기어올라가 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쏙 들었던 건 반짝이는 낡은 갑옷이었어요.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1: 아이들은 고대 이집트 전시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숨어있던 사자를 발견했어요. 앨리스는 깜짝 놀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3: 어머나,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홀랜드 선생님께서 널 보시면 큰일 나.
1: 바로 그때 선생님께서 모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앨리스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0: 앨리스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한아름 가져와 사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둘둘 감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는 하얀 휴지로 꽁꽁 감겨 박물관에 전시된 미라와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앨리스와 사자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1: 그때 한 할머니가 코가 간지럽다며 사자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오, 고맙구나. 정말 편하네. 할머니가 고마움을 전하며 휴지를 살짝 당기셨는데 휴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0: 휴지가 풀리며 사자의 모습이 드러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셨어요. 박물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앨리스는 사자가 전혀 나쁘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외쳤지만 경비 아저씨와 홀랜드 선생님의 엄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어요. 사자는 슬픈 마음으로 박물관을 떠나야만 했어요.
1: 해가 저물며 하늘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거센 바람까지 휘몰아쳤어요. 사자는 학교 버스 뒤에 세워진 빨간 트럭 위에 올라가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지고 바람은 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더니 길가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뿌리째 쓰러뜨렸어요. 넘어진 나무가 길 한가운데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어요.
0: 달리던 학교 버스는 급히 멈췄어요. 운전사 아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앞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고 홀랜드 선생님은 아이들을 걱정하며 근심이 태산이었어요.
1: 트럭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꼭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사자는 조용히 트럭에서 내려 모든 사람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왔어요.
0: 아이들은 하나둘 사자의 넓고 포근한 등 위에 차례로 올라탔고 홀랜드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올라타셨어요. 모두 사자의 부드러운

0: 좋은 갈기를 꼭 붙잡았어요. 사자는 힘차게 달려나가 길을 가로막은 커다란 나무를 가뿐하게 뛰어넘었어요. 비와 거센 바람 속에서 사자는 아이들을 태운 채 말길을 질주했고 길가 사람들은 이 멋지고 특별한 모습을 보며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1: 무사히 학교에 돌아왔을 때 헐랜드 선생님은 사자의 목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어. 너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진짜 영웅이야. 사자는 말은 못하지만 친구를 아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거예요.

0: 오늘 준비한 두 가지 동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도 굳센 병사처럼 용기를 갖고 꼬마사자처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모 대동의 말이 끝나자 그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는 느릿느릿 대꾸하였다. 북성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나는 동의했습니다. 송분을 쳐야 할 필요가 있으니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필요하다고 해서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송분은 성벽이 굉장히 튼튼한 데다가 적군도 많다고 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송분을 손에 넣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똥은 장국도의 수수께끼 같은 말 속에 숨은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송분 공격은 자신이 있습니다. 전투력이 높은 사방면군에다 일방면군까지 힘을 모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튼튼하다면은 적을 끌어내서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 장국도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나는 금방 한 가지 문제만 제기했습니다. 바깥 형편만 말했지요. 사실 우리 내부도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 특히 거북한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요. 사방면군은 산적이라느니 군벌주의라느니 하는가 하면은 악의 환 소베토 구역에서 철수하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전섬 소베토 구역을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말이 참 많거든요. 더 한심한 것은 이 장암흑애를 로련한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다들 우라가 치비로 있는데 어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국도는 모태똥을 힐끔 보고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었다. 국도 동지, 그런 말에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더러 조조라느니 주왕은 곡두각시 한원제라느니 하면서 내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저 못 들은 척하는 게 좋지요. 그런 일에 일일이 마음을 쓰다가는 큰일을 그리시게 되지요. 의관을 붙이는 사람은 어디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큰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국도는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문에 레닌이 연방을 논함이라는 글을 써서 마치 우리가 서부 연방정부를 세운 것도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 대통령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이런 정치 문제는 여유로울 때 천천히 토론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곳을 찾아 배불리 먹은 다음 며칠을 두고 논쟁을 해도 되겠죠. 장국도가 이런저런 문제를 둘러댔지만은 모 대통령은 슬기롭게 헤쳐나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장국도는 입을 꼭 다물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말을 꺼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방면군 동지들은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조직 문제가 합류 후에 새로운 형세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뭘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방면군 전체 동지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사방면군은 10만 명이나 되지만은 조직에 자기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서향전 동지가 왜 부총지휘가 될 수가 없겠습니까? 진청호 같은 동지가 왜 총총시원이 될 수가 없지요? 또 우리 사방면군 동지들은 왜 조항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야 본심을 드러놓는군. 모 대통은 장국도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장국도를 혁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로 여기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었다. 말문이 열리자 거침없이 바라는 것을 늘어놓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가가 아니라 당

사람과 흥정하는 장사 지같았다.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자 장국도는 속이 후련하였다. 그는 물을 한 컵 들이키며 웃었다. 송분을 치는 일은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송분은 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에 옹이 없다면 얼마든지 될 일이죠. 전화 한통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을 오다니. 모태똥은 낯빛이 어두워지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당신이 한 얘기는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주도록 하지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다. 장국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음을 달고 모태똥과 료영을 문 밖까지 바래주었다. 모태똥은 중로화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다. 줄레, 왕가상, 장문천, 주덕, 박고가 찾아와 화덕 둘레에 앉더니 물었다.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태똥이 장국도를 만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나서 말하였다. 장국도는 내내 조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진창호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장국도 동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해달랍니다. 단독 결정권도 있어야 한다더군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값이 점점 올라가는 걸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을 했는데도 조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남이 군벌이라고 할까봐 겁을 내지만 실은 그자가 바로 군벌이란 말입니다. 장문천이 목소리를 높이었다. 왕가상도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야 사방명구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기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입니다. 왕가상은 층계를 올라오느라고 힘들었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군대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거느린 사람이 많다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어찌 무상계급이 정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구가 안경을 축혀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모동지,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모태똥은 사람들이 넌없이 흥분하자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태똥은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하였다. 지금 양보를 안 하면은 송분을 칠 수 없고 송분을 치지 않으면은 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북상하지 않으면은 선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겠지요.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들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주울레가 고개를 숙이고 긴 수염을 매만지다가 갑자기 고개를 건뜻 들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종종치위원 자리를 장국도에게 양보하지요. 안됩니다. 군사권력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장문천이 기세 높게 말하였다. 내가 종석의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장국도한테 종석이를 맡기면 되겠지요. 그러더니 장문천은 고개를 한쪽으로 젖히었다. 나르는 모자 체형 아래로 화가 잔뜩 난 눈빛이 매섭게 번쩍이었다.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모태똥이 담뱃대를 꺼내들고 왕가상한테서 얻은 입담배를 담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담배를 다 태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총정치위원 자리를 내놓는 게 좋겠습니다. 종석이는 당이 벌이는 모든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장국도가 이용을 하여 생각지 못한 일을 벌이면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태똥 동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주덕이 고개를 들며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튿날 군사위원회에서는 주덕을 홍군 총사령으로, 장국도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틀 뒤 또 서양제를 전선 총지휘로, 젠창호를 정치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리특을 부참모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중로화에서 중앙청추국 회의를 열었다. 장국도가 사방면군 상황을 보고하자 서향절이 빠진 것을 보충을 하였다. 드디어 토론을 하였다. 한동안 골치를 앓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것 같아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다. 졸래는 송번을 공격하기 위해 또다시 작전 추원을 짜기 시작하였다. 영웅은 강한 적을 이길 수는 있어도 굶주림은 이기지 못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피가 흘렀지만은 권력욕에 얻어온 사람은 대수로 보지 않는다. 홍군은 흑수에서 북으로 300여리쯤 걸어 눈 쌓인 타고산을 넘었다. 몰가이는 확 트인 골짜기였다. 부울룩하게 솟은 언덕 여기저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흩어져 있었다. 마을 몇 개라야 수십 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아래로 그다지 넓지 않은 몰가이하가 흘렀다. 몰가이에 있는 장종마을에는 흙수에 보루식 돌집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래층을 집짐승 우로 쓰는 나무층집이 많았다. 소화산 제자리를 잡은 후하론 라마 교사원은 호종남 군대가 도망을 가면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높다란 붉은 벽만 남아있었다. 산골짜기는 심노랗게 여물어가는 부리밭이 보기 좋게 널려 있었지만 서장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고 없으니 그림이 떡이었다. 사방은 거무충충한 원시림으로 백옥이 둘러싸여 있었다. 게다가 큰 부대가 머물기는 마을이 너무나 작았다. 전사들은 대부분 야영을 하였다. 마을 둘레나 반머리, 나무 아래는 어디나 천막이 빼곡하였다. 몰가이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이라 8월인데도 바람이 차가웠다. 전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벌벌 떨었고 여전히 맹물에 삶은 나무를 먹으며 버티었다. 좀 나은 것이라야 풀에다 곡식을 좀 섞어서 쓴 죽이었다. 바싹 여윈 사람들이 이제는 부종으로 누런 밀랍처럼 부석부석하게 부었다. 환자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었고 불만은 갈수록 커만 갔다. 기물에도 갈수록 초조해지었다. 왜 아직도 송본을 차지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지, 왜 이 지랄 같은 고장에 눌려앉아 떠나지 않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리앵도는 아직도 키무레네를 돕고 있었다. 이 영은 사람이 많이 주로 연으로 되었다. 키무레와 리앵도가 한창 천막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철추가 달려와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장 동지, 우리 폐 환자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가더니 약이 떨어진 데다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제 저녁에 나물 두 사발을 갖고 가는데 조금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 밥입니까? 멀쩡한 사람도 먹기 싫은데 환자가 먹는 건 더 힘들지요.

0: 아침 일어나지 않아서 만져보니 숨이 없었습니다. 두철추의 얼굴에는 금방 닦은 듯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가무잡잡하고 건장하던 사람이 지금은 여의요 말이 아니었다. 외서는 뭘 어쩌려는 것인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김우래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이렇게 날마다 몇 사람씩 굶어 죽다가는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죽고 말겠습니다. 다들 싸우다 죽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자 리앵도가 말허리를 잘랐다. 아, 됐어요. 그만들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불평을 부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양식을 마련할지 궁리나 해봅시다. 김우래도 아랫사람 앞에서 너무 멋대로 말한 것 같아서 머쓱해 하였다.
1: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몰가의 하나를 지나 동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서쪽에는 양식을 구하러 온 전사들이 너무 많던데.
0: 김우래는 야무진 사람으로 한 개 패를 선발한 뒤에 나머지를 모두 집에 남겨두기로 하였다. 그는 두철추도로 양식을 살 수 있게 은전을 넉넉하게 챙기라고 당부하였다. 김우래와 리앵도는 30명 남짓한 전사들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면리 못 가서 김우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머리도 어지러워 났다. 요 며칠 밖에서 잤더니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아랫사람들 앞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몽땅 이행도한테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였다. 일행은 10리쯤 걸어 한나루터에 이르렀다. 강물이 얕아서 걸어 건너도 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각반을 풀고 있는데 건너편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리었다. 김오래가 어서 가까운 숲으로 달래가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 늦었다. 전사 한 명이 총에 맞았다. 서둘러 숲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피를 많이 흘려 벌써 숨을 거둔 뒤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8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교 전임 부회장 림금선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연예기획

0: 대기환 회사에서 사업하면서 동시, 성인시, 수필 등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남성화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1: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남성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0: 예, 남성화 시인은 1972년 3월에 안도현에서 출생했습니다. 안도현 동풍소학교를 거쳐 안도현 제4중학교와 안도현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 연변대학 외국어학부 1호 전업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에 중앙당교 경제관리 전업 본과를 또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안도현 제4중학교에서 1호 교사로 사업하다가 연변대학 류학 양성중심에서 한국어과 과장으로 사업했으며 그 후 연변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 촉진회 부회장, 연변 아동문화학회 부회장 등직을 역임하고 길림성 엘리트 영예기획유한회사 총경리직을 맡아 사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연속 두 번이 샛별 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외에 중국조선족 중소학교 교사수기 응모대회, 전국조선족 어린이 이야기대회, 조선족 중소학교 세 가지 언어 랑송대회 이러니 그리고 또 조선족 어린이 동시랑송대회 이런 활동들을 한 번도 아니고 수년간이 진행했습니다. 그는 또 성인시도의 각 공개 간물에 수십 수 발표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남성화 시인의 문학에 대한 리에는 어떠한지요?
0: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학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아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는다. 젊어서는 부모가 그려준 그림에 따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출근하느라 내 꿈이 무엇이었던지 생각할 길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나의 손길에서 벗어나자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문학의 꿈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나의 아버지는 1960년대 북경대학 중문학부에서 공부했다. 그 후 그렇게 좋아하셨던 교육사업을 그만두고 정치사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학만은 그만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활이 곤란하던 70년대 80년대에도 우리 집에는 책이 많았다.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꼭 책을 써낼 거라고. 그러면서 짬짬이 글을 쓰셨다. 하지만 끝내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일찍이 뇌출혈로 급작스레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막내딸이 시집가는 것도 못 보시고. 그래서 남몰래 결심한 적이 있었다. 언젠간 내가 아버지 꿈을 이어갈 것이라고. 사실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인가 어려서부터 나의 글쓰기 능력도 늘 선생님들이 칭찬을 받았다. 학창 시절엔 늘 나의 장문이 모범 장문으로 뽑혀 방금마다 돌아다니며 읽혔다. 그런 내가 사춘기였던지는 몰라도 대학교 때 부모님이 하라던 조문학부를 선택하지 않고 기어코 일본어 전공을 선택했던 것이다. 내가 문학을 시작하게 된 건 2018년에 다른 선생님과 함께 연변 청소년 문화발전 촉진회를 성립하여서부터였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예술을 선양하고 교류하는 무대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을 되새겨준과 동시에 나 또한 문학에 대한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였다. 연변일보, 연변문학, 송화강 등 간행물의 성인수를 수십수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 조선족 소년부와 아동문학작품집에도 꾸준히 동시를 발표해 문학은 모든 미완성과 아쉬움을 포옹해주는 공간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만하지 못한 사랑,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시선을 넓히고 마음의 폭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아동문학을 통하여 세상의 순수한 모습을 배우고 지금은 동시와 성인시를 함께 쓰며 두 가지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글쓰기가 삶의 일부가 된 나에게 문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학은 나에게 현실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자 잃어버리기 쉬운 감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터전이다. 그래 내가 특별히 동시를 쓰기 시작한 마음은 순수함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른의 시선에 익숙해질수록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아동문학을 공부하며 배운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은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근본이 되었다. 동시는 화려한 수식이나 깊은 철학이 필요한 글이 아니다. 작은 꽃, 바람, 별, 아이들의 웃음 같은 평범한 것들 속에서 숨겨진 행복과 순수를 발견하는 일이다. 나는 동시를 쓰며 어른이 되어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감성을 다시 되찾는다. 현실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이 가장 따뜻하고 맑은 모습을 글로 기록한다. 결국 나에게 문학은 두 개의 마음

0: 품게 해준 존재다. 성인시로 삶의 깊이를 배우고 성장하며 동시로 세상의 순수를 지키고 따뜻함을 간직한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남송화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먹보입니다.
2: 먹보, 남송화. 달력은 먹보래요. 햇님을 꼴깍 삼키고도 성차지 않아 달과 별도 꿀꺽 삼켜버리죠. 어제를 먹고 나서 오늘을 먹고, 오늘을 먹고 나면 내일도 먹지요. 이렇게 하루하루 365일 먹고도 배가 고픈가 봐요. 또다시 새해를 먹을 준비를 해요.
0: 예, 이 동시는 달력을 인격화해서 먹기를 좋아하는 먹보로 화하고 달력이 먹보가 되어 햇님도 꼴깍 삼키고 달과 별도 꼴깍 삼킨다고 하면서 달력이 시간을 잡아먹는 그 어떤 동물처럼 표현시켰습니다. 시인은 달력을 통해서 어린 독자들한테 시간의 류수처럼 빨리도 흘러감을 강조하면서 이런 시간을 물처럼 써버리지 말고 아껴서 실제를 하도록 귀띔하고 있습니다. 동심을 잘 살리기 위해 먹보한테 먹히는 시간을 형상적으로 그려내므로써 시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구름 이야기입니다.
2: 구름 이야기, 남송화. 송이송이 하얀 구름, 노루미만 탐하다 쨍쨍 햇빛에 까맣게 타버렸어요. 어머나, 이걸 어쩌나. 깜쟁이 되어버린 제 모습에 너무도 슬퍼 주르륵 주르륵 눈물을 흘렸대요.
0: 예, 이 동시는 날이 흐려 구름이 까맣게 되는 걸 쨍쨍 햇빛에 타서 까맣다고 하고, 그렇게 깜쟁이가 된 구름이 또 제 모습이 너무도 슬퍼 주르륵 주르륵 눈물 흘린 것이 바로 비로됨을 애들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햇빛이 타서 까맣게 된 구름이라든가 또 깜쟁이 된 모습이 슬퍼서 눈물 흘린다는 표현이 아이들의 동심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아이스크림입니다.
2: 아이스크림, 남송화. 엄마 사준 아이스크림 꽃밭에 앉아 냠냠. 나 한 입 먹고 햇님 한 입 먹고. 더위에 도벌이 빨갛게 달아오른 해당화도 뒤질세라 한 입 슬쩍.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0: 예, 이 동시는 엄마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꽃밭에 앉아 냠냠 먹는 아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나 한 입 먹고 한 입 한 입 먹고. 더 발효해서 또 더위에 두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해당화도 한 입 먹는다고 상상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고 칭찬합니다. 더운 햇빛에 아이스크림이 더러 녹는 것을 아예 한 입도 한 입 먹는다고 한 것이 묘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꽃밭에 앉혀놓음으로써 꽃과 햇님과 나와 함께 아기자기한 모습을 그려낸 게 또 특이합니다.

0: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소문입니다.
1: 소문 남성화. 혼자서는 너무 심심하나 봐요. 쉿 할수록 궁금증이 커지나 봐요. 친구가 많을수록 신나한대요.

0: 예, 이 동시는 이 퍼뜨리지 말아야 할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아이들이 그 허영심을 동심의 반죽에서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놈은 이 혼자서는 너무 심심해합니다. 누가 옆에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쉿 할수록 더욱 궁금증이 커진다고 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소문이란 그 놈이죠. 이 놈은 친구가 많을수록 더욱 신나한데요. 참 이 동심에 꼭 들어맞게 잘 표현한 동시 식구입니다. 이 동시에서 이 소문이라는 흥체도 없고 냄새도 없는 추상적인 사물을 인격화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묘합니다. 예.
1: 이 시는 그 뭐 동시로 썼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소문은 또 어른들 세계에서도 역시 이 소문은 똑같은 그런
0: 아, 그렇죠.
1: 흥체로 퍼지지요.
0: 그렇죠.
1: 네.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작별인사입니다.
2: 작별인사 남성화 자박자박 들리네 계절 밟는 소리 이갈 조용히 떠나는 소리 은행잎 우소소 바람다리 깊혈 때 내 맘 사푼사푼 눈꽃 되어 내리네 잘가 안녕 인사도 곱게 입맞춤하며 수줍게 수놓는 매화꽃 사랑 오는 봄 언제면 다시 만날까 스스로 잡아보는 차가운 악수 효리바람 울며 울며 들판 누빌 때 친구야 다시 한번 안아보자 떠나도 잊지는 말자 하늘도 땅도 하얗게 웃으며 작별의 눈물 소리 없이 부릴 때 눈물은 얼어 터져서 향기 날리고 내 맘 내 맘 망부석 되어 천지간에 하얗게 비석으로 나무리

이 시는 이 어린이들이 눈높이에서 계절과 이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수작입니다. 시에서 살펴보면 이 청각적 이미지가 생생하게 안겨옵니다. 자박자박 들리니 계절 밟는 소리, 은행잎 우수수 바람 따라 깊을 때. 동시는 이 소리와 리듬이 중요한 장르인데 이 시는 발걸음 소리, 낙엽 소리, 바람 소리를 의성어로에 살려 아이들이 귀로 듣는 듯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서의 추상적 감정을 구체화한 것도 돋보입니다. 시구에서 보면 이 내 마음 사푼사푼 눈꽃 떼어 내리니, 내 마음 망부석 떼어 슬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마음이 눈꽃이 되고 돌이 되는 동심 특유의 환상적 비유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 동시에서 또 반복과 후렴구의 그 리듬감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잘가 안녕이라든가 떠나도 잊지는 말자 등 부분에서는 동요가사처럼 반복되는 짧은 구절이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따라 부르거나 외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는 어른이 읽어도 공감되는 동시 혹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나는 동시로서의 의미가 깊습니다. 순수한 동심만을 위한 시라기보다는 이별의 경험을 처음 겪는 아이에게 슬퍼도 괜찮고 기억하면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위로를 전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가을의 향기입니다.
1: 가을의 향기 남성화. 가지마다 초롱초롱 춤추는 풍선들, 빨강 우유 먹고 빨갛게, 노랑 우유 먹고 노랗게, 오색룡룡한 향기에 발목 잡힌 기러기들 가던 길 멈추고, 하얀 양떼 몰고 가던 바람 나비등이 올라 땀 훔친다. 저만치 가을이 뒷짐지고 미소 짓는다.

0: 이 동시는 1년에서 가을의 향기를 빨간 풍선, 노란 풍선에 비유해서 향기가 둥둥 날아다니는 모습을 형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우유는 풍요로운 그 가을의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말하겠죠. 리 하면 땡빛이라든가 시원한 바람이라든가 가을비가 보내주는 수분이라든가 하이간이 등등을 우유에 비유했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연에서는 오색 영롱한 향기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발목 잡힌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너무 극하니까. 그리고 3년에서는 양떼를 몰고 가던 바람이 나비등이 올라 땀을 훔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4년에서는 진짜 가을이 완연한 모습이 저만치서 뒷짐지고 미소 지낸다고 합니다. 전반시가 가을의 향기를 느끼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비입니다.
2: 봄비 남송화. 톡톡 튀는 음표들 깔락깔락 리듬 타는 소리. 하얀 살구꽃 작은 허리 배시시 비탈고

0: 기지개 켠 아지랑이 보슬보슬 빈 하늘 실실이 잡아당긴다.
1: 예, 이 동시는 이 봄비를 여러 가지 상관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봄비를 그 상관물인 음표로, 예, 그래서 음표들이 깔락깔락 리듬 타는 소리라 하고, 또 봄비 내리는 소리를 형성했습니다. 또 봄비가 내릴 때 하얀 살구꽃이 동작과 아지랑이 동작을 이끌어내는데, 이 동시 가장 정체로운 백미는 바로 마지막 부분이 아지랑이가 긴 하늘 실실이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와, 이건 진짜 아주 잘된 표현입니다. 아지랑이가 보슬보슬 그 긴 하늘을 잡아당긴다는, 결국 하늘을 끈처럼 실실이 잡아당겨서 당기울 때의 그 끈이 바로 봄비라는 것입니다. 기발한 상상을 발휘한 그 빼어난 표현입니다. 시인이 재치가 잘 보이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외입니다.
1: 외, 남성화. 꽁은 푸드득, 고니는 훨훨 모두 모두 잘 나는데 닭은 왜 높이 못 날지, 오리는 왜 먼데 못 날지. 같은 날개 다른 신세, 알고 보니 울타리 때문이구나.
2: 예, 지금 이 꽁이나 고니는 훌훌 모두 모두 잘도 나는데 닭은 왜 못 날까? 라고 반문하면서 그 원인을 울타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시인은 이 동시에서 울타리를 강조하면서 사람의 의식이 관건임을 강조합니다. 짐승들이 무슨 의식이 있겠소만, 여기서는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0: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울타리를 깨고 나올 때만이 저 높은 하늘을 훌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같은 날개의 서로 다른 신세는 결국 의식 때문이라고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동심적으로 썼지만 은근히 그 리면이 천리를 깔아준 그런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 시 제목이 왜가 바로 그 애들한테 어떤 그 의문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래서 반문법 썼죠. 네.
1: 왜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이신도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 그 중국의 그 여병렬 그 과학작가가 쓴 책 있죠. 무엇 때문에?
0: 아, 예. 네.
1: 그때 그러니까 그 한어로는 뭐 스왕거우였어. 예. 그런데 모든 자연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그래서 그 원리를 아주 그 예, 뭐 차근차근 설명해서 하는 그지. 그때 아마 그 책이 아마 전국각지에 많이 그
0: 유행됐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 통해서 또 아이들이 많은 걸 배웠고.
1: 예.
0: 그러니까 뭐 격장범이라 할까?
1: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는 아 어떻게 저런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 의문, 여기서 이 호기심이 유발돼서 또 예, 그걸 알아나가는. 예.
0: 그렇습니다. 역시 동시 창작이 한 개의 방법이죠.
1: 예. 그러니까 어떤 의문표를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고 또 누구의 해설을 들은다면 어,
0: 그 해답을
1: 터득하는. 예.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초승달입니다.
2: 초승달, 남송화. 울할매 등 옆이면 조근조근 들려오는 옛 이야기. 저 개수나무에 숨겨진 많고 많은 울할매 옛말 보따리. 강아지 뚝 떼어먹었다는 저 빵조각. 오늘따라 어쩐지 구부정한 울할매 등 같다.
0: 예, 이 동시는 예, 초승달을 우리 할매 그 굽은 등에 비유하면서 많고 많은 우리 할매 옛말 보따리를 끄집어내고 또 강아지가 뚝 떼어먹었다는 빵조각에다도 또 예, 초승달을 비유했습니다. 이래서 초승달을 예, 아주 형상적으로 묘사해냈습니다. 그 초승달은 예, 지금도 계속해서 조근조근 옛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음 짠하면서도 묘하게 엮은 동시입니다.
1: 네, 한창 무르익는 이 가을에 남송화 시인의 재미난 동시를 감상하고 또 님 선생님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룡정시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자원을 기반으로 용납을 경로로 경영 모식을 지탱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산수, 량전, 변경, 민속 등 우세 자원을 연결하고 전역 관광 제품 체계를 부단히 풍부해 특색이 뚜렷하고 경영 모식이 다양하며 체험감이 뛰어난 변경 문화 관광 새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겨레일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에서는 룡정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변경 문화 관광 세장 여건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를 따라 룡정시 개선 툰진에 들어서면 300여 헥타르에 달하는 어량전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선족 풍정 민막들이 저는 사이사이에 자리잡고 논카페의 향긋한 커피향이 시골 들녘에 퍼집니다. 전통 농경 자원과 새로운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이 서로 융합돼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으로 향촌 진흥을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폭이 이곳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룡정시 회승문화관광발전위원회사 운영주관 소신춘입니다.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개선 툰진의 광소촌과 선구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마을은 차별화 배치를 실현해 도합 16개 민박을 조성했는데 그중 6개는 유휴주택을 개조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홍색현악, 민속객거 부대 대상을 조성했습니다. 봉사지를 더 높이기 위해 현재 정품 논카페를 조성하고 있고 선구촌에는 정품 생태식당을 건설해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동시에 더 풍부하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렵니다. 전원 풍경이 커피 문화와 만나면서 변경 향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자가 운전 관광, 단거리 관광 유람객들이 찾아와 기념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문화 관광 새 브랜드에 의탁해 증수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촌입니다. 지금 변강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향 창업한 대학생들도 있는데 우리와 민박 분야에서 합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대외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영업을 시작하면 해마다 연인수로 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331 국도 길림성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8개 관광 봉사 쉼터 가운데 하나인 백금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깔끔한 주차장과 구전한 충전시설, 캠핑카를 위해 전문 설치한 물, 전기, 보급 구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기초 보장 기능은 장거리 자가 운전 관광객들의 가장 절박한 수요인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캠핑카, 물, 전기 보급, 장거리 운행차의 临시 휴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천진 관광객 주보로입니다. 퇴직한 후에 자가 운전으로 전국을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개 도시를 가봤습니다. 해남에서부터 북극촌까지 다 가봤습니다. 단동에서 331 국도를 따라 이곳에 와보니 331 국도 길림 구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도로 상태에서 입문 봉사, 봉사 쉼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좋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정말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 자가운전 관광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경 도로로 불리는 이 길은 전국 각지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룡정시 백금향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 사업일꾼 염재린입니다. 평소 관광객은 주로 동북 삼성에서 오는데 장춘, 심양, 대련, 할빈의 자가운전 가족 관광객이 위주이고 기타 성외 관광객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광객 중 종로년 장거리 객거 자가운전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주차, 화장실 이용, 물자 보급 등 기초 봉사 외에도 관광 봉사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변경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 봉사를 제공하고 331 국도 길림 구간만의 전용 문화창의 제품도 마련해 풍경 감상 플러스 물자 보급 플러스 기념 방문의 완전한 관광 동선을 구축했습니다. 비암산은 331 국도 룡정 구간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풍경구로서 룡정의 천연 생태 산체 공원이자 331 국도 변경 풍광 회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 감상과 기념 방문 명소입니다. 풍경구에서는 개방식 풍경 감상 배치를 통해 331 국도를 따라 찾아온 관광객들이 나무 잔도를 거닐며 맑은 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지는 산야의 시적 정취를 몰입식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룡정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 총경리 손우입니다. 비암산 풍경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경치가 특별히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꽃바다가 전면 개방됩니다. 331 국도는 문화관광 견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룡정은 논의 풍경이 있고 변경의 볼거리가 있으며 문화의 깊은 저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룡정시에서는 계속해 331 국도 연선 자원 개발과 자원 융합을 깊이 추진하고 몰입식, 체험식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해야 하며 전역 관광 부대 시설을 완선해 변경 문화관광 새 브랜드를 전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성당의 선전부, 성교육청, 공청단 길림성위, 성분열연합회, 성세일대 관신사업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선진사적 발표 활동이 19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성 우수 청소년 본보기들의 풍채를 집중 전시하고 신시대 소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성당의 선전부 부부장이고 성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공청단 길림성위 부석이 해성학, 성분열연합회 부수석 서삼단,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발표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단계별 추천 전문가 평가 심의와 사회 공시를 거쳐 전성에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30명이 선발됐습니다. 발표 활동 현장에서는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명단을 정식 발표하고 우수 소년 대표들에게 영예 증서와 생화를 수여하고 특집 단편 영상을 통해 이들의 성장 이야기와 분투력정, 선진 사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대면 인터뷰, 현장 전시 등 본보기와의 교류 및 상호 소통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인 우찬이 권시아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성장 이야기를 나누고 본보기 인도자들도 무대에 올라 성장에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도 전국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평이된 우리 성의 마이페가를 무대에 요청해 영예 증서를 발급하고 함께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됩시다를 대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들에게 2027년 장춘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마스코트를 증정했습니다.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칭호 획득자 권시아입니다. 이 영예는 단순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전성 우수한 소년들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본보기들의 사석을 듣고 신시대 소년들이 본보기를 따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변강 소년의 책임과 담당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본보기들을 따라 배워 영예를 지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꾸준히 노력 분투해 신시대 변강의 훌륭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2: 연길 향강 전용 화물기 항로가 19일 정식 개통됐습니다. 이는 연변 항공 통상구에서 처음으로 월항로 대만구로 가는 전용 화물기 항로를 개통한 것으로 길림성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9일 점심 12시 55분 보잉 B737-800BCF형 전용 화물기 한 대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 안정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살아있는 킹크랩을 가득 실은 항공편이 중국 향강으로 직항했습니다. 이 항공편은 경동항공회사에서 비행 임무를 맡았습니다. 항공편은 점심 12시 55분에 연결에 도착하고 저녁 6시 50분에 향항에 도착합니다. 이 항로는 우리주가 국내 국제 쌍순환 새발전 구도에 깊이 융합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전연 교두보이자 연변 높은 수준 개방 새구지를 구축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합니다. 연계 조양천 국제공항 항공물류부 경리 전충군입니다.
0: 항만지형 베이징다시형
2: 이 항공편은 북경대흥 연결 향항 북경대흥 항로를 집행합니다. 이 전용 화물기 항로 개통으로 연변의 신선식품 5시간 향항 직배송이 가능해져 운송시간이 대폭 줄고 중간 고리가 간소화됐으며 화물 손상 비용이 절감됐고 신선식품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 출입 겸 변방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연변 항공통상국 직능에 입각해 하나의 항공편 한 개의 전략 전문 근무 보장 방안을 내오고 도착 즉시 검사, 검사 즉시 통과시키는 작업 모식을 엄격히 실시해 싱싱한 킹크랩의 출경을 위해 소중한 통관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촌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킹크랩 수입 집산지입니다. 심해손 킹크랩은 살이 많고 맛이 좋아 해내외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향항으로 보내는 킹크랩은 여러 차례 중개 운송을 거쳐 운송 과정의 충격과 긴 소요 시간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결 향항 전용 화물기 항로가 개통된 후 살아있는 킹크랩이 훈촌 통상구 륙로로 입경한 후 곧바로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으로 운송돼 향항까지 직항하면 비행시간이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향항으로 운송되는 킹크랩 중 일부는 향항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일부는 향항을 거쳐 동남아 시장으로 운송됩니다. 연결세관 부관장 학봉정입니다.
3: 신통로 사용
2: 새 통로는 보세 수입 플러스 분산 수출 모식을 취해 킹크랩이 훈촌 종합 보세구에서 포장, 계량, 통관, 수출을 완료한 후 바로 연결 국제 항공 통상구에 도착해 검사를 받고 식기까지 전반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이 모식은 신선 수산물의 수출을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제 연변조치 우세를 바탕으로 종합 보세구 등 개방 플랫폼의 기능과 연결 항공 통상구 중추 역할을 발휘해 특색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길림성 대외무역 질적 향상과 증량에 조력하렵니다. 육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지도중심이 18일에 설립됐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향후 전문 심리자문사 초빙, 자원봉사대오 조직건설 등 방식으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이 분산적에서 개통적으로 일반적에서 전문적으로 피동 대응에서 주동 예방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수학의 계절 안도현 량강진의 대지의 선물이 가득한 가을 장터가 활기차게 열려 동북 가을만의 독특한 생활 정취를 풍깁니다. 작은 장터는 농가의 땀과 수확을 담고 있으며 향촌의 생생한 민생 풍경을 보여줍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18일 홈장에서 펼쳐진 중국 축구 갑급 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광동 광주 표범팀에 져 4연패를 했습니다. 오는 10월 6일 연변팀은 장춘 하태팀의 안방에서 25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일이었습니다.
4: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주에서 보급하고 있는 왕벌 품종 및 표준화 양봉업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배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가 1,000만 원인 훈촌 길도 농업 옥수수 가공 대상이 지난 8월에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주로 급속냉동 찰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생산량은 50만 개에 달합니다. 대상이 2025년에 착공된 이래 기업은 반석진의 이 대규모 재배농과 옥수수 공급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 라고 재배농가 협력해 옥수수 600헥타르를 재배했으며 만나 2000, 만나 2018 등 두 개 품종을 선택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재배농에게 기술 지도를 제공하며 정밀화 관리를 실시해 옥수수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올해 약 2천만 이삭의 옥수수를 수확했는데 기업은 량질 옥수수를 선별해 가공 생산에 투입하고 옥수수의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수확 당일 즉시 가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급속냉동 찰옥수수는 시장 수요가 높아 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장소에 널리 공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각종 요식기업으로 판매됩니다. 네, 올해 판매액은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정시 덕신향 남양촌의 고추가 요즘 수확기를 맞으며 농가들은 고추 수확 판매 가공에 분망합니다. 덕신향 남양 고추 재배 전문 합작사에서는 올해 20헥타르의 고추를 재배했는데 전체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자람세가 좋아 수확기는 8월에서 소리 내리기 전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수확기간이 길고 생산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확된 고추는 가공공장으로 실내가 심층 가공을 거쳐 마른 고추, 고춧가루 등 특색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번창은 향촌진흥의 핵심 수단입니다. 최근 연간 남양촌은 천혜의 자원에 발붙이고 특색 농업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합작사를 연결고리로 삼아 표준화 재배와 정밀화 보호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술 향촌진입지도를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배, 채집, 가공, 판매를 일체화한 봉사체계를 부단히 보완하고 밭, 작업장, 시장, 전사슬을 성공적으로 소통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남양촌은 향후 고추 특색 우세 산업에 지속적으로 주력하면서 부단히 재배 기술을 최적화하고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고추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전환 승격을 전력으로 추동함으로써 특색 산업의 고품질 발전으로 향촌 전면 진흥에 에너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연간 훈춘시 경신진에서는 산업사슬을 꾸준히 보완하고 업태 모식을 풍부히 하며 특색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힘다 하면서 이 해당화 산업을 적극 육성해 화훼경제를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시켰습니다. 2025년 훈춘시에서는 정부 인도 플러스 기업 투자 플러스 촌집체 지분 참여 모식으로 경신진 해당화 고표준 재배 산업단지를 세우고 세척, 건조, 압착, 추출 등 기능을 일체화한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 원료 판매에 그쳤던 공경을 탑파하고 재배에서 최종 판매에 이르는 일체화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경신진은 성숙된 산업체계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전시, 판매, 문화관광을 단체로 하는 제품 판매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해당화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단지는 단행간 주변 촌민들을 고용해 근처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재배능수 기술장인 전자상거래 달인 등 취업군체를 육성했습니다. 경신진 천민 류청상은 산업단지 설립 초기부터 이곳에서 일을 거들었는데 농한기에만 이래도 한 해에 1, 2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해당 화산업이 이루어낸 화훼 경제는 농촌의 유휴로력 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촌집제 경제를 발전 장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향촌의 인재지능, 산업지능이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근래 도나시 한장향은 생태와 지역 우세에 비추어 농가 주변의 유효 공간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특색 뜨락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면서 농가의 작은 유효 공간을 소득 증대의 화수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향촌의 유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농가의 현지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기 위해 한장향은 향촌의 주거 환경 정돈 향상을 계기로 뜨락의 잡동산이가 방치된 등 문제를 힘써 개변시켰습니다. 각 전 당지부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재배하거나 양식하거나 번식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농가가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해 뜨락에서 남새 제철 과일을 재배하고 가금류 양식을 발전시키게 했습니다. 뜨락 경제에는 주거 환경을 미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휴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뜨락의 경치가 있고 경치의 산업이 있으며 산업 안에 소득 증대가 있는 양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 한장향은 보조금 정책을 통해 대중에게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는 농가의 적극성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뜨락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혔습니다. 향호향에서는 또 기술 지도를 통해 뜨락 재배 양식 산업의 발전을 착실하게 주동하고 작은 뜨락이 지속 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도록 보장해 향촌 지능 발전의 내생 동력을 활성화시킬 타산입니다. 네, 앞으로 한장향에서는 이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뜨락 경제를 주거 환경 정돈, 향촌 문화 관광 및 특색 농업과의 심층적인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름다운 향촌 환경을 만들고 실속 있는 부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네, 올해 우리 조에서는 혼춘, 도문, 활용, 룡정, 안도 이 다섯 개 변경 현시 양봉호에 250여 마리의 우량왕벌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네, 이는 변경지역 특색 양봉산업을 발전시키고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양봉업을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 승격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우량왕벌을 받긴 받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잘 정착시켜 내년 봄에 활짝 날아오르게 할까? 또 이

표준화 양봉이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고 막막함을 느끼신 적 말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연변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우량왕벌품종과 표준화 양봉

0: 부탁드립니다.
1: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꿀벌 품종에 대해 가지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번 우리 두 축산본소에서 네. 이번에 나누어진 왕벌 품종은 네. 극동 흑벌, 네. 동단 2호,
0: 네.
1: 카르파티아, 가니올라, 황황계, 동북 흑벌 네. 등 6개 우령 품종을 포함되는데
0: 네.
1: 이 품종은 모두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선정하고
0: 네.
1: 육종한 것으로
0: 네.
1: 우리 주 산지 기후와 양봉 환경에 적합합니다.
0: 네.
1: 아래 우리 이 품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극동 흑벌
0: 네.
1: 이 품종은 추위에 매우 강하고
0: 네.
1: 야생 환경 정력이 뛰어나며 월동 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0: 네.
1: 벌통 방어력이 강하고
0: 네.
1: 병해충 저항성이 비교적 좋아
0: 네.
1: 미련 조건이 좋지 않은 산간 병영 지역에서
0: 네.
1: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장점이라면 월동 손실률이 적고 봄철 벌세력 회복이 안정적이며 야생 미련 이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하지만 이 품종은 자극받으면 흥분하기 쉽고 공격성이 네. 비교적 강해 관리할 때 벌에 쏘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0: 네.
1: 이 벌은 아주 강합니다.
0: 네.
1: 우리 이 야생에서도 보면은 생명력이 강해요.
0: 네.
1: 이 벌. 그리고 극동 흑벌 사양 관리에서 주의점이라면
0: 네.
1: 관리 작업 시 조용히 행동하고
0: 네.
1: 벌통을 갑자기 두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1: 월동 전 충분한 먹이를 비축하고
0: 네.
1: 벌통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0: 네.
1: 벌세력이 지나치게 강해 과도하게 분봉하는 현상을 잘 관찰하고
0: 네.
1: 분봉 통제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1: 다음 송단이옵니다.
0: 네.
1: 이 품종은 국내에서 육종한 잡종 벌 품종으로 꿀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월등 성능도 양호하며
0: 네.
1: 분봉 성향이 비교적 약합니다.
0: 네.
1: 벌 세력이 빠르게 확장하는 특징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1: 이 품종의 장점이라면
0: 네.
1: 꿀 생산량이 높고
0: 네.
1: 관리가 비교적 쉬우며 온순한 편이어서 대규모 사양에 적합합니다.
0: 네.
1: 이 품종은 미련이 부족할 때 먹이 소모량이 큽니다.
0: 네.
1: 장기적으로 미련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벌세력이 쉽게 저하되는 것이 특점입니다.
0: 네.
1: 송단 2호를 사용한다 할 때에는 미련이 부족할 때 제때 보충 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0: 네.
1: 밀채집 기간에는 벌통 공간을 제때 확장해 꿀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0: 네.
1: 잡종 특성상 2세대 이후
0: 네.
1: 품질 퇴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왕벌을 교체해야 합니다.
0: 네.
1: 우리 간단히 말해 우리 지금 장백산 지역에 보면은
0: 네.
1: 이 송단 규모가 좀 큰 집에는 송단 2호를 많이 네. 예, 합니다.
0: 네.
1: 근데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0: 네.
1: 그런 게 진드기병
0: 네.
1: 그리고 이 관리가 따라 못 가가지고
0: 네.
1: 이 우리 그러니까 사양 이 사료가
0: 네.
1: 부족하기 때문에
0: 네.
1: 벌들이 굶어 죽는 현상이 많고
0: 네.
1: 그리고 이 미련 자체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 이 꿀벌은 양을 많이 꿀을 많이 떠옵니다.
0: 네.
1: 꿀을 많이 또 아주 온순해요.
0: 네.
1: 그리고 대량적으로 우리 양봉하는 데는 그래도 송단 2호가 장점이 있어요.
0: 네.
1: 이 우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한 그 우리 극동자 흑벌이나 그것보다
0: 네.
1: 생산량이 한두 배 정도 높습니다.
0: 네.
1: 그리고 순해요, 이 벌은.
0: 네.
1: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봉할 때 보면은 이 관리할 때 우리 분봉할 때 신경을 아주 많이 써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0: 분봉할 때요?
1: 예, 예, 네, 분봉할 때.
0: 네.
1: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 봤을 때는 보통 규모화로 지금 한다는 집들은 네. 송단 2호를 많이 씁니다.
0: 아, 송단 2호
1: 예.
0: 규모화에.
1: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왕벌을
0: 네.
1: 해마다 바꿔줘야 돼요.
0: 네, 해마다.
1: 해마다 바꿔줘야
0: 네.
1: 돼요. 그래야만이, 이가 또 왕벌이 또, 그런 거 왕벌이 새끼를 많이 쏘요.
0: 네.
1: 그래, 해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카르파티아 품종입니다.
0: 네.
1: 이 품종을 보게 되면, 유럽 원상 흑벌 계열로 온순하고,
0: 네.
1: 월동 성능이 좋으며, 꿀 채집 능력이 우수하고,
0: 네.
1: 본교 생산량이 많습니다.
0: 네.

0: 이 품종은 사람을 잘 쏘지 않아 네.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1: 네.
0: 하지만 이 품종은 범철 벌새력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립니다.
1: 네.
0: 때문에 대량 개화하는 꿀 채집 시기에는 벌새력 확장 네. 속도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양 관리 주의점이라면 범철 관리 시 네. 충분한 보온과 보충 먹이를 공급해 벌새력의 조기 회복을 도와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봉교를 생산하려면 전용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이도 벌에 이제 특정 우리 여기도 이거 듣는가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벌이 유럽벌하고
1: 네.
0: 우리 중화벌이
1: 네.
0: 예, 그러니까 접한 거예요.
1: 네.
0: 이 벌이. 근데 이 벌이 보면은 사람을 공격을 다 안 합니다.
1: 네.
0: 이 벌도 대개 우리 이 지역에 쓰는 거 한 40% 정도 될
1: 네,
0: 겁니다.
1: 예. 플러스 많이 차지하네요. 네,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 가니올라 품종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우량벌종으로 네. 매우 온순하고 월동 능력이 네. 탁월하며
1: 네.
0: 병 저항성이 좋습니다.
1: 네.
0: 미련 상황에 맞춰 스스로 벌새력을 조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0: 이 품종은 공격성이 거의 없어 현장 작업이 편리하고
1: 네.
0: 월동 기간 먹이 소모가 적으며
1: 네.
0: 응애 등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비교적 좋습니다.
1: 네.
0: 하지만 미련이 끝나면 스스로 산란을 크게 줄여
1: 네.
0: 벌새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집중적으로 굴 채집할 때 벌새력 증강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양 관리에서 주의점 할 점이라면 미련이 끊어지는 시기
1: 네.
0: 벌새력 변화를 잘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인공 보충사를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굴 채집 전에 미리 벌새력을 키워 놓아야 합니다.
1: 네.
0: 이 각종 벌의 인자 특성이 다 있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좋기는 이 처음 접하는 분들은
1: 네.
0: 우리 이런 방송이나
1: 네.
0: 이 자료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1: 그렇죠.
0: 관찰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황황개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잡종, 육종 계통으로 꿀 생산성이 좋고
1: 네.
0: 벌새력 정식 속도가 빠르며
1: 네.
0: 아카시아 등 대규모 미련에 적합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봄철 벌새력이 빠르게 커져
1: 네.
0: 단식에 집중적으로
1: 네.
0: 꿀을 생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1: 네.
0: 단점이라면 분봉 경향이 강하고
1: 네.
0: 미련 조건이 좋지 않을 때 먹이 소모가 큽니다.
1: 네.
0: 때문에 품종 순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을 사용한다 할 때는 분봉 징후에 자주 확인하고
1: 네.
0: 미리 분봉하지 못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1: 네.
0: 미련 부족 시 제때 당액을 보충하고
1: 네.
0: 주기적으로 왕벌을 교체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동봉 흑벌입니다.
1: 네.
0: 이건 우리 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많이 신경 쓰는 벌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동북 지역 토착 우량벌종으로 혹한의 산간 기후에 최적화되어 월동 능력이 매우 강하고 야생 미련 리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추위와 질병 장성 강하고
1: 네.
0: 병영 산간 지역 환경 적응력 가장 뛰어나 야생 꿀 생산에 유리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은 우리 꿀 생산량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대신 우리 정부 이 지원 보조금도 좀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이 꿀벌은 사람도 잘 쏩니다. 그리고
1: 네.
0: 야생에서
1: 네.
0: 이 기후 우리 장백산 지역에 봤을 때는
1: 네.
0: 기후가 이제 아침 기후가 찼고 저녁 밤 기온이 차할 때는 그래도 다른 벌들은 막 얼구나 하는데 이 벌은 조금 안 그래요.
1: 네.
0: 우리 질병 이 걸리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강합니다 이 벌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꿀을 대신 야생 꿀인자란 그 브랜드를 활용인자 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1: 네.
0: 대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꿀은 또 고가를 받을 수 있어요.
1: 네. 네.
0: 단 이 품종은 공격성이 약간 있고
1: 네.
0: 분봉성이 존재하며 대규모 네. 단일 미련에서의 꿀 생산량은 더 품종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대신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또 벌들이 우리

0: 중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 지역에 요즘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 보통 꿀 한 25원 정도 받을 때 또 네. 이분들은 꿀 한 건에 한 100원 정도씩 팔았어요.
1: 네. 그렇네요.
0: 사양관리 주의점이라면 월동기 봉과 먹이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불통을 여는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0: 자연 분봉 현상을 잘 관찰하고 적절하게 분봉을 유도하거나 억제해야 합니다.
1: 예. 네. 그렇네요. 우리 여섯 가지 품종 우리 주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봅니다. 우리 월동 손실률이 적고 봄철 벌실의 회복에 안정적인 품종이 있냐 하면 꿀 생산에 좋은 품종 또 자체 그 자생 능력이 좋은 품종 다 각자의 특징이
0: 그렇죠.
1: 특점이 있는 만큼 이 특징에 맞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에서 이 여섯 개 품종과 함께 양봉업에서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 승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표준화 양봉이란 무엇인지요?
0: 예, 표준화 양봉은 과거 경험에 이전하던 조방식 양봉에서 벗어나
1: 네.
0: 품종 선발,
1: 네.
0: 벌통 설비, 사양 관리, 병해충 예방, 꿀 수확, 가공, 저장의 전 과정을 통일된 기술 규범에 따라 진행하는 양봉 생산 방식입니다.
1: 네.
0: 벌세력 안정, 꿀 품질 향상, 농가 노동 부담 경감,
1: 네.
0: 안전한 벌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며
1: 네.
0: 우리 주 양봉 산업을
1: 네.
0: 고품질화로 이끈의 핵심 방안입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러면 표준화 양봉업에서는 어떤 요구에 도달해야 합니까?
0: 표준화 양봉업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필수로 합니다.
1: 네.
0: 첫째, 우량종 자원 조건입니다.
1: 네.
0: 지역기 우화 밀원에 적합한 우량 왕보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왕보를 갱신해 품종 퇴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이번에 우리 주 보급한 6종의 왕벌이 바로 그 기초 자원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표준화 설비입니다.
1: 네.
0: 규곡에 맞는 표준 벌통,
1: 네.
0: 꿀 소비, 꿀 채취 설비,
1: 네.
0: 위생적인 생산 도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낮고 파손된 벌통 사용을 배제, 벌산물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지금 우리 요즘에 여기나 내가 간다, 우리 그, 자동화
1: 네.
0: 벌통.
1: 네.
0: 그거를 요즘에 벌통. 이제 제가 그 테스트 중입니다.
1: 네.
0: 이제 테스트 하면은 거기에는 우리 벌통 안에 온도,
1: 네.
0: 벌의 질병,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꿀을 채집할 때
1: 네.
0: 거기에 숙성도
1: 네.
0: 다 이제 우리가 어떤 AI 기술로 해가지고
1: 네.
0: 자동화로 핸드폰에 이어집니다.
1: 네.
0: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1: 네.
0: 필요하시다면은
1: 네.
0: 우리 함께 이제 연구소에 와가지고
1: 네.
0: 같이 보고 서로 제가 바라는 거는 표준화
1: 네.
0: 더 우리 갱신해가지고
1: 네.
0: 나가는 것을 이제 그 추천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사양 관리입니다.
1: 네.
0: 봄 관리, 굴 채집 시기
1: 네.
0: 관리, 가을 관리, 월동 관리 등 계절별 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네.
0: 벌세력 관리, 먹이 보충, 분봉 관리를 규범에 맞춰 실행해야 합니다.
1: 네.
0: 넷째로는 병해충 예방 방제입니다.
1: 네.
0: 응예, 각종 꿀벌 병을 예방 위주로 관리하고
1: 네.
0: 금지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1: 네.
0: 약물 사용 기준을 준수해 꿀벌 제품의 약물 잔류를 막아야 합니다.
1: 네.
0: 다섯째로는 밀원지입니다.
1: 네.
0: 벌통 배치 장소에 밀원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1: 네.
0: 농약 살포 위험이 적은 안전한 밀원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1: 네.
0: 여섯째로는 꿀 생산에서 위생 조건입니다.
1: 네.
0: 꿀 채취, 려과, 저장 과정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꿀벌 제품 품질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여섯 가지 표준화 관리로 한다면 꿀 품질이 오르고 가격도 같이 오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지금 가을철에 양봉 농가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관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요?
0: 예, 그렇다면 가을철은 벌떼 월동 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 네.
0: 월동 준비나
1: 네.
0: 첫째, 꿀 수확 후 월동 먹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입니다.
1: 네.

0: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직 보면은 우리 보통 늦어서 네. 이 우리 꿀벌 먹이를 11월 중순 다 끝나야 됩니다.
1: 네.
0: 밀원이 끝난 뒤 벌통 안 저장 꿀 양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네. 당력 사료를 제때 보충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벌 세력을 정대하는 것입니다.
1: 네.
0: 불필요한 약한 벌통은 합병시키고
1: 네.
0: 건강한 일벌 위주로 네. 월동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벌병 응애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요즘에 가을철 들어서 일이 급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어제 농가 일을 하면서 이 벌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1: 네.
0: 벌을 이렇게 무심히 관리 안 하고 할 때는 저리 옹예병이 네. 엄청 심해요.
1: 그렇죠.
0: 예. 그래 이거 꼭 인다 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1: 네.
0: 가을철 옹예 피해가 커지면 월동 중 벌떼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밀풍기가 끝난 뒤 적기에 방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월동용 벌통 상태를 점검하고
1: 네.
0: 보온 자재를 미리 준비하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네. 이 올해 우량 왕벌을 보급받은 농가가 가을철 이 새 왕벌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떤 점에 중시를 돌려야 할까요?
0: 새로 우리 보급받은 우량 왕벌을 가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좋은 월동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왕벌 투입 시 벌꾼의 분위기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1: 네.
0: 직접 넣기보다는 왕벌빵을 활용해 서서히 벌들이 새 왕벌의 냄새에 적응하도록 해야 왕벌을 죽이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 왕벌 투입 후 산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1: 네.
0: 정상적으로 산란하는지 확인하고
1: 네.
0: 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새 왕벌군은 먹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 네.
0: 가을 밀원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1: 네.
0: 먹이 부족으로 벌군이 왕벌을 거절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보충사료를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응애 등 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제를 잘해서 새로 부화하는 어린벌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주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것이 특점인데요. 이 벌떼가 안전하게 월동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요?
0: 자, 우리 주 백령 지역은 혹한 그 추운 날이 길기 때문에
1: 네.
0: 월동 성공의 관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네.
0: 첫째는 충분한 양질의 월동 먹이 확보입니다.
1: 네.
0: 월동 기간 벌떼는 꿀을 먹으며
1: 네.
0: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면 겨울 속에도 굶어 죽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항상 이 양을 잘 체크해가지고
1: 네.
0: 좀 충분한 양을 주는 거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월동할 때 탈수력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1: 네.
0: 움직거리면은 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도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월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우리 떡개 같은 것도 이제 온도계 그 벌 나드는 그
1: 네.
0: 문 창구에 거기다 이제 두고 체온만 잘 보관함 그 우리 측정하면 돼요.
1: 네.
0: 둘째는 적절한 보온 관리입니다. 너무 네. 과도하게 보온하면은 벌들이 확 활동하게 돼요. 먹이 소모가 커지고
1: 네.
0: 너무 보온이 부족하면 추위 피해를 입으니 지역 기후에 맞춰 벌통 위 옆면 위주로 보온을 하고
1: 네.
0: 밑바닥은 통풍을 잘 시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월동 벌군을 꾸리는 것입니다.
1: 네.
0: 가을에 병해충 방제를 잘하고
1: 네.
0: 어린 건강한 월동벌이 많이 확보해야 겨울을 잘 넘기고 이듬해 봄에 빠르게 벌세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월동 중 벌통 내 습기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 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1: 그렇네요. 최근 기후 변화로 밀원 개화 시기가 자주 변동하는데요. 양봉 농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0: 자, 그렇다면 기후 변화로
1: 네.
0: 개화기가 앞당겨지거나
1: 네.
0: 늦춰지고
1: 네.
0: 밀원의 지속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주변 밀원 식물의 개화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1: 네.
0: 농촌 기술부서의 기상 밀원 정

0: 정보를 잘 정취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동양봉을 하는 농가는 개화식이 변동에 맞춰 방목 이동
1: 네.
0: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미론이 끊어지는 공백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1: 네.
0: 보충 사료를 미리 준비해 벌군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우량 품종을 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미런 변화에 적응력이 좋은 지역 적합 품종을 사용하면 기후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표준화 사양 관리를 실천해 벌군 자체의 정성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책입니다.
1: 그렇네요. 이 표준화 양봉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이 양봉을 실천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까?
0: 네. 표준화 양봉은 단순히 기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1: 네.
0: 첫째, 우량종 사용과 규범화된 관리로 벌군 폐사,
1: 네.
0: 위험이 줄어 생산이 안정화됩니다.
1: 네.
0: 그리고 흉작 위험이 낮아지면서 매년 생산량이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 꿀과 벌산물의 품질이 일정하게 높아집니다.
1: 네.
0: 고품질 제품은 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단위 생산당 수익이 높아집니다.
1: 네.
0: 셋째로는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어 약품 구매 등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 표준 생산 기준을 만족하면
1: 네.
0: 향후 지역 브랜드 제품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어
1: 네.
0: 판로 확대 기회도 얻게 됩니다.
1: 네.
0: 결과적으로 생산 안정, 품질 향상, 원가 절감, 판로 확대를 통해 양봉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어집니다.
1: 네. 앞으로 우리 양봉 농가를 위해 어떤 기술 지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0: 자, 앞으로는 변경 지역 양봉 산업이
1: 네.
0: 조방형에서
1: 네.
0: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네.
0: 먼저
1: 네.
0: 우량왕벌 보급 사업을 계속 추진해
1: 네.
0: 농가가 쉽게 좋은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상시적인 현장 방문 기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 네.
0: 계절별로 봄관리, 밀풍기 관리,
1: 네.
0: 가을 관리, 월동 관리, 현장 지도를 펼치고
1: 네.
0: 농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1: 네.
0: 셋째로는 양봉 기술 교육을 실시해 농가들이 표준화 사양 기술, 병해충 예방 기술,
1: 네.
0: 벌산물 품질 관리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넷째로는 농가의 벌산물 생산 위생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1: 네.
0: 향후 브랜드화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네.
0: 이를 통해 작은 꿀벌이 변경군종의 소득 증대와 부민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 네, 오늘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이 우량 왕벌 품종과 표준화 양봉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 우량왕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우리 지역 기후와 미론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표준화 양봉이 결국은 내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조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것이 특징인데요. 예, 오늘 최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갈철 새왕벌의 안정적인 정착과 월동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기후변화로 미론 개화 시기가 변하는 것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하신다면 내년 봄 여러분이 볼 통은 더욱 튼튼하고 알찬 꿀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표준화 양봉을 실천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도 분명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도 이 양봉 농가를 위해 다양한 기술 지도와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변경지역 산간비료을 활용한 고품질 벌제품 생산과 브랜드화 그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소의 기술 지원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 여러분이 양봉농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서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사철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 분 한 분씩 또 배우는 시간도 가져왔는데요.
1: 예. 네.
3: 맞습니다.
0: 자, 배우면 배울수록 이 사철가.
1: 그 매력이. 그렇죠.
0: 예. 그지 없죠. 그지 없죠. 그지 없죠.
1: 예. 참. 예. 그 단간. 네. 사철가를 전번 시간에 이미 한번 저희가 또 한번 짚어갔었죠. 그래서 네. 집에 돌아가셔서 저는 반드시 또 이렇게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하시는 도중에 네.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예, 있는 대로 다 예,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좀 많은 거를 좀 해결하고자 네. 지금은 안 되더라도 집에 가서 복습하실 적에 네. 그것이 또 좋은 어떤 소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마음에서 꼭 제대로 큰 소리로 항상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생각으로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예. 생각으로 연습을 엄청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네. 제자 중에도. 네. 그런데 직접 생각으로 하는 연습을 이제 몸이 악기니까 악기로 딱 꺼내보면 네. 전혀 생각으로 하는 연습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크게 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들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담담하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이산 저산
1: 꽃이 피니
0: 늘 합중적 분명 거품이로구나. 아이고, 다
1: 검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다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날 백발한 신호구나.
0: 그렇죠.

0: 방초
1: 그렇죠. 승화시키라 시고 옛부터
0: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1: 하나 둘
0: 가을이 돌아오면

0: 그러죠.
1: 너무 잘하셨네요.
2: 연습을 잘하셨죠.
1: 정말 잘하셨습니다.
2: 네.
1: 아, 전반 시간에 그 쭉 한 분씩 해보신 후로 네. 오늘 같이 처음 하는 건데 일초월장한 느낌이 예, 들기는 합니다. 혹시 연습도 중 혹은 방금 하실 적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윤성학생은요?
3: 월백 백이 자꾸 뜨는
1: 백이? 그죠? 월백 백백백 쟁반 위에 올려놓고 소리를 쟁반 위에서 이렇게 굴러가듯이 가야 되는데 자꾸 덜커덩거리거든요. 그러면 월백 백백 이러다고 싶죠. 그래서 여기서 발음으로 만약에 고쳐가자면 백을 월백 올 백을 백으로 가지 말고 부액으로 가면 백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올백 이렇게 덜커덩거리지 않게 여기 쟁반 후에서 계속 이렇게 굴러가듯이 소리를 하면 올백 천지 백원 이렇게 되겠죠. 예.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야.
3: 월백 설백
1: 그렇죠. 무서워하지 마시고 설백 두들가지 마시고 설백 자
3: 월백 설백
1: 그렇죠.
3: 천지백 허은님
1: 그렇죠.
3: 모두가
1: 모두 백. 모두

0: 두가 뜨지 않게 모두 두 모두가 모두가가 되지 않게
1: 모두가
0: 그렇죠.
1: 백바르흐바시로
0: 백바르흐가 이렇게 지칭대가 있다 그러면 백바르흐로 치는 것이 아니라 백바르흐로 가야 되겠죠.
1: 백바르흐바시로
0: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좋습니다.
2: 야, 이게 그 소리를 예. 배워보시면서 여러분 좀 느껴보셨는지 저는 방금을 보면서 또 느낀 부분이 있는데
0: 아, 그러세요?
2: 그냥 글자를 예. 뭐 월백 설백
0: 그렇죠.
2: 근데 가는데 그것도 전에서도 그냥 전지백 아니고 전지백 이거 그 발음을 그냥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예. 확실하게 씹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2: 뭐든지 우리가 끈적끈적하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는데
0: 아,
2: 전지백 아니고 전지백 그렇죠. 발음을 씹고 나서 니은 받침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다음 가사를 가야 네. 되고
0: 그렇지만 네. 또 선이 안 끊기게
2: 끊기지 않게
0: 전에서 은을 갖고 혀의 힘을 네. 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백원이 또 니의 이를 끌고 가서 이 모두 가 백바르흐 바시로구나 이렇게 오는 거야 되거든요.
2: 그러니까 좀 온갖 예. 그러니까 노래하는 이 사설은 예. 그냥 여기서 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선으로 연결돼서
0: 오,
2: 그냥 맞습니다. 끈끈이 우리가 엿가락을 쭉 늘리면 예. 여시끈 안 지는 것처럼
0: 맞아요.
2: 오, 이어진 것 같은 느낌.
0: 아.
2: 예. 그래서 아니, 판소리를 배우면 다른 노래보다 이게 와 이건 이렇게 예. 끈적끈적하게 다 이어지네. 예.
0: 예. 기가 막힌 예술이죠.
2: 예,
0: 정말
2: 그러니까요.
0: 이거는 정말 예,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냥 지금 천지 백, 월백, 설백의 백만 지금 제가 예. 얘기를 해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다 뒤에 부분을 파악을 다 해주셨어요.
2: 예.
0: 얼마나
2: 느낌에 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게 우리가 판소리라는 거는
0: 예.
2: 네. 정말
0: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시자면 네. 이 산 저 산도 저희 식대로 만약에 한다면 이 산 저 산이 자꾸 나올 거예요.
2: 네.
0: 공명을 찾는다고. 근데 이 산 저 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이 산 저 산 꽃이도 꽃이 아니라 꽃이 핀인데 자꾸 꽃이 이렇게 뜨거든요. 덜컹거리지 마셔야 됩니다.
2: 네.
0: 그래서 계속 미끄러 가듯이 얼음 위를 막 뛰어다니시지는 않죠. 보통 얼음 위는 미끄러서 이렇게 슬슬 가는데
2: 네.
0: 자꾸 저희는 이렇게 좀 허방하니까 자꾸 톡톡 이렇게 뛰거든요. 절대 덜컹거리지 않게 저는 덜컹거린다는 얘기를 좀 많이 쓰기는 네. 합니다. 발성에서. 그래서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로 가야 되는데 꽃이 비니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묘야 사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그냥 소리 글자가 얹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분명고법이로구나 이렇게 덜컹거리거든요. 네.
2: 한 글자 한 그렇죠. 글자씩 이렇게 꼭 씹으면은 판소리 맛이 안 나요.
0: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근데 거기 글자들이 지워져 있으니까 법은 찾아왔건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식대로 불리려면 법은 찾아왔건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덜컹거리지 않게 가야 된다는 게 있죠. 소리의 선, 성음이 가는 길 이렇게 조금 더 깊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0: 그리고 제저 헐로 들렸거든요. 제저 헐예를 꼭 피지 않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번 시간 봐도 훨씬 좋으셨고 혹시 여사님은 어떻게 좀 무슨 좀 연습하실 동안에
3: 연습하실 때 예. 이게 이렇게 선생님 딱 이렇게 배워주는 거 들을 때는
0: 예.
3: 딱 그런 것 같은데
0: 예.
3: 그다음에 함의 범우는 또 이렇든가 저렇든가 이렇게 생각되는 게
0: 아,
3: 예. 많더라 말입니다.
0: 봤습니다.
3: 예. 그다음에 예. 다시 들어보면 그렇다면 그다음에 함에는 또 그 왕성 같게 하게 되고 그러네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딸꼭지르고 어떤 뭐 등 늙어지 그렇죠. 이런 거는 네. 조금 이렇게 알만한데 네. 선생님 저분이 임성호 할 때 황구 이거 찢어지게 해라며 이랬자 그만가
0: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내 그거 집에가 이거 암만 생각해봐도 다른 거는 알만하게 되고 황이 찢어진다 소리를 모르겠다 맙니다 그래 이제 와서 이 송구가 물어봤습니다 그 황구 이거 선생님 찢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나 어. 황구 이렇게 이리요 팔이 이렇게 가라겠 어 그런 감이 그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휘날리면 이것도 선생님 찢어지래 그러니까나 송말 들어보거나 그것도 또 휘나 이렇게 발을 벌러지더라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3: 어 이렇구나
0: 그래서 찢는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하는 거는 아구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는 아를 얘기할 때 아, 아 이렇게 많이 하시죠. 여기 아 이렇게 하는데 아라고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국 같은 경우에도 자꾸 한 글자로 생각을 하면 황국 황국 이렇게 되는데 시작을 황국인데 우리는 황국 황국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는 무릇 글자라는 거는 자음 있고 몸 있잖아요. 자음은 크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음은 엄청 사이즈가 작은. 그래서 황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황, 황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는 거죠. 황국 단풍도 뜨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휘날리며 같은 경우에도 휘날리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휘날리며 휘날리어 휘날리어야 되니까 소리가 근데 휘날리어 하면 못 휘날리거든요 휘날리는 거에 따라서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휘날리어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박은지 학생은 좀 어떤가요?
4: 저는 연습할 때 네. 글자 선생님 금방 말하신 글자 자음 모음에서
0: 네 마이크 들고요 마이크 조금 앞으로
2: 네, 네.
4: 선생님 말하신 글자 자음 모음에서 연습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어느 부분인가요?
4: 할로 상품 갔을 때 할
0: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할로 상 이렇게 할로인데 할로 이렇게 하는 가게 할로가 아니라 할 할로 이렇게 가야 되죠. 할로도 아니고 그러죠. 예, 이런 소리. 안지원 학생은 어떤가요?
5: 저는 제절개에서 좀.
0: 오, 제절개. 제절개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3: 제절개는.
0: 그러죠. 근데 끝마무리.
3: 제절개를.
0: 길 받침을 내가 듣고, 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를.
3: 를.
0: 그렇죠? 르가 를. 흩어지지 않게
3: 를
0: 힘 놓지 마시고
3: 굽히지 않는 황국
0: 황이 황국이 아니라
3: 황국 단풍도 어떠헌고
0: 어떠를
3: 어떠헌고 어떠헌고
0: 그러죠 지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저는 사실은 남도 소리는 발음이 네. 제일 문제가 발음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쭉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백발을버시로나 했죠. 무정 세월은
1: 무정세월은
0: 좋으세요? 무정 같은 경우에도 무정 이렇게 하면은 조금 깊이 얘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연구개라는 게 저희들이 있잖아요 네. 연구개 네. 그래서 혓바닥으로 제일 끝에 입천장을 이렇게 한번 쑥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제일 뒤에 부분이 좀 말랑말랑해서 연할 연자를 써서 연구개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둘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무정 이렇게 되면 코로 향하는 공기가 차단되거든요. 연구기를 너무 들어버리기 때문에 비각을 막아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쿵 좀 떨궈주실까요?

0: 제 느낌은 한 80%? 80% 정도만? 10%, 20% 정도만 살짝 떨어지면 무적에서 무장 세월은!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자, 한번 시도해볼게요. 자,
1: 무정 세월은!
0: 얼씨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정이 무정이 아니라 무성으로 가는 거죠. 무정 세월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손 따라가 볼까요? 자,
1: 무정 세월은!
0: 얼씨구! 끝없이 흘러가고!
1: 끝없이 흘러가고!
0: 조금 너무 시원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더디없이 좀 이렇게 너무 허망하게 흘러가셔야 되는데 덧없이 흘러가고 미녀가 돼버리거든요. 흥이 납니다.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덧없이 아쉬움이 꽉 차서 덧없이 흘러가고 자
1: 덧없이 흘러가고
0: 이내 처음 자
1: 이내 처음
0: 좋으세요. 이내의 애를 이내 애라분 몸을 이내 마지막에 꼬리를 절대 힘을 풀지 마시고 이내 정장
1: 이내 정
0: 감아주세요. 마지막 공을 자
1: 이내 정
0: 얼씨구 정
1: 정
0: 춘도
1: 춘도
0: 그렇죠. 아차 한 번
1: 아차 한 번.
0: 아차 한 번. 아이고, 아차. 아이고, 아차. 아니, 저 우리 올랐다는 아차거든요. 근데, 아차 한 번이라, 아차 한 번.
1: 아차 한 번.
0: 그 다음에, 늙어. 늙어.

0: 흔. 자, 다시 청춘은.
1: 어시고 무슨 목이 나왔죠? 무슨 목이죠? 다루치기죠. 그 유명하다는 다루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루치기에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루치기가 띠인데, 요 띠리리리의 첫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머리 힘은 어디서 오느냐. 다시 정추의 제일 마지막 끝에 꼬리를 절대 풀지 마셔야, 입을 거기서 얻는 거죠. 흐 자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다시 정춘.
0: 다시 정춘.
1: 어, 어려워라.
0: 어려워라.
1: 무척 어하세상. 건너주세요. 올라갈 겁니다. 어하 아까 얘기했던 아구성 어허가 아니라 어하 화세상자
0: 화세상
1: 그렇죠. 번님네돌
0: 번님네돌
1: 그렇죠. 하나 둘 이래한 말
0: 이내 한말
1: 들어보소
0: 들어보소
1: 그렇죠. 잘하십니다. 인생이 모두가
0: 인생이 모두가
1: 그러죠. 백년월
0: 백년월
1: 팽 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년월
0: 백년월
1: 산다고 해도
0: 산다고 해도
1: 훨씬 더 그렇죠. 병든 날과
0: 병든 날과
1: 병이라는 글자를 병응으로 가지 마시고 비여응 세 글자로 가요. 비영이라는 글자가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병든 날과 잠든 날 자
0: 병든 날과 잠든 날
1: 병든 말아서 올려가세요. 병든 날과
0: 병든 날과
1: 그렇죠.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병

0: 그렇죠. 걱정 근심. 자,
1: 걱정 근심.
0: 아시고 다 제허면.
1: 다 제허면.
0: 그렇죠. 어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2: 네.
0: 아, 오늘 준비 정말 특별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네. 탁. 예, 어, 너무 좋은데요. 걱정 근심. 다 제허면.
1: 걱정 근심.
0: 그렇죠.
1: 다 제허면.
0: 단40도.
1: 단40도.
0: 좋으신데요? 지금은 단 이렇게 어중간하게 올리지 마시고 말아서 분명하게 올려가세요. 단40도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1: 단40도
0: 못살 인생.
1: 못살 인생.
0: 하시고 아차 한 번.
1: 아차 한 번.
0: 죽어지면.
1: 죽어지면.
0: 죽을 때는 조금 슬펐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지면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아차 한 번. 죽어지면. 야.
1: 아차 한 번.
0: 아시오.
1: 죽어지면.
0: 그렇죠. 풍망자.
1: 풍망.
0: 그렇죠. 풍. 이 소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만 붙여간 거예요. 그러면 풍.

0: 이로구나. 자.
1: 이로구나.
2: 그렇죠. 땅국시 목이 또 나왔죠. 폭강치 물이라고 목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흑이로 호오로 뛰로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을 보면 흑이로 호오구나 찍어놓으라 그랬죠. 자,
1: 흑이로 호오구나.
2: 그렇죠. 호오구나.
1: 호오구나.
2: 그렇죠. 쉬고 사. 자,
1: 사.
2: 좋습니다. 사사를 스아 스아로 가세요. 절대 사 이렇게 안 칩니다. 사자
1: 사
2: 그렇죠. 아또 그것이 목이 나왔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 만반지수는
2: 만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말아서 올려가세요. 만반지수는

0: 아니라 한잔 술만도 못하느니라. 좋습니다. 세워라.
1: 세워라.
0: 마시고 세워라. 자
1: 세워라.
0: 세워라. 가지 마라. 자
1: 세워라.
0: 가지 마라. 좋으세요? 세워라. 이렇게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세워라. 자
1: 세워라.
0: 가지 마라.
1: 가지 마라.
0: 아까운
1: 아까운
0: 청춘들이
1: 청춘들이
0: 그렇죠. 청에서 응을 절대 놓지 마시고 정 그 흥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춘들이자
1: 청춘들이
0: 청춘 다시 갈게요. 자
1: 청춘들이
0: 청이라는 글자가 어라는 모음에서는 어하고 여기가 떨어지기 힘들죠. 쉽죠. 더 이렇게 적어 어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라 청춘을 스엉춘으로 수로부터 시작할게요. 청춘이 건너가겠습니다. 자,
1: 청춘들이
0: 지칠 때가 있다면 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0: 동그랗게 감아줄게요. 얼씨구!
1: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0: 너무 잘하시는데요?
2: 나갔네요.
3: 나 예전에 비 오더랑 가라. 비 오더랑. 예. 오, 또 다른 차원이에요.
2: 아, 그렇죠. 네. 오, 한판 다른. 네.
1: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그때는, 잘하세요. 그때는 네. 소학교에 금방 입학한 학생이었다면 지금은 중학교, 중학교 네. 졸업했겠죠.
1: 거중에 들으시는. 이수자의 문턱에 이제 다 들어오셨어요, 거의. 네. 거의, 네. 거의 정말 그 어렵다는 문턱을 이제 네. 다 지나왔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네. 쭉쭉 분야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3: 그럼요.
1: 네, 따라해서 따라 되는 그러니까. 거는 이렇게 네. 하시고 이제 집에 가서 많이 또 연습을 하시면서 또 이어가시면서 또 오는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3: 그러면
2: 아, 이게 괜찮으세요.
3: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중들을 향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박소연 선생님 좀 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따라 잘 부르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간 거예요. 앞서간 거예요.
1: 충분히. 그리고 또 자꾸 좀 저도 또 가서 돌아가서 좀 모니터를 가끔씩 하는 편이거든요. 에이. 그런데 할 때 보면 항상 생방송 오기 전에는 네. 아, 오늘은 좀 조신하게 좀 이렇게 좀, 네. 예, 좀 차분하게 좀 잘하자 하고서 저렇게 다시 해보면 네. 뭐 손이 여기 올라가 있고 막 이러고 막 거의 일어날 것처럼. 네.
3: 근데 그게 오랫동안 머리에 남거든요. 네. 예전에 네. 우리가 배웠을 때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네. 형상적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우리가 뭐 찔러서 소리 내라는 거라면 예.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만약 우리가 동영상을 본다 보신다면은 아마 예. 그리고 또 방송을 또 그냥 전파를 듣는 분들은 또 예. 우리가 또 상세하게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 뭐 쿡쿡 찔러라 그런 맞습니다. 부분 같은 경우는 예. 그냥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아요. 할 때는 아 그런 소리였구나.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단소리는 좀 조신하게 좀 레슨을 할 수 없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3: 네, 그렇게 다른 어쩔 수 없어요. 곳에서는 저희가 네. 이런 걸 배울 수가 없거든요. 아. 유일하죠. 우리가 오로지 우리 네. 연변 라디오 조선말
1: 그렇습니다.
3: 네, 조선어 방송에서만 여러분 특팀이에요. 이런 수업을 어디 가서 들으실까요? 저도 그 아마 여러분 뭐 인터넷 잘 보시잖아요.
1: 예.
3: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또 뭐 가르치는 걸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1: 아, 그러세요?
3: 예. 판소리, 예. 더구나 판소리는 없죠.
1: 예.
3: 판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지금 배우는 거라 전공 학생들을 가르친 거랑 저희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3: 예, 전공생들도 이렇게
1: 예.
3: 예. 이것보다 더 어렵게 배우나요? 난이도가 더 있게 가르치나요 혹시?
1: 그런가요? 제가 레슨을 할 때 좀 어떤 모습인지 어떤가요?
3: 아니 같은 사찰가잖아요. 네. 근데 사찰가를 우리가 지금 선생님께서 방송 수업이랑 네. 전공생들을 위한 수업이 다른가요?
1: 똑같죠.
3: 똑같죠. 그러니까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1: 아, 그럼요.
3: 예. 우리 전공생들도 부르는 걸 우리 부를 수 있다 이렇게.
1: 예, 그렇습니다.
3: 예전에는 사트 그 판소리 하면은 정말 그 전문 예능인들만 부를 수 있는 소리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셨어요.
1: 그렇죠.
3: 예.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게 양반들보다는 그렇죠. 백성들이 임금, 불렀던 소리잖아요.
1: 그렇죠.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이 예. 초청해서 부른 소리는 반소리밖에 없어요.
3: 예.
1: 임금님이 직접 명해서 반소리 소리꾼이 예. 앞에 와서 소리를 하게 한 거는 반소리가 임금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반소리였죠. 예.
3: 그러니까
1: 그 정도로 왕 앞에서 소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반소리가 예, 그렇게 됐죠. 예. 반소리에 대한 애정이 좀 제가 또 각별하다 보니까
3: 예.
1: 그렇습니다.
3: 소리를 배우면은 정말 여러분 또 나중에는 다른 뭐 노래를 대중 노래를 또 가요를 부를 때라도
1: 그렇습니다.
3: 이런 소리의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섞어서 부르면 그렇죠. 독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1: 예도.
3: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예. 이 사람이 부르는 거랑 우리가 판소리를 섞어서 부르는 거랑 분명히 맛이 예. 다를 거란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바깥이죠.
3: 거기다 한 가지 소리만 더 넣어도 지금 새 우리가 예. 방 후려치고
1: 그렇죠. 예. 다르치고
3: 다스리고 그 다르치고
1: 알코올 먹을 또 하고 예. 예. 거기 또 발음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또 예. 부분.

많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글자는 앞에 자음은 절대 크게 하지 마십시오. 글자는 크게 하지 마십시오. 글자는 항상 삐좁고 좁고 바늘구멍에다가 일단은 바늘구멍에 실을 넣은 다음에는 실을 후 그다음에 후 펴놓고

0: 그리고 꽃이도 꽃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꽃지비니. 그래서 먼저 들어간 다음에 봐라거든요. 저는 먼저 들어간 다음에 봐라예요. 들어도 못 갔는데 거기 밖에서 문 밖에서 그렇게 문 안에 지금 집에 못 들어갔는데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라는 거죠. 지금 들어간 다음에 보세요 이거예요. 네.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예, 쉽지는 않습니다.
1: 이 소리 그런 여러 가지 식임체들을 여러분 정말 장악을 잘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다른 연변 노래를 부르실 때에도 한 번씩 시도해보세요.
0: 좋습니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1: 한 번 시도 시도해보시면 분명히 맛이 달라질 것 같고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1: 나만의 소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노래는 우리가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판소리 목을 한두 가지만 놓으면
0: 너무
1: 색다르죠.
0: 예. 네.
1: 그러면 이것이 배운 거랑 안 배운 거랑 차이가. 그죠?
0: 그럼요.
1: 여기 있죠.
0: 그럼요. 네,
1: 맞습니다.
0: 응원합니다. 예.
1: 왜 한숨 쉬나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0: 너무 잘하십니다. 예. 예. 너무 지금 잘 따라하시고 지금 또 뒷부분도 사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는 건데 아까 한 3분의 1 정도만 나가도 됐던 것 같아요.
1: 다 갔잖아요.
0: 그런데 거의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따라하시니까 가능한 거든요. 그래서 정말
2: 집에 가서 열심히
0: 해야죠.
2: 여기서는 아무튼 이분들 따라하기 바쁜 것만 사실이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노력하는가 해서 조금 따라가기를 노력해야지. 여기서는
1: 워낙 열심히 워낙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0: 목이 또 좋으시니까 꼭 잘 하실 겁니다.
1: 자, 학생 여러분 잘 배우셨죠?
2: 네.
1: 오늘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의 노래 주문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사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0: 이산저산 꽃이 피니.

모태동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모태동의 말이 끝나자 그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는 느릿느릿 대꾸하였다. 북성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나는 동의했습니다. 송분을 쳐야 할 필요가 있으니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필요하다고 해서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송분은 성벽이 굉장히 튼튼한 데다가 적군도 많다고 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송분을 손에 넣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동은 장국도의 수수께끼 같은 말 속에 숨은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송분 공격은 자신이 있습니다. 전투력이 높은 사방면군이다 일방면군까지 힘을 모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튼튼하다면 적을 끌어내서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 장국도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나는 금방 한 가지 문제만 제기했습니다. 바깥 형편만 말했지요. 사실 우리 내부도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 듣기 거북한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요. 사방면군은 산적이라느니 군벌주의라느니 하는가 하면은 악의 환 소베토 구역에서 철수하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전섬 소베토 구역을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말이 참 많거든요. 더 한심한 것은 이 장암흑애를 로련한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다들 우라가 치비로 있는데 어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국도는 모태동을 힐끔 보고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었다. 국도 동지, 그런 말에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더러 조조라느니 주왕은 곡도각시 한원제라느니 하면서 내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저 못 들은 척하는 게 좋지요.

그런 일에 일일이 마음을 쓰다가는 큰일을 그리시게 되지요. 의관을 붙이는 사람은 어디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큰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국도는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문에 레닌이 연방을 논함이라는 글을 써서 마치 우리가 서북 연방정부를 세운 것도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 대통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이런 정치 문제는 여유로울 때 천천히 토론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곳을 찾아 배불리 먹은 다음 며칠을 두고 논쟁을 해도 되겠죠. 장국도가 이런저런 문제를 둘러댔지만은 모 대통은 슬기롭게 헤쳐나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장국도는 입을 꼭 다물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말을 꺼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방면군 동지들은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조직 문제가 합류 후에 새로운 형세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뭘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방면군 전체 동지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사방면군은 10만 명이나 되지만은 조직에 자기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서향전 동지가 왜 부총지휘가 될 수가 없겠습니까? 진청호 같은 동지가 왜 총정치위원이 될 수가 없지요? 또 우리 사방면군 동지들은 왜 중앙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야 본심을 드러놓는군. 모 대통은 장국도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장국도를 혁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로 여기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었다. 말문이 열리자 거침없이 바라는 것을 늘어놓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가가 아니라 당과 흥정하는 장사치 같았다.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자 장국도는 속이 후련하였다. 그는 물을 한 컵 들이키며 웃었다. 송번을 치른 일은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송번은 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에 옹이 없다면 얼마든지 될 일이죠. 전화 한 통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을 오다니. 모태똥은 낯빛이 어두워지지 않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당신이 한 얘기는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주도록 하지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다. 장국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음을 달고 모태똥과 류영을 문 밖까지 바래주었다. 모태똥은 중로화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다. 줄래, 왕가상, 장문천, 주덕, 박고가 찾아와 화덕 둘레에 앉더니 물었다.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 대통이 장국도를 만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나서 말하였다. 장국도는 내내 조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진창호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장국도 동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해달랍니다. 단독 결정권도 있어야 한다더군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값이 점점 올라가는 걸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을 했는데도 조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남이 군벌이라고 할까봐 겁을 내지만 실은 그자가 바로 군벌이란 말입니다. 장문천이 목소리를 높이었다. 왕가상도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야 사방면군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기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입니다. 왕가상은 층계를 올라오느라고 힘들었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군대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거느린 사람이 많다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어찌 무상 대급이 정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구가

안경을 축혀올리며 분통을 터뜨려야 한다. 모동지,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모태똥은 사람들이 눈없이 흥분하자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태똥은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하여 했다. 지금 양보를 안 하면은 성분을 칠 수 없고 성분을 치지 않으면은 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북상하지 않으면은 천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겠지요.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들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줄레가 고개를 숙이고 긴 수염을 매만지다가 갑자기 고개를 건뜩 들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종종치위원 자리를 장국도에게 양보하지요. 안 됩니다. 군사 권력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장문천이 기세 높게 말하였다. 내가 종석의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장국도한테 종석이를 맡기면 되겠지요. 그러더니 장문천은 고개를 한쪽으로 젖히었다. 나르는 모자 체형 아래로 화가 잔뜩 난 눈빛이 매섭게 번쩍이었다.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지었다. 모태동이 담뱃대를 꺼내들고 왕가상한테서 얻은 입담배를 담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담배를 다 태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종정치위원 자리를 내놓는 게 좋겠습니다. 종석이는 당이 벌이는 모든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장국도가 이용을 하여 생각지 못한 일을 벌이면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태동 동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주덕이 고개를 들며 말하여 한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어 한다. 이튿날 군사위원회에서는 주덕을 홍군 총사령으로 장국도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여 한다. 이틀 뒤 또 서양제를 전선 총지휘로 진창호를 정치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리특을 부참모장으로 임명하여 한다. 그리고 중로화에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장국도가 사방면군 상황을 보고하자 서향절이 빠진 것을 보충을 하였다. 뒤이어 토론을 하였다. 한동안 골치를 앓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것 같아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다. 졸레는 송번을 공격하기 위해 또다시 작전 추원을 짜기 시작하였다. 영웅은 강한 적을 이길 수는 있어도 굶주림은 이기지 못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피가 흘렀지만은 권력욕에 얻어온 사람은 대수로 보지 않는다. 홍구는 흑수에서 북으로 300여리쯤 걸어 눈 쌓인 타고산을 넘었다. 몰가이는 확 트인 골짜기였다. 부울룩하게 솟은 언덕 여기저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흩어져 있었다. 마을 몇 개라야 수십 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아래로 그다지 넓지 않은 몰가이하가 흘렀다. 몰가이에 있는 장종마을에는 흙수에 보루식 돌집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래층을 집짐승 우로 쓰는 나무층집이 많았다. 소화산 제자리를 잡은 후하론 라마 교사원은 호종남 군대가 도망을 가면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높다란 붉은 벽만 남아있었다. 산골짜기는 심노랗게 여물어가는 부리밭이 보기 좋게

놀려 있었지만 서장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고 없으니 그림의 떡이었다. 사방은 거무충충한 원시림으로 배고기 둘러싸여 있었다. 게다가 큰 부대가 머물기는 마을이 너무나 작았다. 전사들은 대부분 야영을 하였다. 마을 둘레나 반머리, 나무 아래는 어디나 천막이 빼곡하였다. 몰가이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이라 8월인데도 바람이 차가웠다. 전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벌벌 떨었고 여전히 맹물에 삶은 나무를 먹으며 버티었다. 좀 나은 것이라야 풀에다 곡식을 좀 섞어서 쓴 죽이었다. 바싹 여윈 사람들이 이제는 부종으로 누런 밀랍처럼 부석부석하게 부었다. 환자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었고 불만은 갈수록 커만 갔다. 기물에도 갈수록 초조해지었다. 왜 아직도 성분을 차지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지, 왜 이 지랄 같은 고장에 눌려앉아 떠나지 않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리앵도는 아직도 키무레네를 돕고 있었다. 이 영은 사람이 많이 줄어 연으로 되었다. 키무레와 리앵도가 한창 천막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철추가 달려와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장 동지, 우리 배 환자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가다니, 어? 약이 떨어진 데다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제 저녁에 나물 두 사발을 갖고 가는데 조금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 밥입니까? 멀쩡한 사람도 먹기 싫은데 환자가 먹는 건 더 힘들지요. 아침 일어나지 않아서 만져보니 숨이 없었습니다. 두철추의 얼굴에는 금방 닦은 듯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가무잡잡하고 건장하던 사람이 지금은 여의요 말이 아니었다. 우리 서로 뭘 어쩌려는 것인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김우래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이렇게 날마다 몇 사람씩 굶어 죽다가는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죽고 말겠습니다. 다들 싸우다 죽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자 리앵도가 말허리를 잘랐다. 아, 됐어요. 그만들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불평을 부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양식을 마련할지 궁리나 해봅시다. 김우래도 아랫사람 앞에서 너무 멋대로 말한 것 같아서 머쓱해 하였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몰가이 하나를 지나 동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서쪽에는 양식을 구하러 온 전사들이 너무 많던데. 김우래는 야무진 사람으로 한 개 패를 선발한 뒤에 나머지를 모두 집에 남겨두기로 하였다. 그는 두철추도로 양식을 살 수 있게 은전을 넉넉하게 챙기라고 당부하였다. 김우래와 리앵도는 30명 남짓한 전사들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면리 못 가서 김우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머리도 어지러워났다. 요 며칠 밖에서 잤더니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아랫사람들 앞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몽땅 이행도한테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였다. 일행은 10리쯤 걸어 한나루터에 이르렀다. 강물이 얕아서 걸어 건너도 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각반을 풀고 있는데 건너편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리었다. 김오래가 어서 가까운 숲으로 달려가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 늦었다. 전사 한 명이 총에 맞았다. 서둘러 숲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피를 많이 흘려 벌써 숨을 거둔 뒤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8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넣어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오늘 역시 우리 건네 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1: 네.
0: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건네 보신환이 아니라 동화악여 제약공장에서 만든 동어 젠노 보신환입니다.
1: 네.
0: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 우리 그 젠노라는 거는 우리 내 조직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쓴 불순하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에서 콩팥은 선천적입니다. 선천적으로 어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느 만한 기와 원기를 갖고 난단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염병을 한다, 감기를 한다, 수술을 한다, 무슨 교통사고 생긴다, 많은 만성병이 시달리면서 몸의 원기가 점점 싹 없어지게 되죠.
1: 네.
0: 우리 몸은 원기가 다 없어지면 사망합니다.
1: 네.
0: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그 외에 우리 비장이가 후천적으로 이 콩팥이 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장기입니다. 비위가 우리 좋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약물 여러 가지 이런 보야 이걸 원기를 보충하는 데 쓰게 되죠.
1: 네.
0: 이래서 불순하는 약들은 꼭 피순 동调합니다. 비장 후천적인 비장하고 선천적인 콩팥이 기능을 동시에 조절해 준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따라서 콩팥이 좋아지면은 심장이 좋아집니다. 간도 좋아지고 이래서 샹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하고 콩팥이 사귄다 이 말인데
1: 네.
0: 심장하고 콩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알고 보면은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으로서 그 효과가 좀 종합적으로 납니다. 때문에 이 약을 쓰는 분들 우리 효과 반응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심장이 두근다근하면서 심리물란이 있어서 예 좁아요 황찬이요 진단 받았던 사람들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이런 말도 하죠. 다 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맛이 돌아온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경을 심장이가 지배한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건네보시환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 당뇨 합병증이 이제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손이 나빠질 때다. 예.
0: 네.
2: 뭐, 소백이구도 나, 아이가고, 누기 애 나고, 깡치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허유,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0: 심했습니다.
2: 예. 그래서 이거도, 이걸 해서 병원에가 그냥 이 소염제 땡기다 하고, 그래도, 어제도 며칠에만 돌아섰대다, 예.
0: 맞습니다. 당뇨병성 신염은, 예, 당뇨병이 치료해야 되는 한, 그게 잘 쉽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냥 땡기가고, 아이 됩니다.
2: 예,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땡길로도 가맞고 맞고 1년에 몇 번씩 그래 막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위도 싹 나빠져서 밥도 못 먹자 그리고 이와의 소설이 그래도 이 밥 먹기 영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군에 보셔서 때 소변도 깨끗해지고 입이 쓰던 게 간이 좋아졌는데 이 지방가에 재담이 그래더라 말라
0: 네.
2: 간이 좋아졌는데 입도 안 쓰고 밥맛이 돌아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난다.
0: 아주 좋죠. 당뇨병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소갈증입니다. 입이 마릅니다에 따라서 입이 쓰게 되고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몸에 진액이 확 들어오면서 예. 입도 마르지 않고 쓰지도 않고 당뇨병성 신염 특히 당뇨병 합병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약이 딱 맞습니다.
2: 예, 어쨌든지 여름에 놀러 예, 손이 좋아서 그런도 입도 안 쓰고 속도 편안한 것 같고 예.
0: 예.
2: 어쨌든지 머리 상태도 별로 맑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형 이 써보니까 근데 보지 않은 내 당뇨병이 지금 딱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0: 당뇨병 환자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약.
2: 예, 합병증인 여러 가지 만해가지고 병원을 가면 어느 거 치료도 하고 어느 거 안 치료도 하겠는가 이랬던 게 지금 이 속도 편안하고 병원 아이

0: 아닌가?
1: 네. 혈당 조절도 잘 됐겠습니다. 이 홍삼이 들어가면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0: 혈당 조절이 잘 돼서 혈당약 아예 먹어도 지금 일 없습니다.
1: 당뇨병 환자들은 꼭 홍삼 잡숴야 됩니다.
0: 어, 그렇습니다.
1: 예, 예. 홍삼이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많이 쓰입니다.
0: 예, 그래서 예, 선생님 또 나는 그래도 이 예, 당뇨에 내게 지금 좋은데 우리 친구는 지금 무슨 증세 있는가 뭐 이 심장이 어제 막 이렇게 그런 후두두 거리면서 이제 예, 붙인 다음에 예, 꼼도 안 못하겠다. 예. 걔네가 예, 소변이 또 예, 거긴 찌뚝찌뚝 자꾸 나간단다고.
1: 예.
0: 여신이 밑으로 온 거,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 팬티를 그 양식심에서 산다네. 그런데도 전가 물어봐달란다.
1: 그분은 아마 콩팥이 문제가 있으면서 심장을 쳤단 말입니다. 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예, 금방 따라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오래 두면은, 예, 이래서 이런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심장이나 콩팥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이게 싹 없어집니다.
0: 어, 자꾸 이래 후들후들 너무 떨려서 이 예. 심장이 어디 뚝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이래 손으로 꾹 누르고 있다면 그래서
1: 심장에 그래. 피가 모자라면 허혈성 심장병이면 그렇습니다. 이 약이 어. 아주 맞습니다.
0: 예예 그래 뭐 예. 오늘에는 요번도 예, 가서 배달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친구 오늘이 그러면 예,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빨리 갔다 쓰겠다. 오늘 배달 받았습니다.
1: 요즘에는 우리 전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0: 예예 예, 예.
1: 배달 전화번호 적고 배달을 받으십시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1: 예, 맞습니다.
0: 선생님 좋은 양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근래 보시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여기 머리 휘감이다 하고 머리에서 소리 나, 귀에서 소리도 나고 허리 다리 아픔이 걸긴 좀 바쁘고 예, 특히 밤에 소변 자수가 자다가도 이래서 내 지금 이 건리 보시안 선택해서 봤는데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예.
3: 머리 휘감하던 것도 많이 나고 자꾸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도 많이 나서졌습니다 지금.
1: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귀를 잘 못 듣는다, 이게 다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이 무슨 약입니까? 불순한 약이니까 그런 증상은 직접적으로 없어지 해결됩니다.
3: 특히 소변 자수 닿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1: 그렇죠.
3: 거기 바쁘는 것도 지금 많이
1: 나서졌습니다.
3: 예. 이번에 활도 특별히 좋다니까 활도 장관에 좀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약이 25가지나 되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약을 들어보면 이 중요한 약재인가 아닌가 이거는 조금만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약재들이 다 재배 약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공장이가 동화악요 제약공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좋다는 게 이 양치라는 게 왜서 자꾸 말하는가, 약이 질량을 보존하는 데는 그 제약 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나도 건의 보시안에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혈압이가 바닥이 많습니다. 가다 나갔다 예. 하면서 예, 그냥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뭔가 그 밤에 예, 꿈이 많고 잠이 아여고 아, 그리고 밤중에 혈압이 올라가 혈압약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 건의 보시완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예, 나사졌죠. 예.
4: 예, 그리고 예, 뭐니까 난 또 폐가 나빠갖고 예, 맨날 폐염증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다음 목에서 가려떨어야 되지.
1: 네.
4: 기침이 딱 너무 기침 나갖고 어떨 때는 사람 먹은 데를 가기도 어떠했습니다.
1: 예.
4: 폐지력 있는 것 같은 게 딱 남자 싫어하는 것 같아요.
1: 가래도 있었습니까?
4: 예, 가라는 구겼는데 마른 기침.
1: 마른 기침이죠. 예. 마른 예. 기침이면 이야기에서 그저 즉시 효과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방주라며 렌스라며 진화라며 이게 다 소염시키면서 진액을 보태주는 약이기 때문에 폐가 좀 진액

0: 이 나오면 예, 부드러워지면서 마르지 않으면 그런 기침은 뚝 끊어집니다.
1: 예, 그래 기침도 그렇게 뚝 기침한 짓지 않을까 싶은데.
0: 예.
1: 그래 그 콩팥이도 나 그저 사변 탓을 한 게 있어서 하루에도 서변 몇 번 봤는지도 모릅니다.
0: 예.
1: 그래는 제 무식인가. 서변도 밤서배랑 그저 한 번도 먹어둘 때는 안 보고 사변 탓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0: 그럴 겁니다.
1: 예, 소화기 때 좋지 않아서 밥도 잘 못 먹고 밥만 먹으니 맥이 없지. 맨날 누워있어 공기밖에 안 했는데 이게 소화에도 영 독수입니다. 예, 이야기지네.
0: 그렇죠. 곰팥이 좋아지자면 소화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백출봉정 산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1: 예, 그래 그러면 소화도 그렇게 잘 되지. 그렇게 소화해.
0: 네.
1: 아무런 거 먹어도 일 없습니다. 지금 어떨 땐 제 안에 먹습니다.
0: 맞습니다.
1: 좋아서. 예.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봐서 예, 이 약을 좀 쓰려고 예, 지금 약은 있었는데 선생님 15가지 정도 돈 현금 1,000원 빼줍니까?
0: 1,000원 빼줍니다. 저래 약값에서 그 보조금 그 나오는 1,000원만큼 덜어주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 또 아이디죠. 15곽 싸면 15곽 주는데 또 1,000원 빼주니까 예, 이번에는 싸놓으십시오.
1: 예, 정말 우리 하던 것 좋습니다. 그러네, 오늘 15가구 좀 살려고 전화 올립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너받으실 할 우리 집에 아바이께서, 우리 아바이 면세지간 나이 병이 영 많습니다.
0: 예.
3: 다섯 곳을 이전에 한 석달도 썼겠다. 다른 약도 많이 썼는데, 이 썬이 나빴어.
0: 네.
3: 썬이 나쁘시면 재활병도 있고, 예. 그리고 어째 특히 썬이 나쁘고 위도 어째 나쁘단 말입니다.
0: 위 나빠온 게, 위 나쁜 걸 먼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썬이 나빠집니다.
3: 아, 그래서 위 나쁜지는 어떻게,
0: 예.
3: 한 20년
0: 그걸 더듬으면 곰팥이 나빠집니다.
3: 그
0: 다음에 곰팥이 나쁜 걸 또 그렇게, 예, 그죠. 뭐, 너무 열이 나고 염증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놔두면 또 심장이 나빠지고, 이 다 돌이 있는 말입니다.
3: 지금 심장도 나쁩니다, 그러게.
0: 예.
3: 예, 그래서 뭐 이하고 야 병원에서 입원돼 썬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해서 댄디도 해보고 무슨 리뇨도 해보고 이런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 이게 이약 다 쓰고 지금 효과 좋다며 우리 아빠의 나신 야 이렇게 좋냐 우리 언니가 뭐 견적 그랬다면서 그래 그러면서 다 쓰는 게서 열심히 잡습니다 지금 열심히 잡고 썬이 나빠
0: 그러면 또 이 효과 더 잘 남다 이거 이 약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약을 요 약을 꼭 쓰기 쉽다 이런 마음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효과는 더 빨리 나옵니다.
3: 그것이 어느 약보다 효과 좋다면서요. 지금 기뻐하면서요. 매일 열심히 사요. 먹으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찾아 먹고. 예. 그러니까 썬이 또 나빠놓거나, 그런 곰팥이, 그런 곰팥이나. 예.
0: 전일성 비대가 있죠.
3: 전일성 비대가 있어서 그래.
0: 예.
3: 그때는 나는 싸다 아프고 무슨 소변량이 작고, 그 다음에 소변이 색깔이 별로 담긴데, 지금 소변량이 많아서 그런지, 용을 전분기 영 시원하다. 말량도 영 많단다. 그래서 시원하다. 제가. 그리고 저녁에 또, 어제 소변 자꾸 보잖아요. 저녁에 맨날 잡으려 봐요. 와서 다섯 번, 여섯 번 깨라든지, 요즘에는 이거 잡순다면, 저녁에도 한두, 한 번, 두 번 깨나오고, 아이 깨납니다.
0: 남성분들이 이 약을 쓰면,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대부분 70대 이상은 이 전립선 비대로 엄청 고생합니다.
3: 예.
0: 그 방면에서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3: 야, 용 좋답니다. 이 약이 예. 이렇게 뭐 여기까지 먹은 중에서는 이 약이 제일 좋답니다. 열심히 먹고 계속 다른 약을 먹던 거 다 지어버려도 아예 다 쓰겠던데.
0: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약정이.
3: 그래서 그래 위로 용 좋았어. 요즘은 밥을 미래 밥 안 먹었어. 용이 애나 그러는데 밥을 용 다 잤습니다. 요즘은.
0: 예, 그럴 겁니다.
3: 예,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이 이번에 좀 많이 써라. 15곽 싸면 저는 뺐습니다 말아 올까?
0: 예, 15곽 더 드리고 또 이렇게 자문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 15곽 싸면 15곽 더 드리고 1,000원 빼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 후미 Q10 두 통 드립니다. 예, 이 후미 Q10도 심장 영양제
3: 심장약인데.
0: 예,
3: 심장약인데.
0: 예,
3: 후미 Q10.
0: 예, 너무 좋습니다.
3: 예, 그거 우리 싸먹고 있습니다.
0: 예.
3: 그러면 좋군요. 15곽, 30곽이 뭐, 어려, 좀 어려 먹겠습니다.
0: 어려 먹습니다. 지금,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약정 하나하나 설명 드릴 때가 제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딱딱 연필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파서 무슨 약

0: 왜 선택할 때래다. 이 선생님 이 약은 어떤 어떤 작용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약을 선택하기 아주 쉽습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화는 특징이가 자꾸 날마다 몇 번씩 강조드리기 싶은 게 뭔가 약종이 질량을 보존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누구이 보존해줬다고 믿는가? 제약공장 보라 말입니다. 제약공장이가 확실히 이름 있는 제약공장인가?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요즘 제가 우리 연기관 고복액에 들어간 약재들에 대해서 자상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교고람이란 약재가 어떤 약재이며 또 어째서 우리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혈지도 낮출 수 있고 침주 지도하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백혈구를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사실 구기자가 너무 흔한 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약을 진귀한 약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기자는 아주 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구기자에 있는 이 다당류 가운데서도 우리 그 무당춘이라든가 이런 단 성분을 구기자를 먹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좀 달짝지근한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구기자가의 구기자. 그런데 너무 많이 흔하고 이러니까 우리 귀한 약재로 여기지 않지만 중요하게는 구기자에 있는 이런 다당류라든가 그다음에 혈지를 낮추는 이런 성분이라든가 특히 혈지 중에서도 감뇨삼지와 당구춘을 낮추는 데서 좀 독특한 작용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기자라면 우리 그냥 씹어먹고 물에다 퍼해먹고 달에 먹고 이래서는 흡수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좋은 약재인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그 먹는 방법상에서 그냥 원시적으로 그대로 먹어서는 흡수률이 아주 얕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구기자가 혈지도 낮추고 면역력도 높이고 아미노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당류가 있어서 우리 몸에 확실히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성분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4: 네, 지금 구복액을 쓰고 있습니다. 예, 남이 무슨 그러기는 여기 나도 감기 타고 걸리고.

0: 그러니까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거기서 기풀이 그래서 방광염을 저거 제 하마사가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어서 이것이 이발이 싹 잡혀서 입술이 마를 이것이 이발이 마르면 혈압 다 그래서 코미션이 이렇지 무슨 심장이 나쁘지 간도 나쁘지 검사에 혈기도 나쁘다 이렇게 병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느라고 했는데 갈 때마다 나서가 도로 하다 듣다 재발하고 재발하면 그렇지 그래 여기가 900을 세겠었는데 지금 인생 그게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라든지 내일 안 나왔는데 혈기도 검사에 나와줬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 좋았냐고 좀이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이 활동이 못해서 12각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12각사도 12각도 드리고 이래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합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이?
2: 네,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기 입간구복 애기는 이래서 오색용지가 들어가서 영지 입간구복 애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기자의 기자가 들어가면서 영기 입간구복 애기라고 부릅니다. 오색용지가 천연용지로 되는 용지가 들어갔고 그 외에도 겨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약재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주요 성분을 진액으로 만들어서 추출했다 이겁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영지 입간구복에고 저는 이 야드딸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교고 이발이 쓰겄고 항상 무슨 누버구불가난이 뱅구로 뭐지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하고 밤잠도 더구나 자지 못하고 이 손발이 시리고 네. 그러고 형태 없는 변을 자꾸만 보고 할까 밤잠도 밤이나 낮이나 오전 소변이 계속 실시 없이 봤습니다. 그랬던 차에 이 영지 갖고 뭐가 있으구나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맑아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됐고 밤잠 잘 나오고 있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 활동이 솔직히 12각 싸면 12각 주는 것 같은데
2: 네.
1: 맞습니다. 12각에 12각 드립니다. 예.
3: 예.
1: 네. 참가하십시오.
3: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그 중에서 우리 이 구기자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구기자의 특징 보면은 여수 동면입니다.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면서 약용작용이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우리 보통 구기자를 뭐 닭곰을 한다거나 이 무슨 약밥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예. 그냥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구기자의 이런 빨간 색깔이라든가 구기자에 있는 아미노산이라든가 구기자에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특히 진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이 자꾸 늙어가면서 말라가는 게 문제죠. 이래서 저희들 이 연기 입간구복액은 정적으로 보면은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곰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우리 몸이 허한 것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인량시 기가 허하고 우리 몸이 응이 허할 때 응이 허하다는 것은 몸에 허혈이 있으면서 진액이 마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기실 따지고 보면 큰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늙어서 그렇겠지 내가 본래 이렇게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발뒤축이 다 떼개지고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동시에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혈액이 걸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치인량시라는 게 무슨 말인가?

0: 우리 몸의 기도 약하고 특히 우리 몸이 말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늙으면 모두 기혈부족이 있다. 확실히 그건 사실입니다. 기혈부족이 다 온다. 그런데 이런 기혈부족은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늙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벌써 40대 50대 들어서서부터 맥이 똑 떨어지고 기가 너무나도 허약해서는 맥을 짚어보면 맥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병, 특히 만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대규모적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한 사랑이 있는 이곳 열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몬선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따라 펼쳐지는 연변의 전경을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에서 함께 느껴보시죠. 이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멀리 있어도 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구름이 쌓일수록 더 간절해지는 그곳. 최미영 작사 백인환 작곡의 내 고향에서 가슴속 고향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류려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쉼터가 있을 겁니다. 박계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쉼터. 오늘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세요. 느낌 왕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 그 한순간이 바로 나만의 사랑입니다. 한하나 작사 정인남 작곡의 나만의 사랑을 안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진심으로 불러보고 싶은 이름, 친구,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소중한 사람,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친구야를 기장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병은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오메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행복은 큰 성공이나 화려한 물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소중한 사람과 편안한 대화를 나눌 때, 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에 참 소소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죠. 가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 어디서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또 만족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광서쫑족 자치구의 남녕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녕시는 광서쫑족 자치구 중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를 향하고 있는 동쪽은 광동, 향항, 오문과 인접해 있으며 아열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고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들이 도시 곳곳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록성, 푸른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는 자연 명승, 고풍스러운 고진, 신비한 석회암 동굴 풍경, 쫑족의 독특한 민속 문화와 현지 특색 음식까지 남녕의 모든 매력을 천천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남녕시의 대표 명소인 청수산 풍경구입니다. 청수산 풍경구는 남녕시 중심 청수구 옹강 북쪽 기슭에 위치한 도시 최고의 자연과 고적이 어우러진 관광지입니다. 봉황경, 봉인경, 청수산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산은 숲이 울창하고 공기가 맑고 상쾌해서 남녕의 푸른 폐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여름 피서지입니다. 풍경구 안에는 특별히 사랑받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벚꽃원입니다. 벚꽃원은 청수산 풍경구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적이고 낭만적인 정원을 콘셉트로 이제 우리나라 벚꽃 문화와 옛 선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낭만적인 명소입니다. 정원은 밀림화해, 소림화평, 앵림화파, 벚꽃 개반 네 구역으로 나뉘고 일곱 가지 종류의 벚꽃을 심어놓았습니다. 감성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은 벚꽃이 얽힌 사랑이야기를 간직한 벚꽃사랑문화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현지를 찾아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남녕 여행의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산을 둘러본 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명목 방람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명목 방람원은 남영시 청수구 남호공원 안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영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세워진 개방형 희귀수목 테마공원입니다. 정원 안에는 망고와 왕야자, 남양삼나무, 대추나무, 야자나무 같은 교목만 해도 4천여 그루에 달하고 그 밖에 각종 식물이 60만 그루 이상 식재되어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녹지 중에서도 특히 빼어난 휴식공간으로 남영시민들이 산책하러 자주 찾는 곳이자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높은 관광 명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희귀 나무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풍스러운 마을 양미고진입니다. 양미고진은 남영시 강남구 강서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송 시기에 건립돼 명청 시기에 크게 번영했던 옛 상업 항구였고요. 지금도 마을 안에는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옛 거리가 잘 남아 옛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줍니다. 칠족 거인록, 진사제, 모이문, 금약비, 황씨정문, 문무탑, 봉화대 등 귀중한 고적들이 곳곳에 보존되어 있고 명나라의 유명한 여행가 서하객도 고진을 찾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양미고진은 세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반도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팔궤도의 모습과 흡사한데 자연 풍경과 인문 유적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한 톡의 고전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마을 안에 오래된 자택들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건축 곳곳에 룡과 봉황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고풍스러운 운치가 가득합니다. 강가에는 명나라 시대의 옛 집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벽돌과 목재를 주재료로 푸른 벽돌과 푸른 기와를 사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진 안에 8갈래의 청조 옛집 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옛 저택의 룡마루, 앞벽 지붕에는 화초, 짐승, 인물 등 다양한 무늬의 부조가 장식되어 있어서 당시 집주인들의 취미와 미학적인 취향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에 깔린 청석판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데 마치 잘 씻은 듯 반짝반짝 깨끗합니다. 길 우를 걸으면 마치 한국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옛 고전의 운치를 만끽한 뒤 푸른 숲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량봉강 국가삼림공원입니다. 량봉강 국가삼림공원은 남영시 강남구의 자리를 잡았고 광주에서 가장 먼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국가급 삼림공원입니다. 공원 자체가 산과 물로 둘러싸여 있고 숲이 무성하게 자라서 풍경이 수려합니다. 식물 피복률이 무려 85%에 달하고 맑은 량봉강이 공원 안을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변에는 나무와 풀이 자라고 새들의 지저귐, 곤충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자연세계가 펼쳐집니다. 복잡한 일상을 잊고 울창한 숲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기에 최적인 곳입니다. 숲 안에는 공기 음이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진정한 천연 산소 공장이자 삼림욕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류의 서식지로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천국인데요.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곳을 찾아 자연 속 새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대자연의 매력을 흠뻑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비로운 석회암 동굴 명소 일영암을 소개합니다. 일영암은 남영시 무명구 상교진에 위치한 전형적인 카르스트 종유동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종유동 풍경이라고 하면 보통 계림의 로적암, 칠성암 등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남영에서 새롭게 개발한 일영암 역시 계림의 유명 동굴에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종유동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에 비쳐 반짝이는 기이한 돌기둥과 종유석들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광경은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역사 이야기가 담긴 정원 명수원으로 가봅니다. 명수원은 남영시 무명구 성상진 령원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원 면적은 40여 모이고 3면이 강이고 환경이 우아하며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폭포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는 구룡폭포군 국가삼림공원도 소개합니다. 구룡폭포군 국가삼림공원은 남영시 횡현진에 위치하고 폭포를 주요 경관으로 하는 아름다운 산수 풍경구입니다. 삼엽 혈류는 구룡강의 10가지 절경 가운데 하나로 구룡강에 펼쳐진 10단의 폭포를 통틀어 아우르는 이름입니다. 그중 구룡폭포는 전체 락차가 25m가 넘고 폭이 30m 내지 100m에 달하는 4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쏟아지는 폭포수가 만들어내는 시원한 물안개와 굉음은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최고의 볼거리입니다. 자연과 고적을 둘러봤다면 남영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쫑족 특유의 민속 체험과 맛있는 음식입니다. 먼저 전통 의상입니다. 쫑족 의상은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수유가 특징인데 여성들은 흔히 검정색 또는 남색의 짧은 상의와 넓은 치마를 입으며 머리에는 은제 장식품을 달고 있습니다. 민족 박물관이나 민속촌에서 전통 의상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쫑족의 독특한 직조 기술을 직접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쫑족의 전통음악은 동고와 대나무 피리 등의 악기가 사용되고 강렬한 리듬과 경쾌한 선율이 특징입니다. 쫑족 산가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유명한 민요로 남녀가 대화하듯 노래를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청수산공원이나 민속촌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이 열리고 때로는 관광객도 함께 춤을 추며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쫑족은 대나무 세공, 은세공, 염색 등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민속촌에서는 직접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거나 천연 염색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매는 3월 3 축제 때 빠지지 않는 오색 찹쌀밥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분만두는 남녘 쫑족 고유의 전통 음식으로 2005년 무형 음식 전시회에도 출품된 인기 별미입니다. 이외에도 쫑족 누에꼬치, 현지 누에꼬치를 구워 먹는 민속 간식으로 고소한 단백질 맛이 특징인 황피장은 남녘 미식의 중요한 조미료로 새콤달콤한 향이 각종 요리와 만두에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남녘 푸른 자연, 오래된 고적 쫑족의 아름다운 민속 문화와 맛있는 음식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푸르름이 가득한 남녘에서

잊지 못할 여행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여행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인 누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노래한 가요,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누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가 다니셨던 고향길에 깃든 추억을 노래한 가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을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며 애써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동행을 리홍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이제 함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가고 또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주부님들의 고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부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식재료 안전 상식과 아침에 잘못된 습관,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건강 상식까지 이어서 우리 연민의 홍색 역사 속 항해를 두사의 구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감자는 우리 가정들에서 밥 대신도 먹고 또 반찬으로도 자주 쓰이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보거나다 보게 되면요, 뭐 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죠. 흔히 사람들은 싹만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 푹 익히면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요? 수도의학대학의 부속 북경중의병원 림상영의학과 부주임의사 동려의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라는 감자의 독성 원인은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성 생물 알칼로이드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익은 감자는요 100g당 솔라닌 함량이 2g 내지 10mg밖에 되지 않아서 100g당 20mg 미만일 때는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감자의 싹이 트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또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요 이 솔라닌 함량이 수십 배 또 심지어 수백 배까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요. 특히 싹눈과 싹 밑동 부분은요 100g당 500mg까지 치솟을 수가 있대요. 이 솔라닌은요 우리 몸 안에서 콜린에스테리라제의 활성을 억제하게 되고 또 위장점막에 강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계통과 호흡중추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로운 영향을 미친대죠. 네,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싹 부분만 파내고 껍질을 벗겨 찬물에 담그고 푹 삶게 되면 독이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솔라닌 염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쌍눈은 독소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일 뿐 독소는 이미 겉보기에는 멀쩡한 주변 감자살 부분까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담가봐야 표면에 아주 적은 양만 녹아나올 뿐 효과가 거의 없고 또 솔라닌은 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랍니다. 이 가정에서 삶거나 볶는 100도에서 180도 온도에서도 일부분만 뭐 분해될 뿐 여전히 독소가 남아있다고 해요. 또한 약간 싹이 난 감자는요 조리한 뒤에도 쓴맛이 으르란 맛이 잘 느끼지 않아서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이 솔라닌 중독의 잠복기는 보통 30분에서 2시간입니다. 가벼운 경우 목이 화끈거리고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요 탈수, 전해질 불균형, 경련, 호흡곤란, 심지어 호흡중추 마비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솔라닌 중독에 대한 특효 해독제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싹이란 감자를 먹고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은 초기에 구토를 유도하고 미온수를 마시되 증상이 심각해지게 되면은요 즉시 병원으로 가셔서 위세척과 수분 보충 등 대증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는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아까워하지 말고 통째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평소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하루의 시작인 아침 습관이 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바로 하루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주부님들, 가족, 식구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영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박사는요, 피해야 할 이 나쁜 아침 습관 다섯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장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게 되지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 먼저 큰 컵 한 잔의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탈수로 인한 아침 두통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카페인에 의지해서 하루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커피 없이는 견디기 힘들다면요,

두 번째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시리얼을 아침으로 먹는 것입니다. 시리얼이 건강식품처럼 알려져 있지만은 제품마다 첨가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하루 총 열량의 5% 미만으로 첨가당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0kcal를 먹는 사람은요, 첨가당을 25g 이하로 먹어야 하는데, 일부 시리얼은 한 그릇만 먹어도 각설탕 3개 분량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죠. 전문가는 시리얼 대신에 그릭 요구르트에 베리류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되죠. 세 번째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굶으면 오전 10시부터 11시쯤 심한 허기를 느끼고 보통 뭐 빵, 과자 같은 고열량 간식을 많이 찾게 되죠. 뭐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요,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선택을 하기 쉬운데요. 물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에 미리 영양균형을 잘 계획했다면 문제는 없지만 무조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잠을 깨자마자 뉴스나 SNS를 보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막 잠에서 깬 순간에 강한 스트레스 자극을 받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알람시계를 쓰고 또 휴대전화를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지요. 기상한 뒤에 최소 15분 정도는요, 휴대폰을 보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여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번째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책상 의자에 앉는 습관이죠.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 흔한 모습인데 아침부터 움직임 없이 오래 앉아 있다 보게 되면요, 몸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도 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 건강 악화와 관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짧은 산책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부님들요, 식구들 중에 우회사바 같은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꼭 단속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식욕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나 아내, 뭐 자식들이 밥 먹기 싫다고 하게 되면은요, 과일로 대체시키는 주부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입맛 없을 때 저녁 대신에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과일로 저녁 식사를 대체하는 습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성질이 차가운 데다가 영양 구성이 불균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수박 반통은 당분이 아주 많지만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 이렇게 먹게 되면 몸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비장의 양기를 손상을 하게 되고 또 몸 안에 습기가 쌓이게 만들어 복부 폐만 뭐 밤중에 잦은 소변이라든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기력한 증상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는요, 적은 양이

단백질, 단백질 충분한 제철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0, 80% 정도 배부르게 먹고요. 뭐 찌거나 삶는 등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을 하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야식과 기름진 저녁은 피해줘야 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4가지 건강 원칙, 4가지 원칙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섭취 총량을 조절하고 과일로 밥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200 내지 350g이고 두 번에 나눠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수박, 참외 등으로 정식 식사를 대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먹는 시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많이 먹다 보면은 위점막을 자극해 복통, 속쓰림, 식욕자를 일으키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도 과일을 먹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당대사 속도가 느려져 아침 얼굴 부종과 야간 빈뇨가 생기기 쉽습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 혹은 식후 한두 시간 뒤에 간식으로 먹어 위장 소화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얼렸거나 오랫동안 냉장 보관한 과일은요 주의를 하십시오. 잘라놓은 수와 또 멜론은요 세균이 쉽게 번식하게 되므로 상온에서는 2시간 이내, 냉장 보관도 12시간 이내로 먹어야 안전하답니다. 네 번째로 고당분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당뇨병 환자는 리치 그리고 망고, 우룡황과 같은 과당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 과도한 과당은요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요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자몽, 딸기, 체리 등을 고르고요. 수박은 한 번 먹는 양을 제한을 해야 합니다. 리치, 룡안, 두리안 같은 고열량 열대 과일은요 되도록이면은 적게 먹고요. 과일 주스를 과일 대신 마시지 않은 것도 참 중요하답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지역에서 활동했던 항일투사 시세영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영 동지의 본명은 시조승입니다. 1894년 산동성 내주 부교 주현, 지금의 산동성 교주시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길림성 화룡현 이도구로 이주해 생활했고, 1929년 화룡현 이도구 공안 분국 제1 분주제소 순경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항일의 기대에 나섰습니다. 1931년 12월 28일 시세영 동지를 7명의 순경을 이끌고 항일의 깃발을 들고 왕덕님이 이끄는 길림 중국국민구국군에 참가했습니다. 1934년 윤영 반일 동맹군에 가입을 했고, 같은 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5년 부대가 동북 반일 연합군 제5군으로 개편이 되고, 이어 동북 항일 연군 제5군으로 개칭된 뒤에 세세영 동지는 부군장을 거쳐 동북 항일 연군 제5군 군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세세영 동지는 부대를 이끌고 여러 지역을 오가며 광범위한 요격 구역을 넓히었고, 부대의 규모를 3천여 명으로 키워냈습니다. 오랜 시간 몽영 림구 일대에서 적구 항일 무장투쟁을 견지하며 수많은 전과를 세워 항일 전선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1942년 8월 시세영 동지는 동국항일연군 교도여단

제4포병 영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44년 가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우리 시간에는 싹이란 감자의 독성 위험, 잘못된 아침 습관, 과일로 전액을 대체하는 문제 등 생활 건강 상식을 알아보고 한길열사 시세영 동지의 사석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가정의 건강은 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하나하나에서 만들어지죠. 주부님들, 오늘 방송 내용들을 가정생활에 잘 참고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생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버릇은 나만의 언어이고 나의 흉터는 나만의 표식이며 나의 고민은 나만의 깊이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다시 일어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구부러질 줄 알지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조문화 산책에서는 리은실의 수필,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이 봐주시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타양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엄마는 시집간 딸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꼭 본인 탓인 것만 같아서 사위 앞에서 몹시 송구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다.

곡은 두 번째 쌀 씻은 뜨물로 하거라. 계란말이에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무침에 설탕보다는 매실액을 넣거라.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다가 밥 세 식구 먹을 만큼 할 때는 물이 손등으로 안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설명서에 쓴 대로 쌀 3컵이면 물을 눈금대로 넣으면 되지요 라고 했더니 홀연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엄마가 한 밥은 어떤 날은 좀 질기도 또 어떤 날은 조금 딱딱하기도 했던 것 같다. 최신 제품으로 나온 전기밥솥을 써도 엄마는 언제나 재래식으로 물을 맞추다 보니 밥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계란말이 할 때는 무침을 할 때는 얘기하실 때부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용케 그 입을 다물었던 건데 참을 걸 끝까지 참지 너무 성급하게 열심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더 이상 전쇄줄 경험이 궁예진 엄마는 거실로 나가셔서 TV에 시선을 던진 채 입만 다셨다. 엄마와 딸은 앙숙 관계라고 누가 그랬던지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를 놓고 또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아웅다웅했다.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그건 할 줄 아는 게 없이 고집만 센 내 아도남의 소치였다. 책에선 이러는 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이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사사건건 에바주로 오신 엄마에게 반대표만 날렸다. 그렇게 안 했어도 애셋을 길렀다. 성격 짱짱하신 엄마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토항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그 활달하시던 성격은 어딜 가고 매우 소침해 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애 셋 키운 경험이 스마트폰 앞에 빛을 잃고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에 대한 열패감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의 입장은 엄마보다 난처했다. 딱히 필요하지 않은 군식구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소리도 가끔 하시곤 했다. 고된 노동만큼 힘든 무례함을 달래고자 저녁에는 사위랑 술 한잔 부어놓고 권커니 작커니 할 때가 많았다. 술 한 잔을 부어놓고는 젊어선 수호전을 달달 외울 만큼 짱짱한 경력의 소유자였다는 무용담도 조금의 허풍을 가미해 말씀하셨다. 그걸 증명이라도 할 듯이 역사인물의 생물연대까지 딱딱 제시하며 사위 앞에서 한껏 과시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은 스탈린에게 말하게 되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서거됐을 때라고 아버지가 운을 떼시는데 늘 조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지 말을 끊고 아버지 1954년이 맞을 겁니다 하며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내가 그만 아버지 이젠 경력이 퇴보해서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르고 그런 채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만히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했더니 아불싸 이를 어째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이었다. 아버지 맞았네. 1953년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개면쩍게 말하자 아버지는 겁봐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제껏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내 소침해지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타공인 백과사전이고 경력왕이셨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만 맹신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려드는 딸 앞에 철저히 자존심을 구겼던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애 돌봐주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눈에도 안 차는 작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자랑하는 책에 완전히 권위를 내어주고 몹시나 낭패한 심정이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아버지가 유난히 기꺼워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온 지 두 달이 지나자 성격이 활달하신 엄마는 어느새 맞은편 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져 있었다. 그 집에 몇 년을 살았건만 우리 내외는 그 집 사람들 얼굴도 알까 말까였는데 엄마는 어느새 그 집 식구들에 대해 제법 많은 것을 알아오셨다. 그 집 손자가 이젠 안 쓰는 유모차를 빌려오는 외교 수환을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 하루는 그 담례로 김

것이었다. 한족들에게 우리 조선족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파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다른 맛인지를 보여줘야겠다며 온 저녁을 바삐 도셨다. 곱게 색깔을 입힌다며 찹쌀죽도 쓰고 배도 곱게 가라는 품이 여간 정성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그 김치를 정리 반찬통에 담아들고는 맞은편 집문을 노크했다. 저녁에 퇴근해 오니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져 있었다. 그런 환한 웃음을 언제 봤던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김치를 가져다 준 얘기를 눈을 반짝이며 하셨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쩜 이리도 맛있을 수 있냐고 한국 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던 것이란 거다.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앞집 가져다 줄 김치를 또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담그셨다.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 것까지야 있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엄마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에 가끔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트럼프 패를 떼거나 책을 보는 데 쓰곤 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할 일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돈가 보다 싶어서 부채질을 해줘도 그네를 태워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방귀를 몇 번 퐁퐁 뀌더니 잠깐 해축거리고는 또 울어대는 것이었다. 트럼프 패에 열중하던 아버지가 애가 최애꾼 하더니 다가오셨다. 아버지는 젊어서 배웠던 중약 지식을 더듬으며 이럴 땐 배에 어느 효리를 눌러주고 다리에 족삼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야 한다며 아이를 어르스러 줬다. 이게 웬 기적인가? 10여 분쯤 지나니 그 악슬에 울던 아이가 눈물을 대롱대롱 단 채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더 방귀를 뀌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해축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다란 두 손을 마주쳐 작게 소리를 내시고는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중약 지식을 꽤나 열을 올려 펼치셨다. 젊어서 마을의 어떤 취한 할머니를 침 한 번으로 낫게 해드린 이야기며 한국에 가서도 아픈 사장님께 침을 놔주어 신뢰를 얻은 이야기며 모두가 리씨 할아버지 최고라 엄지를 지켜 세웠던 이야기를 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단숨에 하셨다. 그 희열의 찬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후로 가끔 보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다시 본 적이 없다. 내가 비싼 홍삼액을 사갔을 때도 옷을 사들였을 때도 그렇게 번쩍이는 눈빛은 못 봤던 것 같다. 인정 욕구, 존경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매슬로우인가 어느 외국 양반이 내세웠다는 그런 리론들이 나는 그냥 먼 곳에 있는 아니면 책이나 있는 것인 줄로 알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것은 그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의 어좁다는 적선 같은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나는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온갖 생색내며 보약 사드리는 것 등으로 너무 쉽게 효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아들애가 외할머니 해주신 떡갈비만 먹겠다고 보챈다고, 엄마가 해준 감자전이 생각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소파 커버 코바늘로 또 줄까 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다. 그리고 만년 문외 청년이신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써서 글 한 편 써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려야겠다. 인정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기 실현의 욕구인지 그런 어려운 리로는 집어치우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어린 손자, 손녀보다도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면 가끔 풀이 죽어있는 그들의 소외감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고 어필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명절 선물은 아닐지. 그저 말로만 애 때우려는 막내딸의 계략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0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열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책과 동행입니다. 일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곳도 결국은 일상입니다. 책 읽는 즐거움이 생각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보가 추천한 지쳤을 때 위로가 되는 책 몇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랑다의 소원이라는 책입니다. 소년 랑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와 엄마가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소원도 고향의 약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향촌지능 전략의 실시 및 추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마을 사람들은 공동부유를 실현하게 됩니다. 드디어 랑다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동문학작가 단 리픈이 창작한 이 작품은 향토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생존 상태와 감정, 운명에 주목하며 어린 시절 서사를 통해 시골 마을의 큰 변화를 현실주의적으로 써내려갑니다. 다음은 코끼리가 북회기선을 넘다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현실을 소재로 한 장편 아동소설로 운남 한의족 소녀 하지가 무리를 떠나 북상한 아시아 코끼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목격하고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11살 되는 하지는 숲과 코끼리를 지키기 위해 늘 밖에서 돌며 집을 비우는 아버지랑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 코끼리 무리가 북상한 사건을 계기로 부녀 사이의 감정은 소리 없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는 점차 대사연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고 아버지의 침묵 속에 깃든 깊은 사랑을 이야기해 됩니다. 아동문학 작가 로연남이 쓴 이 소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의족 문화, 가족 간의 정을 통한 성장, 생태 보호라는 주제를 융합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적인 풍경을 그려냄으로써 따뜻한 정과 힘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빛을 따라 나아가다라는 책입니다. 1937년 남경이 함락되기 직전 남경시립맹가 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특수교육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시각장애인 아이 맹유와 언어장애인 아이 염윤생은 서로 부축하고 의지하며 사람들을 따라 산과 강을 누비며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중경에 도착한 후에도 전쟁으로 인해 평온한 학업을 이어가는 것마저 사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폭격으로 파괴된 학교 건물을 재건하고 경보가 잠시 잦아드는 틈을 타 학업을 이어가며 생사리별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아동문학 작가 막효홍이 쓴 이 작품은 격변의 시대 속에서의 색다른 성장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어 빛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작가 원매가 창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간 제3문집입니다. 이 작품은 저자가 3년 동안 현급 학교 심리상담실인 속삭임실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미성년 아이들과 접촉하면서 쌓아온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은 현대 소년들이 대인관계, 자기 정체성, 세대간격, 삶의 의미 등 면에서 겪는 성장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저자는 감정의 안착, 자기 견지, 가치의 재구성, 정신적 구원이라는 치유의 경로를 구축하고 쓸모없는 일에도 즐거움이 있다. 같은 주파수의 우정이 가장 신난다. 당신이 본 적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등 장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1통의 편지를 한 대 모은 이 책은 어떻게 성장하고 화해하며 생명을 요래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마음의 책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청화이수라는 책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생명의 끈기와 가족 간의 사랑을 녹여낸 성장소설로 작가 방관청의 신작입니다. 주인공 청화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건장하고 어머니는 온화하며 교양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운명의 급격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뜻밖의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으며 갓 태어난 여동생 청묘도 앓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삶의 무거운 짐이 청화의 왜소한 어깨를 짓누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청화는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를 마음에 아로새기고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삶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강인함은 아직 채 성숙되지 않은 청화를 곱게 서고 곧세게 성장케 합니다. 푹푹 찌는 여름이 되면 문득 떠오르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단편 소설집 밭같은 여름입니다. 밭같은 눈부신 여름이지만 어떤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시린 겨울에 머물렀습니다. 상실과 이별의 순간을 담담하게 그려낸 이 소설집에는 7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소설의 문을 여는 작품 립동은 사고로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의 부서진 일상을 따라가며 독자들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다가도 그 고통이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몇 번의 봄이 지나도 그들의 계절은 여전히 매서운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찬성과 에반은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찬성이가 버려진 개 에반을 거두며 시작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과 달리 어린 찬성에게 생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은 버겁기만 합니다. 하루 이틀 결정을 미루며 죽어가는 에반의 고통을 연장하는 찬성의 모습은 가슴을 조여오는 사랑의 책임과 그 무게를 저릿하게 묻습니다. 건너편은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은 연민을 그립니다. 시려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의 어둠을 함께 헤쳐왔지만 홀로 긴 터널을 빠져난 도화는 이미 이별을 결심한 지 오래입니다. 상대 처지 때문에 이별의 말을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은 사랑보다 깊고 울컥한 슬픔을 남깁니다. 가리는 손은 필리핀인 아빠의 다문화 가정 아이를 비춥니다. 엄마와 단둘이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온 아이의 이야기는 서늘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가 반드시 타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압과 폭력의 현장에서 가려진 손 뒤로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아이의 모습은 이해받지 못해 지쳐버린 내면의 어둠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마지막 이야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역시 상실을 다룹니다. 남편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놓아버린 주인공은 사촌 언니의 권유로 스코틀랜드에 머물며 상처를 치유합니다. 물에 빠진 제자의 손을 잡으려다 세상을 떠난 남편, 죽음이 아닌 삶을 향해 뛰어들었던 그의 마지막을 마침내 이해하며 떠난 자리에 남겨야 할 것은 슬픔이 아닌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책을 덮고 나니 한 문장이 마음을 세차게 울립니다. 엄마랑 아빠는 지쳐 있었어. 리에는 품이 되는 일이라 자리에 누울 때 벗는 모자처럼 피곤하면 제일 먼저 집어던지게 돼 있거든. 그런 걸 다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이 곤경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다 온전한 참도 거짓도 아닌 말을 던진다.
이해는 품이 되는 일이다. 소설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통해 귀찮음을 감수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그 리의 품의 절실함을 뭉클하게 건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어디로 갈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바깥은 여름 작품 속 인물들이 나누어 가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던 누군가를 잃거나 어떤 시간을 영영 빼앗기는 등 상실을 맞닥뜨린 인물의 이야기, 친숙한 상대에게서 뜻밖의 표정을 잃게 됐을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들려서는 이야기 등이 김혜란 작가 특유의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로 펼쳐집니다. 이 작품은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위로를 발견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 절실하게 체감하며 세상의 속도와는 다르게 제자리에 멈춰버린 누군가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계절을 안고 살아간다는 삶의 시차를 담담하게 풀어낸 이야기들. 저자는 이 소설집에서 시간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누군가의 얼어붙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살며시 다정한 손을 내밉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두 남자 가수가 부르는 부드러운 멜로디, 김파 작사 박춘호 작곡의 라이라크 언제면 필까 보내드립니다.

교정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김희서 작사, 유춘섭 작곡의 교정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강화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연변,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요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박준희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연변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와 함께 우리 연변의 매력에 젖어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종 작사, 김창근 작곡의 만나며 삽시다 보내드립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리광일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관 작사 지혜선 작곡의 아름다운 순간들 보내드립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마음속 깊숙이 남는 순간들이 우리 삶을 빛내주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은 따뜻하고 의미있게 채워지겠죠. 이 가요와 함께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길 바라며 박경만 작사 작곡의 꿈을 향하여를 보내드립니다. 윤경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근심 걱정 없이 뛰어놀던 그 시절, 이가요와 함께 아름다운 동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방학철 작사 장진석 작곡의 그리운 동년 시절 보내드립니다.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감성과 사계절을 통해 표현된 사랑 이야기죠. 봄의 따뜻함, 여름의 열정, 가을의 은은함, 겨울의 차가움처럼 사랑도 계절과 함께 깊어지고 이어집니다. 변치 않은 사랑의 온기를 멜로디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라며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보내드립니다.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 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해마다 9월의 세 번째 토요일은 전민 국방교양일입니다. 올해 전민 국방교양일은 9월 19일인데요. 오늘에는 동요와 함께 국방의식을 갖추고 국방지식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응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태옥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참 좋은 나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전민 국방교양일은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국방교양을 보급해 전체 국민이 국방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국방지식과 군사기능을 장악하며 자각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국방건설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요. 이날이면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형식이 다양한 국방교양활동을 펼치고 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도시에서는 방공경보를 울려 군중이 평온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위험을 잊지 않고 언제나 대비하는 국방의식을 갖추도록 합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조국의 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렇다면 국방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국가가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며 무력 전복과 분열을 저지하고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의 완적, 안전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행하는 군사 활동과 군사와 관련되는 정치, 경제, 외교, 과학기술, 교육 등 각 분야의 활동을 말합니다. 국방은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게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보장인데요. 리성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참새의 글 공부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민 국방 교양 표식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표식은 주로 국방 교양 활동에서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선전 자료에 쓰인답니다. 전민 국방교양 표식은 장성, 봉화대, 방패 등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 국방의 개념을 나타내는데요. 주변은 올리브 나무 가지로 장식하고 상단에 자리한 붉은 오각별은 조국의 숭고한 존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한동해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요 조국의 꽃송이를 보내드립니다.

새 시대의 어린이로서 우리는 국방 의식을 갖추고 국방 지식을 배우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조직하는 국방 교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이나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학습하며 국방 관련 뉴스나 자료를 열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천지를 보내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또 국방시설을 잘 보호해야 하는데요. 국방시설을 파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시설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국가가 국방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건축물과 설비를 국방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 방공굴 등이 포함되는데요. 우리는 국방시설 부근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아야 하며 인터넷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시설이 훼손되었거나 누군가 의심스럽게 관찰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작은 실천으로 국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충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나무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 꼬마 화가를 보내드립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국방 건설의 후비 역량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포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책임감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 조국의 국방 건설에 힘을 보태자요. 석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조국 강산 그리자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이의 조선족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심뇌혈관 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의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0: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 천식 이란 말이죠. 호흡기교통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교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교통질병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교통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엉근 위장도 질병에서 코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은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1시간 좌우 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뎌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트림이 나고 부디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반수하네. 그리고 말이죠. 쏘신이 네. 지지는 같다. 이 가미가 말이죠. 어떨 때는 가슴팍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어떤 폐단들이죠?
0: 예,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예.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요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지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쇄에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에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물질들이 자연히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1: 그렇죠.
0: 이 복막염을 또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제때 말이죠. 구급조치를 강구를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생명위험까지 자랑합니다.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유문이 있습니다.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저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유문의 활락근이가 부어나면서 수족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는 또 아주 아파나고 이런 마저 증세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표현이 있습니다. 예. 교양이라 할 때는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열적입니다. 예.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예, 인침 안 파납니다. 그러다가

0: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다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지난번에 원장선생님께서 이제 치료 받치고 어깨가 뭐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0: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예. 예, 우리 소아도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소아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의 유관된 말죠, 약들을 말죠. 개인적으로 사서 자시는데 어떨 때는 먼저 잠시간에 효과를 볼 때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3: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한 건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과 한번 보였습니다.
0: 예, 예, 예.
3: 예, 근데 온몸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예,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이하부터 잠먹이 조금 났으니까 오늘 또 가자 그랬는데.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번에 환자 많습니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예.
4: 저도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태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 듣고 저도 가서 두 개를 좀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오세요. 예.
4: 예, 어전에 가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예, 지난번에 그때 이거 잠 잘 자지 못해서요.
0: 예.
5: 그저 박은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0: 예, 예.
5: 효과가 영 좋아요.
0: 예, 축하드립니다.
5: 예,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0: 예.
5: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습니다.
0: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5: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소화가 되고 계속 설사를 자주 했습니다.
0: 예, 예,
6: 예. 예, 결태종에 예, 강철수쌤한테서 침도 맞고 초약도 쓰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 쓰면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저는 신경성 위험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7: 그래서 여기서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0: 예.
7: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위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 그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0: 예, 그렇죠.
7: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다 먹었는데 일곱 접사 다 먹었는데 효과가 알게요.
0: 예,
7: 얼굴 생겨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든든하고 하던 게 조금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0: 예예예. 예, 예.
7: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예약하려고요. 그래요.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7: 네.
1: 네.

0: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를 보게 되면 양똥처럼 이렇게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마저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원인으로 대장이 말이죠. 조혈 현상이 있습니다. 간소하다는 조체인데 이럴 때는 어떤 정황인가 이러면 본래 체질적으로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한 분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특히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0: 네.
1: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없으면 나는 쓸쓸해서 못 견디겠다.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0: 네, 그래요.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예,
2: 네,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 대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1: 네.
2: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1: 네.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아, 예. 연결됐습니까?
1: 예, 예. 오전에. 아, 예.
2: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저희 어머니가 전번 주, 다리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럴 때면, 발을 들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름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아돼가지고 지금 일해도 알바쁘고
1: 예.
3: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번 더 치료하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3: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저 길태중이 사문 전화지요.
1: 네, 맞습니다.
4: 예, 네, 저도 어머니가 좀 병 보려고 그랬는데
1: 어떤 상황입니까?
4: 어지럽고
1: 예.
4: 그러면 밥맛이 떡 떨어지면 애용맥이 없습니다.
1: 예, 예.
4: 오늘은 어머니가 여기 친구 소개하는데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좀 예약해보라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4: 예, 예, 예, 오전에.
1: 예, 일찍.
4: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또 우리 민족 본다할 때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1: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어랑이병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1: 예.
5: 어떨 때는 입안 거서도 매운감이 납니다.
1: 예.
5: 그리고 몸이 조금 차면 아래 다리도 시리고 머리도 심지어 자주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 사람들 권하는 게 길태중이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보라 해서 거기 가서 약을 세 번째다 먹은 것이 어찌도 좋은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위병도 많이 나아지고 입안이 매운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장호수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5: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5: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6: 예, 저번에 가서 야구 7날 취재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6: 예, 박성호 주인님 보였습니다.
1: 예, 예, 예.
6: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머리가 일주일 친 게

0: 벌써 한 사흘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1: 예, 예.
0: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고도 나고 하던 게. 예. 그래서, 예, 오늘 또 한번 가서 더 지으려고 그랬다.
1: 예, 예. 어서니 일찍 오세요,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네. 요즘 들어서 머리가 멀지 아프고요.
1: 예.
4: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1: 예.
4: 어떤
1: 예.
4: 의사 선생님 면담하려고요.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4: 원 선생이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5: 아, 예. 저는 오늘도 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1: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어지껜이 와서 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허리멍텅하고 정신이 영 없었습니다.
1: 예,
5: 이런
1: 예.
5: 게 몇 번 강철수 선생님 데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5: 뭐,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던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 예약하기 싫어요.
1: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5: 아,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6: 저는 신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6: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1: 예, 예, 예.
6: 그래, 신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1: 그렇죠, 예.
6: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1: 예, 감사합니다. 예.
6: 그 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창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6: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예. 응당한 예. 일을 했을 뿐인데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음식 습관에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술을 반갑하고, 예.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예,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대장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단 말이 되겠죠.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거기 김태중인가요?
1: 예, 맞습니다.
7: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1: 예, 말씀 주세요.
7: 아, 저희가 좀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님 약 먹고 나니까 많이 허전되고 용서한데.
1: 예, 그래요. 예,
7: 예, 예 그래 그런 일인데요.
1: 예, 예,
7: 예,
1: 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7: 예,
2: 예. 예. 예.
1: 안녕히 계세요.
2: 네.
1: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마르는데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0: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예, 아이 칠한데 예, 트림을 잘하고 말이죠. 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분이 말이죠. 예,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예, 늘상 말이죠. 예,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의 기가 말이죠.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맞물기지 못하면서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전도 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의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의 복부에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말이죠. 뒤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네.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으로의 핑장이라는데 우리말은 병풍장에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죠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에서는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라 가자 해도 이가 뒤가 무지가기 때문에
1: 기분이
0: 말이죠.
1: 안 좋죠.
0: 기분이 안 좋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심할 때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장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 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로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윗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소화교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시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몬진보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룡정시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자원을 기반으로 용납을 경로로 경영 모식을 지탱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산수, 량전, 변경, 민속 등 우세 자원을 연결하고 전역 관광 제품 체계를 부단히 풍부해 특색이 뚜렷하고 경영 모식이 다양하며 체험감이 뛰어난 변경 문화 관광 새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겨레일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에서는 룡정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변경 문화 관광 세장 역할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를 따라 룡정시 개선 툰진에 들어서면 300여 헥타르에 달하는 어량전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선족 풍정 민막들이 저는 사이사이에 자리잡고 논카페의 향긋한 커피향이 시골 들녘에 퍼집니다. 전통 농경 자원과 새로운 문화 관광 경영 모습이 서로 융합돼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으로 향촌 진흥을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폭이 이곳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룡정시 회승문화관광발전위원회사 운영주관 소신춘입니다.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은 개선 툰진의 광소촌과 선구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마을은 차별화 배치를 실현해 도합 16개 민박을 조성했는데 그중 6개는 유휴주택을 개조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홍색현악, 민속객거 부대 대상을 조성했습니다. 봉사지를 더 높이기 위해 현재 정품 논카페를 조성하고 있고 선구촌에는 정품 생태식당을 건설해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동시에 더 풍부하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렵니다. 전원 풍경이 커피 문화와 만나면서 변경 향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자가운전 관광, 단거리 관광 유람객들이 찾아와 기념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문화관광 새 브랜드에 의탁해 증수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촌입니다. 지금 변강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향 창업한 대학생들도 있는데 우리와 민박 분야에서 합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대외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영업을 시작하면 해마다 연인수로 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331 국도 길림성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8개 관광 봉사 쉼터 가운데 하나인 백금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깔끔한 주차장과 구전한 충전시설, 캠핑카를 위해 전문 설치한 물, 전기, 보급 구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기초 보장 기능은 장거리 자가 운전 관광객들의 가장 절박한 수요인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캠핑카, 물, 전기 보급, 장거리 운행차의 临시 휴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천진 관광객 주보로입니다. 퇴직한 후에 자가운전으로 전국을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개 도시를 가봤습니다. 해남에서부터 북극촌까지 다 가봤습니다. 단동에서 331 국도를 따라 이곳에 와보니 331 국도 길림 구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도로 상태에서 입문 봉사, 봉사 쉼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좋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정말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 자가운전 관광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경 도로로 불리는 이 길은 전국 각지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룡정시 백금향 회룡만 관광 봉사 쉼터 3일꾼 염재린입니다. 평소 관광객은 주로 동북 삼성에서 오는데 장춘, 심양, 대련, 할빈의 자가운전 가족 관광객이 위주이고 기타 성외 관광객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광객 중 중로년 장거리 객거 자가운전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주차, 화장실 이용, 물자 보급 등 기초 봉사 외에도 관광 봉사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변경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 봉사를 제공하고 331 국도 길림 구간만의 전용 문화창의 제품도 마련해 풍경 감상 플러스 물자 보급 플러스 기념 방문의 완전한 관광 동선을 구축했습니다. 비암산은 331 국도 룡정 구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풍경구로서 룡정의 천연생태 산체공원이자 331 국도 변경 풍광 회랑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 감상과 기념 방문 명소입니다. 풍경구에서는 개방식 풍경 감상 배치를 통해 331 국도를 따라 찾아온 관광객들이 나무 잔도를 거닐며 맑은 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지는 산야의 시적 정취를 몰입식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룡정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 총경리 손우입니다. 비암산 풍경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경치가 특별히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꽃바다가 전면 개방됩니다. 331 국도는 문화관광 견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룡정은 논의 풍경이 있고 변경의 볼거리가 있으며 문화의 깊은 저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룡정시에서는 계속해 331 국도 연선 자원 개발과 자원 융합을 깊이 추진하고 몰입식, 체험식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해야 하며 전역 관광 부대 시설을 완선해 변경 문화관광 새 브랜드를 전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성당의 선전부, 성교육청, 공청단 길림성위, 성분열연합회, 성세일대 관신사업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선진사적 발표 활동이 19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성 우수 청소년 본보기들의 풍채를 집중 전시하고 신시대 소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성당의 선전부 부부장이고 성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공청단 길림성위 부석이 해성학, 성분열연합회 부수석 서삼단,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발표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단계별 추천 전문가 평가심의와 사회공시를 거쳐 전성에서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30명이 선발됐습니다. 발표 활동 현장에서는 2026년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명단을 정식 발표하고 우수 소년 대표들에게 영예 증서와 생화를 수여하고 특집 단편 영상을 통해 이들의 성장 이야기와 분투력정, 선진 사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대면 인터뷰, 현장 전시 등 본보기와의 교류 및 상호 소통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인 우찬이 권시아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성장 이야기를 나누고 본보기 인도자들도 무대에 올라 성장에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도 전국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평이된 우리 성의 마이페가를 무대에 요청해 영예 증서를 발급하고 함께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됩시다를 대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시대 훌륭한 소년 대표들에게 2027년 장춘 제33회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마스코트를 증정했습니다. 길림성 신시대 훌륭한 소년 칭호 획득자 권시아입니다. 이 영예는 단순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전성 우수한 소년들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본보기들의 사석을 듣고 신시대 소년들이 본보기를 따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변강 소년의 책임과 담당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본보기들을 따라 배워 영예를 지키고

0: 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꾸준히 노력 분투해 신시대 변강의 훌륭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1: 연길 향항 전용 화물기 항로가 19일 정식 개통됐습니다. 이는 연변 항공 통상구에서 처음으로 월항모 대만구로 가는 전용 화물기 항로를 개통한 것으로 길림성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9일 점심 12시 55분 보잉 B737-800BCF형 전용 화물기 한 대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 안정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살아있는 킹크랩을 가득 실은 항공편이 중국 향항으로 직항했습니다. 이 항공편은 경동항공회사에서 비행 임무를 맡았습니다. 항공편은 점심 12시 55분에 연길에 도착하고 저녁 6시 50분에 향항에 도착합니다. 이 항로는 우리주가 국내 국제 쌍순환 새 발전 구도에 깊이 융합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전연 교두보이자 연변 높은 수준 개방 새 고지를 구축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합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항공물류부 경리 전충군입니다.
2: 항만지行, 北京大行.
1: 이 항공편은 북경대흥 연결 향항 북경대흥 항로를 지평합니다. 이 전용 화물기 항로 개통으로 연변의 신선식품 5시간 향항 직배송이 가능해져 운송시간이 대폭 줄고 중간 고리가 간소화됐으며 화물 손상 비용이 절감됐고 신선식품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 출입견 변방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연변 항공통상구 직능에 립각해 하나의 항공편 한 개 전략 전문 근무 보장 방안을 내오고 도착 즉시 검사, 검사 즉시 통과시키는 작업 모식을 엄격히 실시해 싱싱한 킹크랩의 출경을 위해 소중한 통관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추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킹크랩 수입 집산지입니다. 심해송 킹크랩은 살이 많고 맛이 좋아 해외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향항으로 보내는 킹크랩은 여러 차례 중개 운송을 거쳐 운송 과정의 충격과 긴 소요 시간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길 향항 전용 화물기 항로가 개통된 후 살아있는 킹크랩이 훈춘 통상구 육로로 입경한 후 곧바로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으로 운송돼 향항까지 직항하면 비행시간이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향항으로 운송되는 킹크랩 중 일부는 향항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일부는 향항을 거쳐 동남아 시장으로 운송됩니다. 연길 세관 부관장 학봉정입니다.
3: 신통로 사용
1: 새 통로는 보세 수입 플러스 분산 수출 모식을 취해 킹크랩이 훈춘 종합 보세구에서 포장, 계량, 통관, 수출을 완료한 후 바로 연결 국제 항공 통상구에 도착해 검사를 받고 식기까지 전반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이 모식은 신선 수산물의 수출을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제 연변주 지역 우세를 바탕으로 종합 보세구 등 개방 플랫폼의 기능과 연결 항공 통상구 중추 역할을 발휘해 특색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길림성 대외무역 질적 향상과 증량에 조력하렵니다. 육남의 재간 추리 뉴스입니다.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지도중심이 18일에 설립됐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향후 전문 심리자문사 초빙, 자원봉사대오 조직건설 등 방식으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도나시 심리건강교양이 분산적에서 개통적으로, 일반적에서 전문적으로, 피동대응에서 주동예방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수학의 계절 안도현 량강진의 대지의 선물이 가득한 가을 장터가 활기차게 열려 동북 가을만의 독특한 생활 정취를 풍깁니다. 작은 장터는 농가의 땀과 수확을 담고 있으며 향촌의 생생한 민생 풍경을 보여줍니다. 연변 룡준 커시안팀이 18일 홈장에서 펼쳐진 중국 축구 갑급 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광동 광주 표범팀에 져 4연패를 했습니다. 오는 10월 6일 연변팀은 장춘 아태팀의 안방에서 25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일이었습니다.
4: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동작을 하든 근육을 떠날 수가 없죠. 건강하고 또 통증이 없이 살아간다는 근육에 많은 구조금과 강약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대 이후에는 돈 저축보다 근육 저축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경우에 근육을 늘려주고 지방을 줄이는 것이 체중 감량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중치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 근육 손상은 가장 흔한 통증 원인 중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 어떤 습관들이 우리 근육을 해칠 수 있을까요? 아래 근육을 해치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경추 주변 근육이 주로 손상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목뼈에 계속 큰 압력이 가해지며 어깨와 목이 과도하게 당겨집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자주 취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어깨와 목 근육통, 목 디스크 등이 찾아올 수가 있죠. 단 한쪽 어깨만 무게를 가하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한쪽 어깨만 무게를 가다 보면 어깨 관절, 경추 및 흉추 주변 근육이 손상받기 쉽습니다. 가방을 장시간 동안 착용을 하면 어깨가 시큰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죠. 또 가방끈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옆 어깨가 습관적으로 올라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또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른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요, 척추 측만이 생길 수도 있고 여성은 유방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뼈 성장 및 발달 단계 어린이와 청소년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근육을 해치는 습관에는 또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있습니다.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다 보면 요추 대퇴부 근육군,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허리 접질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허리를 굽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구관절, 무릎관절 주변 근육에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며 허리와 등 근막, 근육, 인대가 과부하로 인해서 부상 입는 경우가 많고 요추에도 좋지 않습니다. 평소 많이 하는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다 보게 되면 주로 요추, 천추장골 관절 및 구관절 주변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죠. 자주 다리를 꼬고 앉다 보게 되면 골반과 골관절은 장시간의 압력으로 인해서 쉽게 시큰거리며 아파나며 또 근육의 과로로 인해서 요추와 흉추의 압력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며 척추의 변형을 일으키고 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근육을 해치는 습관에는 또 오래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장시간 쪼그리고 앉다 보게 되면은요, 요추, 천골, 관절, 구관절 및 무릎 관절과

같은 관절 주변이 그렇게 손상이 됩니다. 관련 요구에 따르면요, 반드시 누웠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거의 0에 가깝고 일어서서 평화롭게 걸을 때는 몸무게의 한두 배, 달리기는 네 배,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었을 때는요, 여덟 배 이른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몸을 웅크리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는 자세는요, 경추 및 요추 주변 근육이 손상 줄 수가 있죠. 요추에 충분한 지지가 부족하고 또 원래의 곡선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하며 추간판이 받는 중력이 증가해서 생리적 구조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게 되면 근육 손상, 척추 측만증, 심지어 요통, 그리고 요추병, 디스크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근육을 상하게 하는 그릇된 자세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은 평소 치아 건강에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까? 네, 치아는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만은 의외로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는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한번 손상이 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원상 복구되지 않으며 또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만큼 평소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9월 20일 38번째 치아 건강의 날을 계기로 해서 치아 건강 상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영길시 제2이민병원 구강과 전영혜 주치의사를 특별히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전영혜 주치의사를 모시고 건강한 치아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뭐 치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손상되기 전까지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치아 질환으로 오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3: 주요하게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 보통 충치와 부성교합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분들은 충치, 치수염, 사랑니로 인한 염증, 그리고 치담으로 인한 치수질환, 치아 과민성, 치아 마모 및 균열, 그리고 악관절 장애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보통 진분비량의 감소로 인한 구강 자가 세정 능력이 저하되면서 충치와 치수질환에 모두 취약하고 또 치아를 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아 마모가 되고 잇몸뼈도 퇴축이 됩니다.
2: 네, 그런 충치, 치주염, 뭐 사랑으로 하는 염증 뭐 등등 많은데 이런 질환들은 각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3: 우리 보통 유아기의 충치는 보통 무증상으로 진행되며 한번 파이면 자연 재생이 되기 힘듭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두 살부터 보통 여섯 살까지 유치의 범랑질이 얇아서 제일 바깥에 있는 이게 범랑질이 얇아 진행 속도가 빠르고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표현하지 못해 발견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치수염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드시거나 이런 자극이 있은 후 통증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어지고 밤에 심해지며 뜨거운 곳에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아픈 이빨이 절반 머리가 방사통이 특징이고 신경치료가 이럴 땐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신경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2: 그렇죠. 예. 머리 부분이 가까우니까 아프다 하게 되면 징징징 저려나고 뭐 달달달 구부러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이나 예. 어른들. 뭐 이런 질환들을 예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까요?
3: 핵심은 충치 예방과 습관 형성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가 자라서 두 살이면 유치가 다 자라게 되는데 만 8세까지는 아이가 혼자 닦아도 부모가 반드시 더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게 수완 링호도가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건 부모가 한 번 더 다시 닦아주고 한 번 다시 검사해주고 예. 그리고 만 3세 이전후로 정기적으로 불소 도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만 6살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흥이아라고 자라는데 영구치가 자라게 되는데 이럴 땐 흥이아의 어금니 혼메우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구 오구 풍비 예, 이걸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간식을 좋아하는데 간식은 양보다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정해주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먹고 먹은 후에는 양치질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단 음식과 우유병은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주스나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탄산 이런 음료는 간식보다 좀 더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성인들은 우리 보통 지수 질환의 예방과 우리가 보철물을 주었을 때 이 보철물을 어떻게 보존하는가가 주요 핵심인데 성인 치과 상실의 주요 원인은 보통 충치 이빨이 썩었다는 충치 그리고 지수염 잇몸이 아이소타는 그런 지수염입니다. 예, 지설질만으로 우리 치면의 이빨 주위의 60%만 닦이므로 지실과 지간 지설이 필수입니다. 지실은 야시엔이고 지간 지설은 야지엔쇼라 하는 것입니다. 예, 증상이 없어도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스케일링과 잇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흡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흡연하는 분들은 잇몸 출혈을 가립니다. 염증이 있으면 보통 출혈이 하는데 이렇게 흡연하는 분들은 출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 초기 발견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이 우선이고 저녁에 이갈이 하는 분들은 여허딸이라고 하는 것을 잠잘 때 끼고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모와 파절을 막습니다. 그리고 삼성 음료를 마신 뒤에는 바로 닦지 말고 물로 헹군 뒤 30분 후에나 1시간 후에 시설질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네.
3: 네. 그리고 우리 입 안에 있는 오래된 그런 충전물이나 그런 보철물들은 2차 우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로인 분들의 핵심은 잇몸 퇴출로 드러난 지근 보호와 침 유시입니다. 네, 부드러운 지설로 이가 자란 방향대로 쓰러지고 지하 사이는 지간 지설이나 우리가 아까 말한 야시엔 이런 걸로 닦고 이쑤시개는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불소 지약으로 전기불소 도포가 지금면 우식 예방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 물은 소량 자주 마시고 무설탕급이나 이런 것을 씹으면서 침샘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만일 부분 틀리거나 틀니를 하고 쓰고 계시다면 틀니를 매일 세척하고 자기 전에 찬물에 담가놓고 남은이도 깨끗하게 씌워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알겠어요. 네. 이 치아 건강은 평소 뭐 칼슘 섭취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3: 네.
2: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3: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 맞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칼슘은 우리 치아 범랑질과 제일 밖에 있는 범랑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유치와 영구치 교체 시기 6살부터 12살 요 사이에 칼슘이 충분히 공급돼야 단단한 치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골다운증에 있는 노인의 경우 우리 잇몸, 우리 그 이빨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잇몸 뼈가 약해지면 지수 질환으로 인한 치아 상실 위험이 커지므로 전신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이 도움이 됩니다. 예,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면 이미 형성된 연구치에는 칼슘을 더 먹는다고 해서 범랑실이 더 두꺼워지거나 충치가 직접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충치는 세균, 당분, 산에 의해 주요하게

0: 생기고 그리고 예방의 핵심은 그래도 청결입니다. 칫솔질과 이 사이 사이에 치실 사용, 불소를 발라주고 음식 당분 조절입니다. 잇몸 질환 역시 치석 제거가 근본이고 칼슘 섭취만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슘제를 씹거나 우유를 자주 마신 뒤 칫솔질을 안 하면 당분 유당이 남아 충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1: 가록 뭐 보게 되면 이가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뭐 이것이 치담인지 뭐 그러면은 뭐 이것도 뭐 예방이 가능한가요, 이거?
0: 치담은 의학 용어로 치석이라고 합니다. 즉 굳어져 버린 치태를 말합니다.
1: 네.
0: 치태는 치아 표면에 붙은 끈적한 세균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빨을 당장 흔들리기는 하지 않지만 방치하면 치석으로 굳고 이 치석이 잇몸 염증을 유발합니다. 진행된 치수염으로 잇몸뼈가 녹으면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즉 우리 제일 처음엔 치태가 생기고 치태가 치담으로 되고 치담이 우리 잇몸을 누르면 치수염, 치석을 소실 그리고 치아가 나중에 흔들리게 됩니다. 네, 치태는 단순한 칫솔질과 치실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치담은 칫솔질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고 치과에서 초음파 스케일로만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해줘야 됩니다. 네.
1: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 가끔 뭐 네. 젊은 층도 그렇고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 이가 네. 시리다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원인일까요?
0: 이가 가끔씩 이가 시린 증상 우리 흔히 말하면 치아 과민성 즉 우리 제일 바깥에 있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그 아래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치아 겉면 그리고 우리 상아질에는 상아쇄관이라는 아주 가는 관이 신경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평소에 범랑질이나 잇몸이 상아질을 덮고 있어 자극이 차단되지만 어딘가에 상아질이 노출되면 찬 뜨거운 자극이 신경으로 직접 전달되어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시린 경우를 우리 결과라자면 첫째로는 이 위에 제일 위에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둘째로는 잇몸이 퇴축되고 잇몸이 퇴축돼서 아래 그 상아질이 노출되거나 예, 지태치석에 의한 치수질환 충치나 치아균열 충치로 인해서 우리 아래 상아질도 노출되고 예, 신경이 노출되고 예,
1: 그렇죠. 신경 노출되고 뭐 잇몸이 예. 드러나고 하다 보게 되면 예. 뭐 찬물이 어디 닿는다든가 다른 찬바람을 스쳐도 색울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0: 네.
1: 입냄새가 나는 현상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
0: 입냄새가 나는 현상은 보통 거의 절반 이상 우리 구강 내 원인이 있습니다. 예. 지태, 지석, 충치가 주요한데 세균이 당분을 분해하며 휘발성 황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원인이고 충치 안에 음식물이 썩거나 치석이 많이 쌓이면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혀 표면에 세균과 각질이 쌓여 또 냄새가 났고 예. 그리고 잇몸 질환 아까 말한 치수염 여기에 고름이 있고 염증이 생기면 또 구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분들은 입이 마르거나 침이 적으면서 세균이 잘 씻겨나가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집니다.
1: 그리고 탄산 음료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탄산 음료를 마시면 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도 있죠?
0: 예, 탄산 음료는 치아 부식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마신 뒤에는 몇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탄산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바로 양치질 하지 마시고 물로 헹군 뒤 반 시간이나 한 시간 후에 기다려 양치하시고 탄산 음료를 드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거나 한 번에 예, 빠르게 마시고 예, 당분과 산 노출을 줄이는 것이 치아 부식의 예방 핵심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그냥 삼키는 게 낫지 잇몸이나 그 이제 치아에 닿는 시간을 오래되면은 부식이 된다. 탄산 음료 그렇죠.
0: 좋기는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1: 맞아요. 그리고 또 치약과 칫솔을 살 때 비싼 것이 좋다고 무조건 비싼 쪽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약과 칫솔을 살 경우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서 치약을 살 때는 충치 예방 불소가 들어간 치약이 좋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그리고 시린이가 있다면 토민이 아까우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칫솔은 부드러운 모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0: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1: 치약은 그 칫솔이 뭐 부드러운 게 좋은가요? 센 게 좋은가요?
0: 부드러운 것이 더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번신이 아래 위빨이 씹으면서 마모가 있기 때문에 칫솔모가 센 것은 이렇게 이빨 또 마모 이빨이 마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드러운 것이 더 좋습니다. 네.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칫솔질은 평소 치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칫솔질도 올바르게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0: 예.
1: 올바른 칫솔질 방법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0: 표준 우리 바스법이라고 예, 수평 진동법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부드러운 모 그리고 작은 앞에 털이 작은 그런 예, 칫솔 그리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예, 하루에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예, 자기 전에 가장 중요, 자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예. 칫솔 모를 치아에 45도 기울여 목 끝을 잇몸 쪽으로 하고, 예, 가볍게 눌러 일부를 잇몸 고랑에 넣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우리 자란 방향으로 잇몸으로부터 치아가 자란 방향으로 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빨 면을 보자면 우리 앞면, 뒷면 그리고 이빨이 씹는 면 이 세 가지 면으로 나누는데 이 세 면을 다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은 이 혀, 우리 혀도 깨끗하게 예, 해주면 입냄새를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우리 이빨 씻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좌우로 하면 우리 보통 이빨 뿌리 끝에 지경부가 마모가 되고 잇몸이 퇴축되고 싫은 일을 만들게 됩니다. 예, 특히 세게 닦는 경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빨
1: 닦게 되면은 뭐, 예. 뭐 여러 가지 그 칫솔도 그렇고 다른 어떤 분물이 그저 이물질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0: 예. 하지만 예, 치담은 아무리 그렇지, 빡빡 씻어도 예, 나가지 않습니다.
1: 아래 올로 이렇게 올리유하고 내리 쓸어 주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0: 예.
1: 그리고 잇몸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이에 뿌리 끝이 드러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0: 보통 잇몸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이에 뿌리가 드러나는 것은 보통 중로년층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1: 이런 뿌리가 엄청 시리죠.
0: 예. 잇몸이 가라앉아 뿌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잇몸 퇴축이며 치수염이거나 잘못된 칫솔질이 원인이고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우리가 예, 잇몸 뼈가 우리가 원래 왜수어됩니다. 예, 그러면 뿌리 끝이 나오게 되겠죠. 그 뿌리 끝이 나오면서 또 이가 시리고 예,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불소 관리 그리고 치담이 생기면 인차 가서 스케일링 하시고 예, 저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1: 그렇군요.
0: 예.
1: 잇몸에서 또 자주 피가 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0: 예.
1: 그럼 입에서도 냄새나고 뭐 본에도 불편하고 어떤가 이거? 어떤 용분인가 이거?
0: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것은 대체로 치태로 인한 잇몸 염증입니다. 예,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건 또 청소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신한 분들도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주요하게 치태로 인한 잇몸 염증입니다. 예, 칫솔질을 소홀히 하거나 딱딱한 칫솔로 세게 닦아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피가 나도 부드럽게 닦고 치실을 쓰고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지속되면 반드시 치과에 가서 치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그래요. 건강하자 예. 잇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면서 어떤 면의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잇몸과 이 사이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네, 건강한 잇몸은 매일 치태 제거 칫솔질과 치실로 예, 이물질을 다 청결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예, 부드러운 칫솔질 그리고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스케일링 그리고 금연하고 예, 전신질환을 조절하고 우리 보통 당뇨병이나 있는 분들이 잇몸뼈가 더 빨리 퇴축이

0: 이렇게
1: 근데
0: 때문에.
1: 거의 잇몸 저 치아 환자들 보게 되면은 예. 거의 막다른 골목에 아파야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지 그 사례는 거의 안 가냐 나 대구 뭐 1년이면 10년이면 20년이고
0: 알았습니다.
1: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에이. 아파서만 뭐 치아를 뭐 정리하고 뭐 주사도 맞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 충치로 해서 걔는 평소 식사 후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0: 예.
1: 치과 의사들이 이쑤시개보다 치실을 많이 추천하던데 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원치가 않아서 치실을 그래서 이 꼬챙이 같은 걸 뚜지고 뭐 그래.
0: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치실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0: 우리가 치실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치설을 해도 치아의 60%, 70%밖에 잘 닦이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머지 30%, 40%는 우리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치태를 씻어주는 것이 씻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치실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는 음식물만 밀어냅니다. 잇몸을 찔러서 잇몸을 오히려 더 퇴축시키고 치아와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게 하고 더 잘 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실을 권하는 것입니다.
1: 그렇죠. 뭐 처음에는 뭐 간편하고 시원하다 바로 찾아서 찌르고 뚫고 뭐 이런 경우인데 이러다 보게 되면 이빨 틈새가 널려져 이 틈새 메우는 것이 좋긴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0: 이빨 틈새가 널러지면 이빨 틈새를 메우려고 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 보통 어리거나 이런 분들은 교정으로 인해서 틈을 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앞에 이빨 미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눌러지는 분들은 야타를 씌우거나 그리고 앞에 이빨 경우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충填하는 간단히 메우기 그것도 가능하고 이빨 한 대 두 대가 없어져서 이런 공간일 때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수가 안 좋아서 이빨이 이렇게 틈새가 많이 있는 분들은 보통이면 그대로 쓰는 것이 거기다가 크라운을 더 씌우면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그리고 또 충치나 잇몸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득이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를 뽑은 후에는 또 어떤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지 말아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치아를 뽑은 후에는 우리가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원래 뿌리가 있던 그런 빈 공간이 생기는데
1: 혀가 이런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뭐 자꾸 얼어 쓰르게 되잖아요.
0: 이 공간이 바로 피로 응고되어 덮이게 되고 여기면 혈액이 형성됩니다. 혈액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1: 그렇죠.
0: 이 혈액 덩어리가 바로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이 혈액 덩어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치 후 치과에 가서 우리 그것을 꽉 물지 말고 부드럽게 물고 한 30분간 유지해주면 이 덩어리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것을 우리 천천히 녹여 먹으면 피가 더 나는 것을 방지하고 마취하기 2시간 후에 마취하기 보통 다 나갑니다. 마취하기 다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드시는데 차가운 죽이나 우유거나 이런 것은 빨대로 하면 압력에 의해서 덩어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 사우나 뜨거운 목욕을 하면 열을 받게 되면 또 피가 나겠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등질한 운동은 피하고 24시간 후에 양치실 이 덩어리가 완전히 응고된 다음에는 24시간 후에 양치실 입 헹구기를 권합니다.
1: 그렇죠. 뭐 입안에 피가 묻어있다 보니까 비릿비릿하고 한동안은 뭐 아프고 통증이 있을 거예요. 24시간 내지 뭐 30시간 정도 참아야 되죠. 그래서 계속 또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치아를 뽑은 후에는 제때 치아 수복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임플란트를 보통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요?
0: 지하를 뽑은 우리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입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네. 여러 가지
1: 한쪽으로 쓸리게 되죠.
0: 예,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뽑고 그대로 두면 양쪽 옆 지하가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쪽 지하가 과출이 되고 잇몸 뼈가 높게 됩니다. 에, 씹는 기능이 저하되고 미관도 악화되고 추수염도 악화됩니다.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자 해도 뼈이식이 그때는 필요하고 교정이 먼저 교정으로 먼저 교정을 해서 먼저 기울어진 이빨을 다시 돌려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마치 시간이 오란 경우에는 에, 그리고 우리 발치 후에 보통 석 달이거나 여섯 달 후에 치과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임플란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우리 주변을 또 보게 되면 치아 교정을 학생들이 꽤 많아요. 치아 교정은 근근히 미관만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치아 교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교정은 미관이 아니라 이것은 기능 치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빨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리고 한쪽으로 자주 씹거나 성인이 된 후에는 우리 턱 관절에 딱딱하게 소리가 납니다. 기능 치료인데 어린이 경우에는 유치가 빨리 떨어져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때 교정을 해야 되고 아랫니가 윗니를 덮었을 때 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경우에는 잘 씹히지 않을 때 예, 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고 우리 말할 때 새거나 새거나 그럴 그렇죠. 때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숨을 쉴 때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기 때문에 우리 그 기류가 다 이 상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야궁이 우리 좁아지고 야궁이 좁아지면 이빨이 나와야 되는데 이빨 나올 공간이 또 없게 되면 이빨이 삐뚤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우리 치아 교정을 해야 됩니다.
1: 그래도 예. 좀 더 불편하다거나 주변에서 봤을 때 예. 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할 때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리고 보게 되면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어린 아이가 치아가 빠질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1: 이제 흔들으니까 애가 7, 8살 돼서 빠지니까 관나도 뭐 부모님들이 간혹 이러는 경우인데 이런 등한시하는 경우를 어떻게 봅니까?
0: 충분히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우리 생후 반년이면 전이가 나고 그리고 2살이면 이빨이 다 남다. 유치가 다 생성되고 6살부터 교환이 시작됩니다. 예, 모든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건 만 12세 전후로 됩니다. 예, 즉 두 돌 무렵 난 어금니는 10년을 버티게 됩니다. 예, 영구치가 나기도 전에 영구치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빨을 다치게 됩니다. 만화시 등하시 하게 되면 예, 모든 유치 뿌리 아래에는 그 자리를 물려받을 영구치가 숨어 있습니다. 예, 충치가 깊어져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면 그 아래 염증이 바로 아래 영구치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평생 써야 할 영구치가 범랑질이 얼룩덜룩하거나 모양이 기형으로 예, 나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아예 맹출하지 않습니다. 예. 이 손상은 영구적이고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빨이 썩어서 빨리 떨어지게 되면 옆에 이빨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영구치가 나오지 못한 삐뚤게 나오겠죠. 예. 유치를 일찍 잃으면 양옆 치아가 빈자리로 쓰러지고 뒤쪽 어금니가 앞으로 밀려옵니다. 예, 나중에 영구치가 올라올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 덧니가 나타나고 그리고 앞으로 돌출입이 생깁니다.
1: 네. 그래요. 그리고 충치로 인해서 심하게 네. 아픈 경우에 소염제나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이럴 때도 꼭 뭐 치아 신경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0: 우리가 보통 치아가 아픈 것은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아픈 것은 여기 치아 신경관 안에 압력이 염증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되면서 이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압력은 당장 우리 뭐 소염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압력이 가라앉게 되기는 한데 혹시나 근데 입건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입건외는 없이 잘 무조건 신경 치료하고 이빨을 다쳐야 됩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사들이 치아 신경 치료를 받은 후에는 크라운관을 씌우는 것을 권고하는 데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0: 예, 크라운관을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 앞에 이빨인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색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관을 씌우고 그리고 뒤에 이빨인 경우에는 우리 씹는 공능을 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관을 씌워서 힘을 균일하게 받는 것이 이빨의 보호에 도움이 되고 우리 크라운관을 아예 쉬고 그대로 씹었다 했을 때는 자기 이빨하고 우리 이빨 메운 자리에 거기에 딱 씌우면 소리 이빨이 파멸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이빨 발치해야 됩니다.
1: 그래요. 네. 나이가 또 들다 보면은 뭐 자연 인체 기능이 쇠퇴되기 마련이에요.
0: 예.
1: 틀니를 해놓으면 되지 하고 뭐 치아 건강에 무관심한 노인님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0: 예.
1: 노인님들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노인분들의 치아 건강에 관해서 노인분들은 보통 이빨이 마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너무 단단한 것을 씹지 말고 그 다음에는 아까 침이 섰기 입안에 침이 섰기 때문에 보통 물을 자주 마셔주고 그리고 뭐 오이나 사과거나 이런 삭삭한 음식들을 이렇게 자주 씹는 것이 또 청결에도 도움이 되고
1: 치아를 해였다면 저 틀니도 노인들이 누구 70세 80세 가서 해놓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0: 예.
1: 치아 건강 지금이 정말 치아 이 80세, 90세까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얘기를 나누는데 치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아끼고 잘 보호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평소에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예, 주요하게는 청결과 음식 습관입니다. 예,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설지를 해주고 잇몸 위부터 이가 자란 방향대로 쓸어주고 이 안쪽 바깥쪽 씹는 면 빼놓지 않고 설지를 잘 해주고 이 사이사이는 치실로 닦아주면 됩니다. 음식 습관을 따지자면 단 음식은 횟수를 줄이고 일단 먹은 후에는 임차 청결을 해주고 산성 음료를 드신 후에는 30분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오늘 연결시 제2인민병원 구강과 전령혜 주치 의사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치아부터 좋아야죠. 치아 건강은 구강 건강 나가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더하지 말고요. 꼼꼼히 관리를 잘해줘야 하겠습니다. 네, 일생 동안 자신의 치아로 건강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죠.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